0: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is located in Yangyang County in Gangwon-do Province. This is a traditional cemetery where people pay respect to the East Sea Dragon King. Ancestral rites are held for a prosperous year and the safety of the village. A place where we can meet the East Sea Dragon King. It's definitely a meaningful experience for the five members. Officiant Kim Bu-pung is the person in charge of ancestral rites and takes care of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He dressed in the official outfit which is worn when ancestral rites are held. He wore traditional shoes and was holding a small wooden sign. Designs of good fortune were embroidered on the outfit. An official hat known as Yangwan. The members became even more curious abou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1: 여기다 집을 짓고서 그 용이 아버지가 들어오게끔 여기다 굴을 파여 들었대요.
2: 예, 물질. 그래서 들어올 수
1: 그때 옛날 신라 시대 보통 이 용 바다 용에 대한 제사를 지냈대요.
0: Ancestral rites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are held on January 1st and July 1st.
1: 저 이제 제가 이제 구령을 하거든 이제 예. 이제 굽구하면 이제 제가 이거 머리 좀 이렇게 굽구하면 굽으래요. 네. 그러면 이제 배 하면 이제
3: 배배
1: 흥
3: 배흥
1: 배흥 배
3: 다섯 번
1: 흥
3: 네 번
1: 평신
3: 이제 같은데?
1: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 가면 그 다음에 아헌관 또 이제 의장이 다시 또 와서 그런 똑같은 행동.
4: 그럼 저 하겠습니다.
1: 하세요. 이게 다 복받는 일이에요. 이거 나 아주 나도 모르게 먼 데서 네. 신이 다 도와주는 거래요. 네. 좋은 일이라고요.
4: 좋은 일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1: 구구 배
3: 배
1: 흥
3: 흥
1: 배
3: 흥흥흥
1: 평신
4: 네
1: 일어나세요.
4: 도와줄 감사합니다.
5: 아 괜찮아요.
4: 핸들지 마.
1: 복구 무릎을 꼬르.
4: 어 생각보다
2: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3: 있으면 돼.
2: 자 적응돼.
1: 흥
2: 이렇게 하면 돼.
1: 흥 한번 와서 저 향 좀 불 피워보라.
2: 어, 네, 하나씩
4: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원래
3: 그건 뭐 제사 때 또
1: 날 때 세 번 이제
2: 여기서 네 번.
0: What did the members think of as they prayed and burnt incense to the East Sea Dragon King?
6: I guess a big thing that that's not part of the Western culture is praying to gods of the sea or whatnot, especially for and being here in Korea, I think it had a special meaning. Kind of early on in the piece, because we've still got a long trip that we have to finish. So I think it had special meaning that we could actually pray to the sea god and kind of, you know, for the rest of our journey, hopefully he'd look out for us for the rest of the journey.
7: 자, 하나, 둘, 셋. 영왕팀님, 앞으로 동해를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4: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The East Sea Dragon King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will continue to protect the East Sea and the people, as well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0: An elderly shaman appeared at the climax of the East Sea Ugugun. Kim Young-hee is named an honorary intangible cultural asset. She is the eldest of the hereditary shaman in the Kim family.
1: 더러워서 산다는 세업에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지금 뭐 하신 거예요?
4: 지금 여기 오구꽃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예.
4: 그 아까 그 살짝 봤는데요. 그 대내림 꽃
3: 이런 거 대나무
4: 예. 네, 그거 봤거든요.
1: 예.
4: 근데 그거 어떤 의미인지.
1: 아, 저 굿을 몫이 이제 다 12석에서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불쌍한 영가시들 연불로 지를 닦아 극락세계 잘 가시는지 그런 의미로 해서 그 이제 이렇게 천도를 해주니 이제 죽은 영가들이 이제 고맙다고 그런 포시를 하는.
4: 저 선생님 그 동해 별신 꽃 있잖아요.
1: 예, 예.
4: 그거 어떤 거죠?
1: 동해 별신 꽃은 고별별자, 이별별자, 귀신 귀자. 그러니까는 별신 꽃이라. 일단 그 내한테도 되고 돌아간 조상님네를 부르고 청해 가지고 밥이야 떡이야 술이야 안주야 막 해가지고 구슬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수고 가셨다가 다시 청해 가지고 또 이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해서 별신 구시라야.
4: 그럼 여기 동해에서 굉장히 큰 의미겠네요.
1: 예, 부산서부터 강원도까지 이북 끝 대진 거진 고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거쯤 이제 별신 구슬 해요.
3: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되셨나요?
1: 아버지 엄마가 우리 친정에는 세시무라 우대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로 박음을 받았는데 제가 5대째로 받았어요.
4: 네. 오늘 우리 진짜 이런 자리에서
1: 예.
4: 진짜 대단한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영광이었고요.
1: 예.
4: 문화재에 있다 보니까 예. 얼마나 대단한 사람 진짜 다시 느끼게 되고요.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요.
1: 예.
4: 그리고 이 동해 별신굿 계속 유지해 주세요.
1: 예.
4: 예.
1: 다 어른들 다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우리 동해하는 별신 중에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본 나이는 75이라요. 75이고 지금 죽었다 태어나도 무당이 되고 싶어요.
3: 오, 지금 그러면 에이스시네요, 완전.
1: 예, 굿이 너무 좋아서.
0: 샤먼 김 영희 does her best to protect the East Sea with the East Sea 별신 굿. The members can now see the East Sea in a new light, thanks to the insight from her. 정동진 Station is recorded o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as the train station closest to the seashore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closest station to the East Sea. 정동진 Station is a very popular tourist spot in Korea. The members are at 정동진 Station. They are about to experience something special here.
5: Wow.
0: They are greeted by the East Sea as soon as they come out. It's a sight that makes everyone speechless. But it's too early to swoon over the landscape, fellas. This is a hot tourist attraction. It's the East Sea train where passengers face the ocean as the train moves, and everyone falls in love with the view once again.

0: Samcheok Port was a central port of the East Coast with the naval bases which were stationed there to prevent Japanese invas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Soldiers were stationed at Yukhangsan Mountain in Samcheok City to stop Japanese invasion. Yukhangsan is better suited to be called a low hill, and there was something the members must seek out in this mountain.
1: In this city, what do you say? The East Sea is like, you know, very well known for its windy, like windy surfaces and like very strong,
2: strong ocean
1: waves
2: and, stuff.
1: And currents.
2: Yeah, so, rough waves.
1: There was like lots of, you know, like natural calamities and everything because, oh, wow. just because of the sea. So this guy had this inscription written on the rock head, so headstones, and like he wrote some, I don't know, like poems or something like that, which prevented the natural calamities. So it's for the citizens. Just, you know, like to protect them from the sea waves and everything. So he made it out.
3: Well, it says here it's got mystical powers to drive the tides away. And like, he's got one of the best styles of handwriting in Asia.
0: 안녕하세요. The East Sea Expedition met up with a researcher to gain some detailed information. They went up to the top of Yukhangsan to see some mystical looking characters.
1: It's clear.
4: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잠깐만 조금만 잠깐 뵙고 갈게요.
2: 네.
4: 여기가 원래 그 해군 함대 사령관 함대 그 사령관이었어 옛날에. 근데?
5: 동해를 지킨 군인들이 있었다면서요.
4: 동해를 지키는 군인들이 여기 오자던데요. 여기가 이거 산을 둘러가지고 요 주변으로 다 성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구라든가 일본 군인들 있죠.
2: 네.
4: 그런 군인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랬을 적에 방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성이 있던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동해안 방어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1: 그러니까 그 옛날 조선 때가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이렇게 울릉도 하고 독도까지 이렇게 컨트롤을 한 거잖아요.
4: 그렇죠. 여기서 울릉도가 잘 있나 안 있나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나 아니냐를 확인하러 갈 적에 여기서 사람들이 간 거예요.
1: 그렇죠.
4: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국방적인 나라를 지키는 의미에서 좀 굉장히 크거든요.
5: 네. 올라가면
4: 저 올라가면은 이제
5: 메인
4: 이 지역을 상징적으로 지켜주는 비석이 있거든요.
5: 가볼까요?
4: 그 비석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2: 예.
0: 이야. Samcheok was geologically a key point in the East Sea. There'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Cheokju is the old name of Samcheok. The East Sea Eulogy, which praises the East Sea, is written on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In 1661, a government official named Homok wrote the East Sea Eulogy. The headstone with the eulogy on it i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4: 근데 이 비를 왜 세웠냐면은 당시에 이게 삼척이 지금 여기 보면은 50천이 있거든요. 50천이 있는데 50천이 물이 내려가면서 하구가 막히게 됩니다. 풍랑이 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라든가 큰 파도가 왔을 적에 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거꾸로 역류를 뚫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허목 선생님이 불쌍하잖아요.
1: 네, 그렇죠.
4: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이 물들이 잘 빠져가지고 동해 바다가 노하지 않고 잔잔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끔 하도록 시를 지은 거예요. 이걸 세워놓으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파도가 세게 치지 않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5: 들어가봐도 돼요?
4: 예, 한번 들어가보시겠어요?
5: 안 들어가요? 이렇게
3: 들어갈 수 있어요?
6: 들어갈 수 있어요.
3: 열쇠 뭐 선생님 열쇠 가지고 계시나 봐요.
5: 1006
4: 옛날에.
0: Homok's sincerity and praise for the East Sea can be seen in each and every character engraved on the headstone.
5: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 다.
0: His sincerity is passed down to the citizens of Samcheok City to this day.
5: 제출하는 거.
4: 우리 삼척 지방에는 보면은 이 탁본을 이렇게 놓습니다. 해놓고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 탁본을 한 걸 다 이렇게 가게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아까 그 뭐나 그 파도를 물리 쳐가지고 파도가 뭡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
5: 재앙이죠.
4: 나쁜 거니까 그걸 잔잔하게 했듯이 이것을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나오는 나쁜 기운을 다 막고
5: 기운을 다 막고 좋은 것만 들어오고
4: 좋은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0: They must sense Homok's sincere love and affection for the East Sea and the people of Samcheok too, right?
3: 동의를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석인 것 같아요.
4: 예,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스트 씨 동해에 대해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6: 네.
4: 근데 350년 전에도 동해란 말을 썼다는 거죠. 이 비석이.
6: 네.
4: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해가 아니고 동해라는 얘기죠.
5: 그게 증명한 거예요.
4: 예, 증명해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인 거죠.

0: 어디 가요 지금? 우리 어디 가?
1: 지금?
0: Where are you going?
1: 지금 울진 간 거 아니야? We going to 울진, right?
0: 울진.
2: Where are the guys off to now? Susan looks like he wants to know more about the Eastie.
3: I'm loving it.
1: What up?
3: And the reason is you.
2: They drove along the coastline of the East Sea and arrived at Uljin. This place is a small county located in the far northeastern tip of Gyeongsangbuk-do province. A long time ago, there were people who came to this small county with an important mission for the East Sea. What brought them here? Did they look at the East Sea in the same manner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The guys became more curious about the story hidden in this place. The men who came to the East Sea with an important mission are known as Sutosa, patrol officers who came to patrol Ulleung-do and Dokdo Islands. Daepunghon in Uljin is the place where the Sutosa rested and waited for fair winds so they can set sail.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네.
9: 안녕하세요.
8: 네.
9: 네. 저는
10: 팀차
11: 반갑습니다.
9: 네. 강화암내 자원봉사자 김성조입니다. 그 수토사들이 그 여기서 그 기거하면서 독도를 수토하러 갈 때 네. 여기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입니다. 저기 대풍을 예. 글자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저기 그 우리 그 대풍은 그 역사가 대충 나와 있거든요.
11: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사람들이 독도나 울릉도 가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예, 예. 그렇죠. 이제 예. 예. 날씨가 허락되면은 이제 예. 그때 가는 거.
9: 예.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거. 날씨가 좋아지면은 배를 타고 문화재청에서 2005년도에 이제 문화재로 등록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완문하고 수토 절묵이 네. 그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완문과 수토 절묵이 나왔어요.
2: 장한상 was the first Sutosa to be dispatched to Ulleung-do. His inspection journal had a detailed record of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which was pointing to Dokdo. The Suto Jeolmuk chronicled the whereabouts of the patrol officers and are important documents which show evidence that Dokdo was a part of Korean territory, even in the 19th century.
9: 수토를 하러 갔던 그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 문서에 의해서 경북 기념물 1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 예. 그
2: 동, Even if the weather allows, it looks like the journey to Ulleung-do wouldn't be trivial.
9: 해가지고 다시 해체 복원한 겁니다.
12: 그럼 저희 여기서 그 구산항

0: 에서 예. 울릉도로 가는 거죠?
1: 예, 여기서
0: 얼마 울릉도로.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가시면
1: 4박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 그러거든요.
2: 일주일 예.
0: 일주일이요?
1: 세이닝 예, 노를 접고 돛을 아, 달고 예 노도 접고 돛도 달고 바람 불게 되면 돛 달고 이게 철종 2년 때 1581년대에 이걸 이제 현판에 달아가는 게 그게.
3: The significance of Taepung Han was solidified even more as King Cheoljong, the 25th king of Joseon Dynasty, personally posted up the signboard of Taepung Han in Uljin, which was the perfect location to head to Ulleung-do.
1: 그 의미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이 대풍에 대한 이 홍보는 네. 그 뭐 우리나라 네. 사람들뿐 아니라도 외국인들이라도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마음으로
4: 그거는 저희가 장보고서를 하고
5: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네.
3: The members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 Sutosa, the patrol officers, and headed over to Ulleung-do Island.

0: Dodonghang is the gateway to Ulleung-do and is the sole port in the East Sea. The first thing the members caught sight of at Dodong Port is the freshly caught seafood at the market stalls. The Ulleung-do squid is very popular and is well-loved all over the nation for its taste and quality. A
1: few hours.
2: You just caught it?
1: Yeah, I think they just caught it, like a few hours.
3: Five.
2: Yeah.
1: 이제 언제 잡은 거예요?
4: 이거 오늘 새벽에 잡아요.
1: 아, 그쵸. 아,
4: 새벽에 잡아온
2: 거. 이 지금 말릴 거면 얼마나 걸려요?
4: 이틀요. 비대기는 이틀.
1: 아. 서울에서 먹는 오징어랑 울릉도 오징어랑 뭐가 틀려요?
4: 아, 저희는 동해에서 해풍을 해서 100% 자연 건조하기 때문에 좀 단맛이 나요. 짠맛보다 단맛이 좀 나요.
1: 단맛이 나요?
5: 네. 단맛이?
2: 그럼 어떻게 먹어요? 간장하고
5: 구워서
2: 냄새
1: 못
5: 먹어.
0: The members tried the delicacy with the stunning backdrop surrounding them.
1: Removing these.
2: The little.
0: We're sure the members are probably thinking, good thing we came to Ulleung-do.

0: Now, wow. Austin, this is the
1: Haengnam Esplanade is a coastal walk path around Ulleung-do.
0: This is where we walk. This is where we're in Sadong.
2: Sadong-ang.
1: The Haengnam Esplanade is a 2.6-kilometer walk connecting the Dodong port to the Jeodong port. This is a must-visit spot in Ulleung-do where everyone can fall in love with the emerald-colored waters of the East Sea.
3: What's that?
4: What is it?
3: Looks like some volcano stuff.
5: Igneous rock, and you?
4: Well, it's cool.
6: How do you know that?
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저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해설사 임만주입니다.
8: 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7: 지금 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은 화산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여름에 수십 년 후에 화산이 폭발해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또 흘러갔고 저는 용암이 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용암이 이 부석을 눌러서 그 압력에 의해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질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그님 브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9: 그럼 쉽게 말하면 울릉도라는 자체가 화산이었어요?
7: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 됩니다. 독도하고 울릉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제주도 이 세 개 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10: 그 독도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7: 네.
10: 그 언제 보여요?
7: 방향으로 보면은 저 방향, 저 멀리 배가 있는 방향 쪽이 이 독도가 되겠습니다.
9: 배 선생님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9: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7: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십시오.
8: 네, 네. 네.
7: 감사합니다. 네.
1: The team headed over to the spot where Dokdo can be seen. Will they be able to see the island from here?
11: 세종 신록 진리시. And it's
12: from which time is it? Like Joseon.
11: Yeah, it's from Joseon Dynasty. It's like actually the records from the king. And in this book,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actually.
12: Really?
11: Yeah, when the weather is good, so Dokdo is not that far from here. So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1: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s reign was completed in 1454 in the Joseon Dynasty over a time span of 3 decades. The two islands, Usan and Burung,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ea. The two islands aren't far apart from one another and are visible on a clear day. In the old days, Sutosa left Daepunghon in Uljin and entered Ulleung-do. We're sure they probably caught sight of this beautiful landscape and probably saw Dokdo. The members received an unexpected present while they were out on the esplanade.

0: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2: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3: Grandmother Kim Hwa-sun has been a female diver since her teenage years until she passed the age of 90. She's an expert who knows the underwater life of the East Sea better than anyone else.
0: 그럼 여기서 사신지
2: 있잖아. 연세가 어떻게?
4: 95죠. 95.
2: 그 해녀 일 얼마나 하셨어요?
4: 할머니 현재 15살부터 해서 하니까
5: 뭐 15살이면
6: 85 years.
5: 아, 그 할머니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머니도 생각나요, 사실.
2: 그 해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7: 해녀 때에 그냥 뭐 바닷가에서 힘치다가 배웠지.
3: She naturally learned to dive as she lived right by the seashore. She had to dive to earn money and couldn't part ways with the ocean for a time period of 80 years.
0: 이거 할머니
2: 네.
0: 한번 열어보세요.
3: The guys couldn't come empty-handed.
2: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시라고. 이게 예쁠 것 같아요.
0: 아유 민요.
2: 네.
5: 아우 잘 어울리신데.
0: 네. 아이고.
8: 할머니 많이 춥죠?
7: 추워?
2: 할머니
8: 추우세요? 많이 추워요?
7: 추워?
8: 예.
7: 안 추워.
2: 이거 때문에 안 추세요.
0: 아, 그러시구나.
7: 안
2: 따뜻해요?
7: 좋아. 좋아.
2: 좋아요. 아, 좋아요.
8: 우리 먼저 갈게요.
2: 네, 피곤하시니까.
8: 아니요, 있어요.
0: 네,
2: 있어요.
0: 여기 계세요.
2: 여기 계세요.
0: 네. 할머니.
7: 언제 가요?
0: 네, 먼저 가보게. 네. 건강하세요, 할머니.
7: 감사해요.
0: 네, 우리
8: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또 보러 올게요, 할머니.
7: 네. 뭐 줄 것도 없고.
2: 아이,
0: 괜찮습니다.
2: 충분히 줄곧 만남이었으니까.
7: 말 다 한다.
2: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네.
0: 네.
8: 할머니. 건강하세요.
7: 네.
2: 네. 건강하세요.
7: 네.
0: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2: 갑시다.
7: 가다.
2: 예.
5: 할머니.
4: 같이 나가래.
0: 아.
7: 네.
5: 우리 할머니도 한국 사람이요.
7: 어?
5: 우리 할머니
7: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이다.
5: 네.
7: 지민은
5: 네, 우리 엄마도 한국 사람.
7: 한국 사람.
5: 네. 그래서 나중에 저 여기 다시 와서 요리해 드릴게요.
7: 아이고 우리 한국이구나.
5: 네.
7: 그래도 이 사람들도 잘하고 말도 잘한다.
5: 나중에 꼭 요리해.
3: Dario's half Korean and he's very attached to his maternal grandmother. Does he see a resemblance between his granny and grandmother Kim Hwa-sun? He had a tough time saying goodbye to her.
9: If I come to Ulleung-do again, I'm sure I should visit her. I hope she will be healthy, still heavy at this time. Who knows?
3: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is on a mission. A mission to fully comprehend and see the beauty of the East Sea. They're on a 10-day journey from Yangyang in Gangwon-do to the beautiful port city of Busan. The five guys are on a quest to unveil the hidden stories of the East Sea. The East Sea is alive in Korean history and in the lives of the Koreans. The members of the East Sea Expedition are enjoying a meaningful trip in the East Sea and is learning more about this region. The guys started off at the Daepunghon in Uljin and have now arrived on Ulleung-do. What's in store for them in the near future?
10: It's
11: fine with you, Mr. Doctor.
12: We'll make it.
13: It's been a long time.
5: Yeah.
3: The East Sea Expedition continues to explore new territories on the East Sea of Korea, so don't miss it.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혹시 올리쿱스 알렉서?
1: 아, 승관 러브 아론 맞아? 승관 러브 아론 맞아요?
0: 맞아.
1: 아, 반가워. 아니 반가워요.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0: 자, 그럼. 그럼 잘 가.
1: 네, 승관 러브 아르님도 잘 가요. 고마워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from Indonesia, Bank of Taiwan, Mutiara Hairani. Welcome. Indonesia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리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오구인데 무렵 정도에 오는 얕은 개울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전통 오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 가서 전통 어구 있는 데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의 형태하고 모양이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민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형태의 어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구를 가지고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아쿠아맨이 들고 있는 창이 이런 형태예요. 이것도 얕은 물에서 어느 정도 씨알이 되는 물고기를 보고 있다가 단번에 찔러서 잡는 창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다섯 개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굵은 물고기들을 찔러서 잡는 물고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물고기 잡을 때 다 이런 창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심하세요.
2: 아니, 선생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왜 또 강에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3: 깐부세나.
0: 가장 오래 사용했던 두 가지의 전통 어구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한 판.
2: 그 주변에서 또 어구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추측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2: 저기서 뭐 작살 감고 있고 지금. 고기는 다가가면 도망가고. 이걸로 뭘 잡겠다고, 이걸. 진짜. 여태까지 그 하셨던 것 중에 네.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있어요. 아, 디테일 하시네.
4: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2: 됐습니다.
5: 네, 됐습니다.
2: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뭘 잡아야 되지?
0: 벌써. 야, 마음이 급하시구나.
2: 빨리 잡아야죠, 빨리. 시합인데. 고기가 좀 보이긴 보이네요.
0: 보이긴 보이는데 네. 이게 빨라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얕은 물에서 하는 게 가리니까 얕은 물로 가겠습니다.
4: 좀 오지 마, 좀 오지 마. 좀.
2: 방해해야지.
4: 영초!
2: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고기가 나를 잡겠는데?
0: 조그만 한 50마리 잡.

0: 돌잡았네요, 돌잡았어.
1: 와, 여기 엄청 많은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저 가세요, 저.
0: 열심히 화이팅!
1: 네, 많이 잡히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아, 왜 안 잡히는 거야? 이거 또 망신당하게 생겼네.
2: 못 맞췄지?
1: 아, 빠르네. 나도 빠른 사람인데. 아, 어렵네.
0: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정말 오래된 어구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하고 직접 써봤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제가 전통 어구라든지 이런 걸로 글도 쓰고, 네. 뭐 전시도 하고, 네. 강의할 때도 늘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0: 그 낚시 잘하시는 프로들도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3: 이 바다 겸손해야 된다.
0: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이걸로 우리가 고기를 잡겠다고 생각한 게 좀 무모하지만,
1: 과거에는 씨알 크고 개체 수가 그만큼 많았을 거고, 늘 사용하시는 선조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 이것들을 활용할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0: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기술이 있어야.
1: 그렇죠. 기술이 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0: 그거를 뭐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고기를 잡는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1: 야,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새로운 앨범 빈자리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구원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되게 공교롭게 또 이렇게 I'm Live 촬영하는 날에 또 저의 새로운 앨범 빈자리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사실 또 또 이 3년 만이라는 게 앨범도 그렇고 이 I'm Live도 진짜 3년 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 기회에 또 새로운 노래 제 빈자리 앨범 또 라이브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타이틀곡인 아슬하게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네, 아슬하게 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노래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슬하게였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제가 이번 앨범 낼 때 렘수면이라는 노래를 선공개로 냈어요. 그 렘수면을 가수 건희님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로 건희님 원하세요? 그러면 특별 게스트 건희님 모시겠습니다. 건희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건희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저희 렘수면 이렇게 첫 라이브인데 네.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0: 그러면 렘수면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권희님이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재밌게 보내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2: 권희님이 여기 이거 해주시려고 일정도 미루시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권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권희님이 진짜 제 앨범 딱 참여해 주실 때도 이렇게 흔쾌히 해주셨을 때 딱 그 음원을 이렇게 딱 받아보고 진짜 감탄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라이브도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소름 돋으면서 네 했습니다. 네 여운이 네 뒤 관객도 봐달라고 네 이렇게 멘트 할까요? 네. 아, 네 다음 노래는 이제 또 제 노래 중에 또 다 아시는 노래 있으시잖아요. 제 이름을 아신다면, 제 노래를 아신다면 다음 노래 너는 어떻게 바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는 어떻게 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앵콜 외쳐주시면 공식적으로만 마지막 곡인데요, 슬퍼하지 마 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후렴이 되게 쉽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쉬워요. 이제는 슬퍼하지 마 baby oh oh, 이제는 슬퍼하지 마, 이런데 슬퍼하지 마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이제는 하면 슬퍼하지 마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해주세요. 그러면 저 마지막 노래 슬퍼하지 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인사드리죠.
1: 네.
0: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리노프입니다.
1: 네, 와이어시고요.
0: 이션입니다.
1: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진짜 야. 미세먼지도 보통이고.
0: 감독님.
1: 네.
0: 세모 달라진 거 없나요?
2: 잘 모르겠는데.
0: 아?
1: 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아니, 솔직히.
0: 티날 텐데.
1: 이게 잘 보일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희 뭐 턱이 칼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막 누가 봐도 베일 것 같다. 막 이거 피나가지고 막. 한번 턱 만졌는데 여기서 피나고 후루룩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나요?
2: 감독님 진짜 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1: 근데 왜 션이 형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0: 저희가
1: 저도 있잖아요.
0: 예.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1: 아 그렇죠 맞죠.
0: 근데 네.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1: 네.
0: 지금 또 이제 눈, 코, 입이
1: 네.
0: 굉장히 또 지금 살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1: 네.
0: 눈, 코, 입 네. 분위기만 살아도
1: 네.
0: 이제 얼굴 분위기가 굉장히 삽니다.
1: 아, 어떻게 살아요?
0: 이제
1: 네.
0: 눈은
1: 네.
0: 분위기 있고
1: 네.
0: 코는
1: 네.
0: 입체감 있고
1: 네.
0: 입술은 생기감 있게
1: 네.
0: 살릴 수 있어요.
1: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국 하는 것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0: 해야죠!
1: 네. 저 래퍼인데.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0: 페이스!
1: 나만의
0: 관리!
1: 나만의 관리잼!
0: 네.
1: 아,
0: 좋습니다. 네.
1: 맞습니다. 오늘 또 나만의 이제 눈, 코, 입 이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0: 괜찮아요. 예, 잘했어요.
1: 예,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 이게 제가 주 목적입니다.
0: 이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찾으러 인터뷰를 해보러 가볼까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하러 가보시죠.
0: Let's go!
1: Let's go! 광화문 또 이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 많이 나오긴 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인터뷰하기에는 또 추울 것 같기도 해요.

0: 아, 네, 학생들도 많아요.
1: 그러니까요. 오늘 소풍왔나 봐요.
0: 맞아요. 아, 이맘때쯤 우리도 현장학습 오고 그랬는데.
1: 그쵸. 아, 옛날 생각납니다.
0: 네, 옛날 생각나요. 몇 년 전이죠?
1: 20년 전?
0: 와우.
1: 근데 또 이제 KBT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교복을 입어도 그렇게 이제 이질감이 없습니다.
0: 맞아요. 저희 KBT 이게 좀.
1: 저만요.
0: 어? 그러면 안 되는데.
1: 저걸. 딱 관리하시는 분이시네. 또 러닝 하시는 분들이 또 관리를 잘한단 말이야. 한번 물어보실까요?
0: 좋아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2: 네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또 러닝맨.
0: 평소에 관리를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2: 관리는 하긴 합니다.
0: 너무 잘생기셨어요.
1: 맞아요.
0: 혹시 따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2: 저 지금 대학교 학생입니다.
0: 학생이에요?
3: 유니버시티.
0: 혹시 자기만의 이제 눈, 코, 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코랑 눈?
0: 코랑 눈?
2: 네, 코랑 눈이 좀 이뻐야지 좀 사람이 좀 잘생겨 보이고.
0: 잘생겨 보이고 약간 좀 남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2: 네네.
0: 그럼 남을 볼 때도 약간 눈, 코를 좀 주로 보시는 편이에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0: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2: 제가 매일 운동을 해서 얼굴에 피지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피지를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많이 쓰고.
1: 관리남 역시.
0: 네. 예요.
2: 또 코에 아무래도 피지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코는 또 따로 일소 제품인데 거의 거 코팩을 사용하고 합니다.
1: 근데 사실 코팩이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괜찮나요?
2: 다른 제품들도 써봤는데 아무래도 일속에 자극이 좀 많이 덜해가지고.
0: 덜하다.
1: 코피가 이렇게 뛰잖아요.
2: 네.
1: 그러면 약간 좀 자극이 되는데.
2: 근데 이 제품은 뛰는 게 아니고.
1: 뛰는 게 아니에요?
2: 네, 이제 그냥 액체를 섬에 묻혀서 올려놓고 이제 닦는 느낌이어가지고. 자극이 좀 많이 덜한 거 같아요.
0: 덜하고 편리하네.
2: 네, 맞아요.
0: 그쵸. 네. 녹이면서 쓰는 거.
1: 했을 때 많이 뽑혔어요?
2: 네.
1: 몇 개 뽑혔어요?
2: 손가락 좀 빌려주세요.
0: 손가락.
2: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1: 많으시네. 몇 리터 녹였어요?
2: 한 3리터?

0: 감사합니다.
1: 다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센서 좋네.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러면 러닝을 이제 마저 뛰시는 건가요?
2: 네, 집까지 뛰어가려고. 와!
0: 몇 뛰세요?
2: 저 430.
0: 이야!
1: 430.
0: 고수입니다. 430. 1km에 4분 30초.
1: 와우!
0: 선수입니다, 선수. 지금 눈, 코, 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다리가 중요하지, 이분한테. 조심하세요!
1: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0: 러닝맨.
1: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터뷰가 너무나도 좋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드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1: 예의가 말은.
0: 아, 근데 여기는 회사원분들이라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나 인터뷰가 아니라. 뭐 그런 건 줄 알아요.
0: 저 사람들이 저 도를 아십니까? 줄 아시는데요? 네. 저분이다. 저분 된다. 느낌 왔다. 저분 돼요. 저분 무조건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나오시면 연프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하트 시그널. 솔로 지옥.
1: 나는 솔로까지.
0: 나는 솔로는 그거는.
1: 아, 그건 아니고요.

0: 안 되겠다, 이거 써야 되겠다. 자, 내가 글씨체 좋으니까 내가 쓸게.
1: 프리허그 마냥 프리 인터뷰 이렇게 적어. 그러면 코카클 수도 있다고 프리라고 써있으니.
0: 시간 있으신 분들 인터뷰 제발 부탁드릴게요. 형 종이 하나 들어. 내가 하나 찢어줄게. 형은 한국어, 난 영어.
1: 프리 인터뷰 그냥 인터뷰하실 분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0: 보셨어? 누구야?
1: 오셨어 지금 됐어. 40% 넘어왔어. 가자.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싸병.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굴 관리 좀 열심히 하시는 편이신가요? 두 분 다 너무 이쁘신데.
2: 요즘은 잘 못 하고 있어요. 애 키우나? 애 키우나?
0: 오! 결혼하셨어요? 네네네. 애까지? 오, 너 몰랐어. 오, 너무 관리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2: 아, 감사합니다.
0: 혹시 어느, 그러니까 눈꼬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을 때 맞아요. 눈꼬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1: 사실 오늘 주제가 눈꼬입이거든요.
0: 네, 네 맞아요.
3: 근데 옛날에는 조금 눈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좀 지날수록 입술?
0: 입술?
3: 네.
0: 입술?
1: 입술을 왜 보시죠? 아, 야, 궁금. 아니,
0: 왜요? 이유가 많겠죠?
1: 그쵸, 그쵸,
0: 그 이유는 잘.
3: 네, 성인이니까. 다 해도 입술을 안 하면.
1: 생기가 없어.
3: 네.
0: 아, 생기가 없어.
3: 네. 나이가 됐어.
0: 아. 네. 그쵸, 그럴 수 있죠.
3: 느낌이
0: 아, 코.
3: 코.
0: 네. 코. 코가 좀 높아야 되나요? 아니면 좀.
4: 아, 왜냐면 옆모습을 봤을 때 코가 높으면 약간 선이 있으면 아. 예뻐가지고. 오. 멋있잖아요.
0: 제 코는 어떤가요?
4: 선 있으시네요. 네.
0: 맞지 못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코도 쉐딩이 될 수 있고 입술도 립밤이 될 수 있잖아요.
4: 네. 뭐
1: 그런 식의 뭔가 이렇게 관리할 만한 그 관리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3: 아 밤에 자기 전에.
1: 요 어떤 혹시 어떤 제품 쓰세요?
3: 에뛰드 제품.
1: 에뛰드?
3: 네. 네 립 마스크 그거를 이제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 날
0: 네.
3: 닦아내면 좀 각질 제거가.
0: 오. 아까 전에 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네. 코 관리하시는데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아, 저희 원래는 옛날에는 그 피지 이거 떼는 거 있잖아요.
0: 네.
4: 네, 콤팩 같은 거 많이 쓰다가
1: 안 쓰세요, 지금은?
4: 지금은 안 써요.
0: 아, 지금 안 쓰죠.
4: 쓰고 나니까 뭔가
1: 자극이 되죠.
4: 네, 그런 거 같아가지고.
1: 아니 뭐 쉐딩 같은 거 그래서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코에 쉐딩 뭐 이런 거?
3: 저는 합니다.
0: 오, 어떤 거? 하세요?
3: 다이소 제품 중에
1: 오, 오.
3: 되게 만능 제품이 있는데
1: 오, 오, 오.
3: 눈에도 바를 수 있고 입, 립, 오버립도 좀 되고 코 쉐딩도 역할도 다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1: 짐작이 가지 않지만 눈, 코, 입을 다 할 수 있는 제품 올인원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3: 로지 뭐 이런 색상인데
1: 아.
3: 쉐딩도 되고 되게 눈 밑에 바르면은
1: 아 자연스럽게 좀
3: 네, 음영도
1: 약간
3: 생기고 그걸로 요즘 그냥 눈 간편하게 나갈 때 눈, 코, 입 좀 다 해요.
1: 지금 하신 거예요?
3: 네.
1: 오! 오!
3: 밥 먹고 와서 좀 지워져요.
1: 어.
3: 네. 네.
1: 어쩐지 음영이 사시더라.
0: 와우.
1: 고생하십니다.
0: 가세요.
1: 감사합니다. 저희 온앤오프입니다. 온앤오프예요 저희.
3: 네.
1: 그리고 뷰티 온앤오프.
3: 네.
1: 예.
0: 아. 저 여기 인터뷰하기 터가 좋네.
4: 스케치북 효과 아니에요?
1: 스콜! 컴온!
4: 혼나시는 거 아니야?
1: 어디요? 오, 나이스. 어? 어디 갔었어? 이걸로 가야 돼요. 호소를 해야 됩니다.
5: 안녕하세요. 타올로 나들이 온 이연이 엄마입니다.
0: 와, 와. 아 그럼 그 가족들하고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5: 네,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애들이랑 해서 같이 왔어요.
0: 네. 지금 결혼하셨긴 했지만 혹시 이성을 바라볼 때 눈코입 중에서 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5: 저 아무래도 눈?
0: 눈? 왜요?
5: 말할 때 눈을 보고
0: 오. 네.
3: 눈빛이 뭐 좀 깊거나 뭔가 좀 초롱초롱하거나 그러면 더 빨려드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0: 그리고 지금의 남편도 그렇게 이제 만나뵙게
3: 되네. 그랬을 거예요.
0: 아오, 네. 눈을 바로 서로 지지지 말아. 아오, 눈을 바로 서로 지지지 말아라고.
3: 네, 그렇죠. 네.
0: 아, 그러면 저희가 코, 입은 다 해가지고 눈만 하면 되고 이제.
1: 솔직하시네요. 네,
0: 저희 솔직하니까.
3: 성형이요?
0: 아, 성형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1: K 뷰티템이어서 혹시 네. 눈에 관련된 뷰티 네. 특별한 관리법 있으신가요?
3: 특별한 관리법은 집에 있는 그 롤러 같은 걸로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좀 주변을 좀 이렇게
1: 붓기.
3: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계속 마사지 해주면 좀 붓기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좀 혈액 순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0: 오,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1: 네네. 또 인터뷰도 오늘 좋아서 네, 좋은 정보 해주셔가지고
3: 네, 아닙니다.
1: 너무,
3: 네.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와, 오늘
0: 네 인터뷰가 쉽지 않았어요.
1: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0: 예, 네.
1: 해냈습니다.
0: 해냈죠. 저희가 누굽니까? 오늘의 주제 눈코입으로 어떻게든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제품들을 많이 또 이제 소개를 받아서
1: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직접 써보고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0: 예.
1: 자, 그러면
0: 예.
1: 이 기세를 몰아서 리뷰까지 예. Let's go.
0: Let's go. 네, 오늘 경복궁에서 또 나의 눈코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또 추천받았는데요. 예, 그중에서 궁금한 제품을 저희가 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눈 적극성을 보여주신 이현 어머니께서 눈 붓기를 빼기 위해서 롤러를 쓴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0: 네.
1: 바로 이 제품입니다.
0: 이거 생긴 게 눈사람 같아.
1: 이 제품은
0: 네.
1: 더마킨 스노우맨 맞네 읽은 거 아니야?
0: 아니에요.
1: 더마킨 스노우맨 쿨러입니다.
0: 오 마이 갓.
1: 이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0: 사실 본 적은 없어요.
1: 저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냉동실에 넣어 눈 모양으로 된 거 그 겔 같은 거는 봤는데 이런 것도 처음입니다.
0: 아, 원래 근데 보통 눈 붓기 빼는 거는 숟가락으로 하면 되잖아요. 쇠 숟가락?
1: 숟가락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 같아요.
0: 그쵸.
1: 네, 또 이 제품은 네. 시원한 쿨링감을 전해주는 쿨링 스틱인데요.
0: 네.
1: 냉매가 들어있는 알루미늄 판이 피부를 네. 시원하게 달래주고
0: 네.
1: 붓기를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0: 와, 이게 얼굴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바디에도 쓰기 괜찮다고 하던데?
1: 그렇죠.
0: 또 운동만 하는 사람으로서 네.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1: 리뷰가 5가 다예요?
0: 이게
1: 저기는 너 성장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는데?
0: 아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이걸 발랐을 때 부드러우면서 뭔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편리하게 집에서 그냥 TV 볼 때나 이럴 때 좀 팔에다가 열이 좀 많다 싶으면 여기다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1: 네. 근데 사실 네. 이거를 또 아무것도 없이 바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마스크팩 같은 거 하잖아요.
0: 네, 네.
1: 하면서 이걸로 문질문질해지면 에센스가 더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0: 와우, 언블리버블. 근데 이게 사실 운동하고 나면 열이 올라오면 열 어느 정도 낮춰줘야 돼요. 근육이 안 다치려면.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탐납니다, 일단은.
1: 예.
0: 네,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는데요.
1: 네네.
0: 해야 되겠죠?
1: 당연하죠.
0: 네. 다음 코 제품인데요. 네, 다들 블랙헤드 고민해보셨죠?
1: 그쵸.
0: 이게 일소 슈퍼 멜팅 세범 소프트너입니다.
1: 와. 코에 네. 붙여서 뽑는 코팩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0: 갔어요.
1: 이제는 녹이는 코팩이 대세인데요.
0: 네.
1: 코는 물론 이마,
0: 네.
1: 턱, 남존 등 네. 피지 분량이 많은 부위의 피지와 네.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피지 클리너 제품입니다.
0: 아, 근데 솔직히 블랙헤드 손으로 쥐어짜면 나오잖아요.
1: 그쵸.
0: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 많이 했을 거예요.
1: 근데 뜯고 짜면 모공이 커집니다.
0: 오.
1: 굉장히 커져요. 이제는 불리세요. 일단은 네. 본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0: 네.
1: 일단 적신 다음에
0: 아.
1: 이거 이제 코에 붙이는 거죠.
0: 네.
1: 확실히 오. 큽니다.
0: 우와.
1: 원래 화장솜이
0: 네.
1: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0: 아,
1: 그럼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막 붙여야 돼요.
0: 네.
1: 이거는 확실하게 딱 코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사이즈.
0: 커버를 할 수 있는.
1: 네, 이마.
0: 이마.
1: 여기 턱.
0: 턱.
1: 여기 또 나비존.
0: 네네.
1: 또 이제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절개선이 있죠.
0: 아, 네네네.
1: 어떤 굴곡에도 이제 딱 붙합니다.
0: 아, 딱 이렇게 네. 각에 따라서 네. 딱 잘 붙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모공을 열어준 후 화장솜이 충분히 적셔서
1: 그렇죠.
0: 이제 10분에 15분 후에 이제 어플리케이터나 면봉으로 피지를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1: 아, 네. 사실
0: 네.
1: 이게 테스트가 중요하죠.
0: 테스트.
6: 저희는 자. 진짜로 냉정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한다는 점.
1: 일단 적셔볼게요.
7: 네.
1: 자 이렇게 충분히 충분히 핵심이다.
6: 네.
1: 붙여볼게요.
6: 네. 오. 또 이게 코가 입체적이라 이게 네.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그쵸,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걸 테스트해봐야 될까요? 그쵸. 과학적인
1: 그쵸.
6: 그 부분을 한번 그쵸, 제가 그쵸.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자. 가벼운 느낌.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6: 오, 안 떨어지는데?
1: 이야, 테이프야 무슨?
6: 오, 피지를 또 이렇게 또 간편하게 없앨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고.
1: 손등에 피지가 있나요? 이게 코라 생각하세요.
6: 네.
1: 크죠?
6: 많이 크네요.
1: 네, 저 이제 시공이 됐다? 그럼 뗍니다. 떼고 그냥 이걸로 부드럽게.
6: 네.
1: 슥, 슥,
6: 오,
1: 슥,
6: 오.
1: 이렇게 하면은
6: 네.
1: 이제 피지가 네. 연화가 돼가지고
6: 네, 네,
1: 네. 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6: 네.
1: 너무 세게 하면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6: 네.
1: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6: 네.
1: 또 이게 되게 물 같잖아요.
6: 네.
1: 물 같다고 안 씻으면 안 됩니다.
6: 네.
1: 클렌징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끝나면 네. 꼭 씻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6: 아...
1: 자, 다음은 입 추천템인데요.
6: 너무 갑작스럽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1: 다음은 입
6: 네.
1: 추천템인데요.
6: 네.
1: 어우 빨개졌어요. 그럼.
6: 네.
1: 바로 에뛰드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입니다.
6: 와우.
1: 자 이제 오버나이트라는 이름처럼
6: 네.
1: 오버나이트 잠든 사이에 입술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6: 이게 딱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이네요. 사실
1: 그쵸.
6: 저처럼 이렇게 섹시하고 두툼한 입술은
1: 그런 게 있었나요?
6: 이런 섹시한 입술은 사실 이제 밤새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1: 그렇죠.
6: 저처럼 약간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1: 그렇죠.
6: 이렇게 또 밤에 잘 때 바르면 케어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듭니다.
1: 그렇죠, 그렇죠.
6: 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제가 입술이 제일 먼저 터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입술에는 피지선이 없어서 수분이 빛의 속도로 증발합니다.
6: 어머.
1: 빠르죠?
6: 오.
1: 그럼 어떻게 됩니다? 주름이 생기기 쉽죠?
6: 오.
1: 이런 립 마스크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6: 한번 써보고 싶네.
1: 일단 굉장히 패키징은 심플합니다.
6: 네.
1: 그냥 립밤 색이네요.
6: 한번 발라봅시다.
1: 네.
6: 입술 이건... 정도는 뭐.
1: 맞아요.
6: 저의 이제 섹시 두꺼운 입술에 이제.
1: 발라오니까 굉장히 끄덕합니다. 진짜.
6: 그러네. 근데 꾸덕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밤새 약간 유지하는 데 뭔가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1: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평소에는 이제 네. 일상생활 때 꾸덕한 거 바르면 좀 불편해요. 찐덕거리고. 근데 이제 잘 때 발라놓고 이렇게 자면은 뭐 잘 때는 뭐 입을 쓸 일 없잖아요.
6: 잠꼬대 할 수도 있죠.
1: 그건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6: 알았어요.
1: 또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6: 네.
1: 이제 각질이 많으신 분들은
6: 네.
1: 이걸 발라놓고 아침에 티슈나 물티슈로 닦아도 제거가 되지만 확실하게 지우고 싶다.
6: 네.
1: 각질을 좀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치실 있잖아요.
6: 네.
1: 치실의 그 실 부분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문대면은 각질이 더 잘 떨어집니다.
6: 오.
1: 완전히 그 꿀팁, 고급 정보죠. 짧게 발라봤지만
6: 네.
1: 과연 각질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네.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6: 그렇게 롤링을 하는 거예요?
1: 부드럽게.
6: 아, 부드럽게. 오.
1: 오, 나 좀 약간 부드러워졌어.
6: 내가 만져봐도 돼?
1: 왜 이유가 없나요? 리뷰 때문에?
6: 네, 리뷰
1: 알았어,
6: 때문에.
1: 알았어.
6: 리뷰 때문에. 오, 그 진짜 그러네.
1: 어, 보들보들 보송보송해졌어.
6: 오. 오.
1: 보송보송했어?
6: 네.
1: 오.
6: 오, 보송보송한데? 원래 제가 주름이 진짜 많고 되게 엄청 저도 잘 건조해지는 타입인데
1: 입술에 세로 주름이 많으면은 노화가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주자주 발라서 관리합시다.
6: 좋아요. 좋습니다.
1: 네. 마지막 추천템은
6: 네.
1: 다이소랑 투쿨포스쿨과 협업해서
6: 네.
1: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6: 오 마이 맨.
1: 근데 저희가
6: 네.
1: 정말 죄송합니다.
6: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누드로지 컬러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품절이라 너무 인기템이라서 그런지
1: 아.
6: 품절이라서 누드 브라운밖에는 못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1: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6: 네.
1: 오. 가격이
6: 네
1: 말이 안 됩니다.
6: 얼마예요?
1: 3,000원입니다.
6: 오 왜?
1: 와우. 완전 가성비. 네.
6: 아 가성비.
1: 눈에도 이제
6: 네.
1: 쉽게 접근하는 거죠.
6: 오.
1: 그리고 또 이제 멀티 음영 스틱으로 은은한 또 음영을 또 그릴 수가 있대요.
6: 오, 음영?
1: 네.
6: 이제 컨설팅 할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1: 뭐요?
6: 컨트롤링?
1: 컨설팅이요?
6: 음영을 더 입체감을 넣어주는.
1: 그렇죠.
6: 그게 또 이제 컨투어링.
1: 맞아요. 오.
6: 그거잖아요.
1: 맞아요.
6: 저 맞아요. 성장했어요.
1: 그러네요.
6: 네.
1: 바로 그려볼까요?
6: 네, 좋아요. 두껍네.
1: 오, 이렇게 있어요.
6: 네.
1: 자.
6: 또 저예요? 어, 아 근데 진하지 않아요. 내추럴하다는 느낌이겠죠. 색감 자체가 부담스럽지 오. 않고 헤어라인이나 뭐 얼굴 윤곽이나 하는데 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또 이제 이거로 오버립을 한다? 네. 누드 톤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네. 스머징을 해야 됩니다. 스머징 부비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싹 네. 아, 그라데이션처럼 싹 그쵸? 됩니다.
6: 어, 오케이. 자,
1: 그게 중요해요. 오, 우야, 근데 어, 봐봐, 자연스럽긴 해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여기다 윤곽 좀 윤곽을 그려줄게 제가 그림자를 여기랑. 어. 이런 핏줄에 제가 얼굴을 할 수는 없으니까 손에 좀 윤곽을 자연스럽게 비워주세요. 어때요? 장난 아니죠?
6: 그쵸? 어 근데 윤곽이 잘 드러나는 거 같아요.
1: 여기 뭐 들어갔어? 패였어?
6: 네. 이거 보통 복근이 아무리 이뻐도 어. 잘 안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네네.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1: 진짜요?
6: 네, 진짜로.
1: 사기 아니에요?
6: 아 사기 왜 사기예요? 좀 더 드러내는 아. 거죠. 그림자 역할을 해주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안 돼요.
1: 전완근. 전완근. 오 좋아 좋아 좋아. 전완근 해보자. 양쪽 딱 여기잖아.
6: 네.
7: 노출 있는 옷 입으실 때 네. 하세요 메이크업?
6: 전혀 안 해요. 저는 그런 도움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연하러 올라간다. 이제 조명을 받으면은 이게 밋밋해 보여요. 그래서
1: 그렇죠. 아무래도 조명이 너무 세면.
6: 네, 조명이 세면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라인을 좀 만들어줘서.
1: 자, 양쪽 비교해주세요. 딱. 됐다 이거야. 오. 스컬. 오, 야, 근데 자연스 진짜 그러긴 하다. 야, 운동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근육을?
6: 사실 인터뷰 끝나고 이거 저희 메이크업생한테 이거 주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이거
1: 아, 진짜로
6: 쓸 데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1: 난 아예 그 만들까 봐. 여덟 개만.
6: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눈코입 추천템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각자 원픽 저희가 그렇습니다. 항상 하던 원픽을 한번 뽑아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1: 먼저 뽑으실래요?
6: 네.
1: 네, 뽑으세요.
6: 저 이거요.
1: 오.
6: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어서 아, 그 쿨링을 맞죠, 조금 맞죠. 평소에 이거를 좀 열을 좀 뭔가 내려주는 거에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편리하기도 하고 눈 자주 붓잖아요.
1: 그쵸.
6: 그래서 눈 붓기 뺄 때
1: 맞아 맞아
6: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딱.
1: 저도 약간 고민을 했어요.
6: 네.
1: 이거랑 제가 뽑을 제품이랑 고민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이겁니다. 사실 제가 확실히 입술이 엄청 건조하다 보니까
6: 네, 네, 네.
1: 이런 거 저도 밤에 이렇게 바로 자거든요. 좀 네네. 두꺼운 거.
6: 네.
1: 근데 방금 발랐을 때 살짝 별로 안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좀 뭔가 느낌이 좋았어. 보송보송하니.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6: 이제 이 시간은 또 저희의 힐링 타임.
1: 그렇죠.
6: 이죠.
1: 그렇죠. 피팅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6: 좋습니다.
1: 자, 렛츠 고!
6: 렛츠 고!
1: 나는 난 이 브랜드 본연의 그거를 살릴 거야. 저는 순수 예술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스티커나
6: 네.
1: 이런 거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네. 제 순수의 미술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이게 사실 더 힘들잖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이거 완전 순수 제가 다 하는 것. 뭐 자리는 소망하지 맙시다.
6: 아 죄송해요. 아 이거 거기다가 하시는 줄 알고. 기억 안 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럼 붙이는 아니요, 게 낫단 게.
1: 아니에요. 완전 떠올라 버렸죠? 생각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 잘 그렸다. 이제 여기다 음영 내면 컨투어링 하면 돼요, 일단.
6: 형 다 했어?
1: 다 했어.
6: 나도 거의 다 했어. 이것만 끝.
1: 너무 너 완전 초심을 잃었구나.
6: 왜?
1: 넌 뭐가 없는데?
6: 뭐가 없어. 끝. 제목은 스노우맨. 이게 태양인데 이걸 안에를 좀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Summer hates snowman. 여름은 snowman을 싫어한다. Now you can enjoy sunshine outside. 이 제품만 있다면 나가서 놀아도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또 여기에서 제가 만든 snowman입니다. 귀엽죠? 누가 봐도 딱 시원해 보이잖아. 형 너무 칙칙하다.
1: 아니야. 보지 마세요 아직. 어. 칙칙하다. 오버 섹실리. 왜냐 입술이 이제 예뻐지면은 섹시 립이 되는 건데.
6: 네.
1: 촉촉 입술.
6: 촉촉 입술.
1: 지금 속으로 뭐 쓸말 없어가지고 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너무 길면 안 돼요 작품에.
6: 네, 짧고 굵게.
1: 짧고 굵게.
6: 네, 오늘 특별히 또 눈코입 살려주는 관리템이라 주제로 리뷰해봤는데요.
1: 네.
6: 네, 관리라는 거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끝이 없어요.
6: 예.
1: 본인의 얼굴에 아쉬운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품이니 한국 방문하시면 무조건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 네, 그럼 다음 주에
1: 만나요. 안녕. Overnight.
6: Snowman.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Who could be the owner of this marvelous house in the middle of this remote forest? That's the sound of people, isn't it? Let's enter it right away. What could be happening in here? Is it moving day? Why is she so shy? Is she the owner of this house or not? Oh, could this lady be the owner then? You are right. Please raise your head and answer me.
2: 공손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얼굴 들어 그러십시오. 공손하게 말씀하시면 시간 걸리고 시간 잡아먹습니다.
1: She doesn't answer my question and just keeps on pulling out the weeds. This imposing Hanok house with the Numaru wood-floored veranda must be the home we'll be exploring today. My word, you could hide in this house if you put your mind to it. Who could be the actual owner of this house? Who could have been a landowner with servants in olden times? I have a question to ask before finding the house. If you were to have only one room for yourself, how wide would you want that room to be?
3: 아, 요새 원룸 하면 보통 8평은 돼야 돼요. 예, 8평도 좀 작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8평.
4: 오늘 건축주분이
3: 네?
4: 계집만한 방 하나면 족하다고 하시네요.
3: 계집만한 방 하나면 족하다고요? 아, 그럼 제가 뭐가 돼요?
1: A room as wide as a doghouse? Is today's house a simple one then? Let's go and make a visit.
3: 오, 석축에 담쟁이까지. 어? 혹시 이 집이에요?
1: At first appearance, the aura of this house is far from ordinary. It has a quaint beauty that is hard to find in abandoned houses. An old timbaru with a narrow wooden porch and an antique door. And why are there so many books?
3: 저기 상패 같은 게 있는데요? 성함 써 있다. 전 영까지는 보이고요. 아, 저게 사랑의 일장가? 혹시 이분 등단하신 시인인가요?
1: Right. We must be on our way to the house of the poet who used to live in this abandoned house. She must be the poet who said a room the size of a doghouse would suffice. But she looks familiar. She's the lady who diligently pulled out the weeds, right?
2: 다 말랐다가는 그다음에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뿌리가 시무르고. 에휴. 사실은 땀 훔칠 새가 없는데.
3: 아이고, 선생님 계시다. 어? 전혁이 선생님 혹시 맞으십니까?
2: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조신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또 그 사이에 풀 좀 뽑느라고 꼬락서니 이렇습니다.
3: 아니 때학교 때 아유, 날도 더운데 뭐 하세요?
2: 아유 노비가 이래야죠. 안녕하세요. 처음에 3인분 노비였다가 5인분으로 승진했다 요즘 7인분 노비로 승진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전영애입니다. 아유, 많죠. 뭐 쓸고 닦고 잡초 뽑고 쓰레기 버리고 뭐 많습니다.
1: This is the first time the house of a slave has been featured on Home Explorers. And a house of a slave with 7 people, no less. She definitely seems to live in a marvelous forest house. So let's find out why she keeps calling herself a slave.
3: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요. 그 선생님께서 그 개집만한 방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뒤에 언뜻 보니까 대궐집이 하나 있어요.
2: 이렇게 넓은 땅을 저 혼자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쓰는 집을 지었습니다.
3: 공동주택?
2: 아닙니다.
3: 아닙니다. 여러분이 같이 사는 집이?
2: 아니, 같이 살지는 않아요. 글 쓸 방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오래 가졌습니다. 몇십 년을. 계집만 해도 되고 못 들어놓어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1: Upon hearing her wish, an acquaintance of hers introduced this house to her. But there was a problem. It was an unregistered house.
2: 저 250만 원 주고 샀는데 문서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공책장 요만큼 찢어서 계약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이 마을 땅이니까 마을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죠. 어떻게 해요?
1: Worried about the matter, she asked the village head to find some land for her. But on the day she saw the land for the first time, she closed the contract.
2: 와봤더니 이렇게 넓은데 그때는 험해서 더 그랬겠지만 얼마나 넓은지 제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평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채로 그 자리에서 그냥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10년을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었고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싶으면 그냥 해요.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1: So did things go from bad to worse, or did she achieve her dream? She did finish building the house 10 years after purchasing the land. The history of this house of a slave with 7 people was tumultuous from the start. We're so curious to find out more. Let's enter it right away. You got that baby bubble gun. Better keep my mouth. Isn't this too much of a success for a person who said a room the size of a doghouse would suffice? Girl, go to work. Should this be called a private home or a well-adorned bookstore? My goodness, what a striking view. It must look great in the rain and in the snow.
3: Oh. Yeah.
2: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3: 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드디어 주인이 누군지를 알겠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책이군요.
1: Exactly. She was being humble with the slave with 7 people comment when she had given up the whole house to the books. My goodness, what we just saw wasn't the entirety of the books. How does she build such a grand house?
2: 학교 옆에 조그만한 한 20평 조금 넘는 전셋집에 살았거든요. 서민 아파트였습니다. 그걸 빼가지고 이 서원을 짓고.
5: 전세금을 빼셨다고요?
2: 예.
5: 그것도 자가가 아니셨네요.
2: 서울에 또 집값이 얼마나 이상한지도 이해가 되죠, 그죠? 20평 조금 넘는 아파트 전세를 빼서 세상에 이런 서원을 지을 수 있었으니. 놀랍지요.
1: After paying back the land price debt over a decade, she was left with a single rent house. She couldn't abandon the land she had protected with blood and sweat, so she had to at least let the house after building it.
3: 어, 이 방은 야, 이 책의 동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책이 대략 한 몇 권 정도 이 안에 있을까요?
6: 아유, 그런 건 잘 모릅니다.
3: 아, 그래요? 예. 제가 한번 세볼까요?
6: 아닙니다. 저는 열 손가락 넘으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3: 아니, 하루 넘게 걸릴 것 같아서요. 예.
1: That must be a long-winded way of saying that the owner of this house are the books rather than any human. What Ms. Yong-ae had really wanted was to prepare a space for those who wish to learn in this hectic world that would allow them to take a breather and rest.
6: 저야 뭐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 뭐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책에 관한 이야기도 또 나누고 여러 종류의 자리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서 좀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소원을 열어놓고 일반 공개일이 하루밖에 없다는 게 늘 죄송한데요. 끊임없이 오십니다. 일반 공개일은 하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손님이 안 오시는 날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 Miss Yong-ae willingly lends her house to the people who regularly read, discuss, and research books. This house was designed and built for that purpose.
3: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직접 선생님께서 설계를 한 집처럼 얘기를 하셔요.
6: 예. 설계를 아유,
3: 하시진 저는... 않으셨죠?
6: 아니요. 네. 저 뭐 건축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을 짓는 목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려줄 수 있었어요.
1: There was only one objective. A house for books and for people. This was only possible because the aim behind building it was clear. No hesitation was involved. The tower that was meticulously built over a decade is this splendid forest house, Yeobaek Seowon. But no meticulous tower was built easily. She is about to tell us how hard it was to build this tower. Everything was fine up to the point when she decided to share the 4,000 square meter land she had quickly closed on a contract on. And she set her mind on building the smallest house in the world, even if it was as small as a doghouse. That small house is the Sijong Pavilion. It's not a three-room thatched house, but a two-room thatched house. It's a simple pavilion with an outstanding view.
6: 20은 여백서원보다도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땅이 생기고 맨 먼저 지은 집인데요. 어처구니 없이 땅을 산 다음에 와서 일도 하고 뭐 나무도 심고 해야 되는데 조금 쉴터가 필요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칸밖에 안 되는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목재 다듬어 오시면 얼마 걸립니까? 그랬더니 두 주일 걸리면 된다고 그래서 그럼 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목수가 어느 순간 알아차렸어요. 제가 돈이 없다는 거를.
1: A long period passed after the setting of the foundation stone. Ms. Yong-ae recalls a certain time in her life while taking in this view.
6: 아직 서 있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고 초조할 수도 있고 막막할 수도 있는데 아 이런 게 젊은 날 아닐까 늘 눈앞이 캄캄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새끼손가락 하나만 잡아줘도 내가 좀 요 벼랑에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1: Ms. Yong-ae, who left a mountainous village in Gyeongsangnam-do province at the age of 13 to study in Seoul, excelled in her studies as her mother wished.
6: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때로서 유학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독일 학술 교류처 장학금을 문득 뛰어가서 시험을 보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유산만 돼도 나이가 또 그때 임신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렵게 온갖 그 눈총을 받으면서 결국 안 갈 수도 없어서 두 달밖에 안 된 아이를 떼어놓고 독일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공부자라는 여자들 별로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1: It was a time when getting married and becoming a housewife, even after graduating top of the clas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considered a normal process. She had longed for a decent study room throughout her life. That's why it didn't matter to her whether it had no electricity supply or was as cold as an ice room in midwinter.
6: 황공했죠. 조아리고 앉아서 글을 읽고 썼습니다. 이런 공간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 책상도 그 집 짓고 남은 나무토막이거든요. 의자도 그거 안준뱅이 의자 아니고 보통 의자가 망가진 겁니다.
1: That didn't even matter. It was the only space in the world where she could sit as Chun Young-ae with thirst for knowledge and not someone's mother, wife, or daughter.
6: Our family has a tradition of making
3: tea.
6: Yes, so my father taught me to make tea and do such and such things. He really liked it. 예, 정말 기뻐하셨어요.
1: Her upstanding and frugal father, who had climbed Mount Everest until the moment he passed away, had contributed a hefty sum of money.
6: 아버지께서 정말 91세까지 혼자 사시면서 한 달에 2, 30만 원을 쓰시고 사신 분이에요. 1억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걸 모으시자면 얼마나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 귀한 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지금 서원 처음에 1200평 땅을 샀는데 거기에 바로 붙은 산비탈 땅 2000평을 샀습니다. 서서히 이제 여백서원의 뜻이 무르익어 간 것이죠. 예, 여백이 아버지 호잖아요.
1: The word 여백, meaning clear and white, was reborn into a space filling in the clear and white space in the people's minds. How pleased her father would have been to see this. Let's continue with our house exploration with such a feeling of delight.
7: I wanna love you inside.
1: One part of Yeobaek-jae House remains unexplored. Let's see. Baby, give it to when me turning now, right in the study, a special area that Miss Young-ae treasures so much appears in front of our eyes.
3: Ah, 그때 비블로테크니까?
6: 예, 비블리오텍 도서관입니다. 라이브러리의 독일어입니다. 비블리오텍. 사실은 여기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네. Für eine Person, 한 사람을 위한 괴테 도서관이에요.
1: The years in which the girl desperate for knowledge grew into a world-renowned Goethe scholar. This space is filled with Goethe's books that Ms. Young-ae refuses to let go of even after she became 70 years old. Oh, right. So this is the famous play Faust by Goethe. Ms. Young-ae, what will you show us now?
3: We will.
1: Is the item precious enough that it must be touched with gloves?
6: 1854년에 나온 파우스트인데요.
3: 와.
6: 예, 엄청납니다. 와. 여기 다 금박이고.
3: 와, 어마어마하네요. 예,
6: 그리고 여기 그림들도
3: 와.
6: 예, 이렇게 또 유지를 앞에 끼워서 그림들 상하지 않게 이렇게 돼 있는 책이거든요. 야. 예, 세기의 판본이라고 불립니다. 예, 그냥 겉만 좀 보여드린다면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3: 이건 뭐예요?
6: 서동시집의 초판본입니다.
3: 아, 이게 초판.
1: There was a reason behind how these rare books that can only be seen in museums came into Ms. Young-ae's possession. Ms. Young-ae, who taught German literature for over 30 years, even won the Goethe Medal, which is the equivalent of the Nobel Prize to Goethe scholars.
6: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향해서 가는 기차에 여섯 명 타는 간에 제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분이 저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히시그라벤에 들려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깜짝 놀라갖고 뭐라고 대꾸를 했는가 하면은 당신은 어떻게 내가 그 말을 알아들을 줄 알고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힐시그라벤이 뭔가 하면은 괴테하우스 주소예요. 조그만 외국 여자가 하나 앉았는데 서울 간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 한번 가보세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통인동을 가보세요. 이건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래. A short conversation was shared in the train. But it must have been a serendipitous meeting.
6: 괴테 박물관에서 학회를 크게 하는데 끝나고 났는데 조그만 할머니가 오셔서 아 잘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좋은 게스트룸이 있는데 하룻밤 묵고 가시라고 기차에서의 그분하고 이 할머니가 네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글쎄 그 댁에서 하룻밤이 아니고 열 하룻밤을 잤습니다. 손님 방에 들어갔더니 장터에 긴 장터에 제가 서동시 집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서동시 집 초판본 1819년의 책이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왔는데 왔더니 연구실 천정까지 책박스가 쌓여 있어요.
3: 그중에 그러면 한 권이 이 귀한 파우스트. 예, 예.
1: Since she knows about the profound thought behind the gifting of such rare books to a Goethe scholar from the East rather than to his children, Miss Young-ae resolved to never give up on building this house.

이사 온 지 지금 한 6개월 됐어요. 작년 겨울에 와서 겨울 좀 낮고 이제 봄 즐기고 있습니다. 한번 동네를 보러 왔는데 동네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 작은 데서 오는 약간 안정감 같은 게 있었어요. 요 안에 약간 마을 같은 게 있는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요거 동네에 산책할 때 가지고 나가는 노트인데요. 그래서 아예 제목도 서촌 산책이라고 이름을 넣었고, 배화여고 담장 밑에 보면 그 활터가 있는데 활터에 이렇게 또 글씨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글씨도 쓰고 동네 뭐 풍경도 좀 그리고. 근데 저는 약간 동네 이사하면 동네 이름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찾아보는 편인 것 같거든요. 동네에 익숙해지고 여행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보면 저 끝쪽에 인왕산이 보여요. 그래서 이 오긴길인데 오긴길 따라 이 골목에 보이는 뷰를 좀 그리고 있고 정자도 조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여행 드로잉 노트에는 이 오긴길에 약간 간단한 약도 같은 걸 좀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기록해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락실을 저는 막 다니던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네, 나중에 조금 커서 다닌 것 같아요 오락실을. 진짜 어렸을 때 살던 동네인데 이런 게 남아 있는 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0: 어, 아, 오늘 사장님 안 계시는구나. 동네 구경하고 있습니다.
1: 대박.
0: 아니, 미술 전공인 건 아니에요. 그냥, 아, 그냥 취미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1: 대박.
0: 아, 근데 제가 여기를 사실 처음에 판인이 할 때 너무.
1: 아, 판인이야. 아,
0: 울어.
1: 어, 화이팅.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 바로 질문이 계시는군요. 아, 네. 인사하러 왔어요.
2: 어머, 이런 분이셨어요?
1: 네.
2: 어머, 너무 예쁘다.
1: 그러고 있어요. 밖에서 요게 잠깐 요만하게 좀 그려볼.
2: 어, 의자 놔드려요?
1: 의자도 가지고 다니죠.
2: 아, 진짜요?
1: 약간 이렇게 그 자외감 받으면 조금 까매지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2: 변색내지.
1: 그거.
2: 선글라스로 변하는
1: 그거.
2: 거. 햇빛 받으면.
1: 그거 편할까? 밖에서 조금 아무튼 이 동네를 여기를 좀 그리겠습니다.
2: 네네.
1: 네.

겨울에 이사 왔는데 지금 이제 봄 되니까 더 예쁘네요. 그리고 이 동네가 어쨌든 이렇게 산으로 살짝 둘러싸여 있기도 해서 동네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 동네가 마을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좋네요.

뭔가 수도원 같은 건물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스테인드글라스도 조금씩 있고 이래서 이 건물이 대체 무엇일까 조금 항상 궁금했는데 되게 신기한 것은 이쪽 벽에 바로 그냥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뚫어서 와인셀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도 바위가 그냥 드러나 있고 여기는 그냥 바위를 두신 거죠, 이만큼을.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공간 같아서 눈독만 들이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서촌 정자부터 시작해서 수성동 계곡 올라가는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 동네 이사와서 한 6개월 동안 뭐 사장님들이랑 인사하거나 이랬던 분들 이렇게 가게들 좀 그렸고 이 페이지는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수성동 계곡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겸재정선의 수성동 계곡 그림이 있습니다. 겸재정선 그림에도 이 기린교가 있거든요. 어쨌든 수성동 계곡을 왔으니까 진경산수와의 그 느낌을 받아서 인왕제 색도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자리가 여기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찾아볼게요.

오늘 초록초록하네요. 산수화의 느낌을 좀 넣으려고 오늘 일부러 수성 흑연이라는 거를 이제 써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흑연인데 이게 가루로 되어 있어가지고 먹을 갈아서 이렇게 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위는 흑연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나무는 오늘 너무 초록초록 예뻐서 이거는 수채화로 해보고 있습니다. 인왕산의 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리면서 좀 더 많이 보게 됐거든요. 확실히 많이 보고 기록하고 보면 어쨌든 애정도 생기고 각자 살고 계시는 동네에 뭔가 개입해보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인왕산을 이번 주말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 아, 교수님.
1: 네.
0: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좋다.
0: 아, 이 남양주에 왔는데 네. 약간 뻥 뚫린 이런 느낌.
1: 너무 시원하죠.
0: 저는 이런 방송 아니라 네. 그냥 돗자리 펴놓고 그냥 김밥 먹고 싶거든요.
1: 정말 그러고 싶다. 여기 산도 있고 정말 네. 하얀 구름도 떠다니고 물도 흐르고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0: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남양주에는 무슨 일로 온 거죠?
1: 남양주요?
0: 네.
1: 남양주에 네. 유명한 게 뭐가 있지 않아요?
0: 나

0: 남양주에 유명한 거가 일단 뒤에 뭐 강이 있으니까 뭐 북한강. 강 하면은 또 매운탕. 민물 매운탕 맛집이 있는 건 아닐 테고.
1: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옛날 사람.
0: 옛날 사람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MZ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옛날 사람.
1: 어린애들하고 노는구나. 네. 저는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가려고.
0: 누구죠?
1: 다산 정약용 선생님.
0: 아. 여기서 태어나셨나요?
1: 네.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우리 오늘 아텐더 시티에서 방문할 장소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름이 들어간 곳이 많아요.
0: 근데 많다고 하셨죠?
1: 네.
0: 그럼 한두 군데가 아닌 거네요? 아, 그럼 일단은 빨리 가봐야겠네요.
1: 네, 가시죠. 우리 시간 없어.
0: 아, 나 그렇구나.

0: 아, 여기 뭐 정약용 선생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뭐죠?
1: 네, 여기가 정약용 선생님 이름을 딴 펀그라운드라는 유스 호스텔인데요. 여기서 예술적 체험도 하고 여기 전시도 있어요. 그리고 뭐 댄스 배우는 데도 있고 놀이도 있고 그리고 자연도 체험하면서 학생들이 이런 자연과 함께 그런 많은 체험을 하면 다층적 시각도 갖게 되고 또 맑고 밝아지고 그럼 우리 사회 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렇네요. 예뻐라. 너무 예쁘다. 아, 의자네, 벤치. 근데 교수님,
1: 네.
0: 이거 보니까 네. 그냥 예사 의자는 아닌 것 같거든요.
1: 네.
0: 딱 봐도 뭔가 예술적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 벤치 같습니다. 그렇죠?
1: 아, 이제 그냥 딱 봐도 아시네요, 대성 씨가.
0: 네. 네.
1: 이 작품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위로인데요. 이게 여우와 늑대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우와 늑대가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의 동물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위로예요. 근데 늑대 하면은 왠지 용맹과 강인함 그런 게 느껴지고 그렇죠. 여우는 영리하고 총명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젊은이들의 뭐 열정과 패기 그런 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래요.
0: 아, 이런 조형물이 그러니까 유스 호스텔에 이런 조형물이 있으니까
1: 네.
0: 또 앉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냥 쉬면서도 뭔가 창의력, 상상력들이 끌어오를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제가 만져볼까요? 어떻게 끌어오르는지? 다 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1: 네. 용기가 넘치고 용맹스럽고
0: 네네.
1: 저는 영리해.
0: 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에 강도 보면서 너무 좋네요.
1: 그러니까.

0: 네.
1: 이 안에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또 예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네요.
0: 그러니까 여기 쭉 보니까 환경 오염이랑 기후 변화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동물, 식물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이런 청소년들이 뛰노는 곳에 설치함으로 해서 네. 아, 좀 우리가 자주 보고 가까운 것들은 아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이렇게 네. 예술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1: 아, 그 이거 만든 게 종이 아닌가요, 이거는?
0: 네, 이거 이제 폐 교과서나 예, 휴지로 지금 만든 것 같거든요.

0: 교수님,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여기 전시관이라 들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되게 텅 비어 있습니다.
1: 네, 지금은 전시를 쉬고 있는데
0: 네.
1: 이제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이제 수련을 하면서 전시도 보고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리고 예술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 넓은 공간은 남양주민들한테는 매우 싸게 대여를 해주신대요.
0: 아, 그러면 네. 이런 갤러리가 많아지면은 예술인들은 그 이거 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네요.
1: 그렇죠. 이게 뭐 초대전을 하지 않는 이상의 네. 대여비는 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이 많이 즐기게 할 수도 있으면서 예술가들은 자기의 작품을 선보일 수도 있고.
0: 그러면 저희는 전시를 네. 할 때 오고
1: 네.
0: 빨리 가가지고 또 네. 다른 걸 또 다른 많이 거 봐야 되니까
1: 네. 네.
0: 가시죠.
1: 네.
0: 아니, 전시할 때 와야겠네요.

0: 교수님 오늘은 어디 지금 또 어디로 갑니까?
1: 도서관이요.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져서.
0: 도서관이요?
1: 응.
0: 아니 저도 가끔 저희 동네 도서관 가는데 도서관이랑 예술 작품이랑 좀 거리가 먼데.
1: 들어가 보시면 네. 또 놀라운 게 펼쳐질 거예요.
0: 그래요?
1: 네.
0: 일단 속눈썹 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도서관이라.

0: 멋있다.
1: 요즘 도서관 디스플레이의 개념도 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0: 너무 멋있는데요, 그러면?
1: 저 위에는 책 모양을 형상화해가지고 조형물로 만들었나 보다. 대성 씨,
0: 네.
1: 딱 들어왔는데 첫 느낌이 어떠세요?
0: 일단 약간 그 어떤 책으로 된 미술관? 책으로 만들어진 작은 미술관에 오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고 근데 이게 쓱 보면서 문득 제가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게
1: 네.
0: 혹시 그 책 있잖아요, 교수님.
1: 네.
0: 책 앞에 책 표지 있죠?
1: 네.
0: 그 표지에 그림, 그게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1: 네.
0: 혹시 그것도 예술 작품이라 볼 수 있을까요?
1: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근접한 예술이 디자인이잖아요.
0: 네.
1: 근데 사람들이 책을 고를 때 의외로 표지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뭐 출판 디자인, 표지 디자인, 뭐 폰트 디자인, 뭐 책에 관련된 디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0: 아, 예. 예. 저도 책을 고를 때 약간 네. 책 표지가 예쁜 걸 보고 골랐다가 안 읽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게 꽤 있습니다.
1: 예. 네. 그러니까, 현대에는 예술을 감상하고 소장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죠.
0: 맞습니다.

0: 이 작품은 정약용 선생님이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네. 꽃과 나비로 표현을 했네요. 정말 수많은 염원과 희망을 담은 작품 같아요.
1: 근데 이거 그림 그린 게 아니네요?
0: 이거 도자기 그 유닛을 진짜 쓴 것 같은데. 정말 막 희망이 막 샘솟는 것 같지 않아요?

0: 야, 교수님, 또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물이 보이니까 네. 이 물이 주는 느낌은 언제나 신선하고 와 있으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지금 너무 온몸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 아,
0: 저는 이 물, 이 호수, 강, 바다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1: 너무 좋죠.
0: 교수님 어떠세요?
1: 저도 너무 좋아요. 이 호수의 낭만적 감성과 함께 네. 또 예술품에 어우러지면 또 얼마나 더 좋겠어요.
0: 아, 그런데 여기 그림은 없어 보이는데 뭐가 있나요? 그러면 잠깐만요.
1: 또 이렇게 띠디디디디디 하면서 찾으셔야죠.
0: 저 그냥 봤을 때는 포토스팟 그냥 그런 느낌. 저게 혹시 예술품인가요?
1: 네.
0: 아.

0: 그 방인균 작가가 만든 배다리를 건너며거든요. 아. 제목이
1: 배다리를 건너며.
0: 네.
1: 배다리가 뭐죠?
0: 이게 옛날에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정조를 위해서 이 배를 쫙 나열해서 그 위로 널판지를 놔둬서 이게 부교를 만든 거죠. 근데 그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방인균 작가가 만드신 것 같아요.
1: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저는요. 이걸 만든 작가님은 굉장히 어릴 것 같아요. 어떤 MZ의 냄새가 확 나거든요.
0: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작가님을 모셨어요.
1: 역시 교수님. 이제 만나러 뵈러 가기 전에 저도 이제 어떤 인증샷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1: 교수님이 찍어주시죠.
0: 네. 준비했어요. 가시죠.
1: 제가 하고 가실 테니까. 이렇게. 너무 무서운데?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을 주 재료로 조각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방인균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방인규 작가님.
0: 네. 네. 저기 그 대성 씨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MG 작가님. 네.
1: MG 작가님.
2: 아, 감사합니다.
1: MG 맞으시죠?
2: 네, MG라고 할 수 있죠. 네.
0: 상당히 젊으신데 어떻게 과거의 역사와 이어가지고 작업을 하실 생각을 했어요?
2: 정약용 선생님 하면은 되게 네. 먼 것 같고 옛날 사람 같고 옛날 이야기 같은데 그거를 좀 제 방식대로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또 색깔 같은 거나 모양 같은 거 이런 걸 좀 심플하게 하면서 MG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작품 위에 올라가면 되게 이렇게 포토스팟 같은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또 그 프레임 속에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담아볼 수 있게 표현해봤습니다.
0: 네.
1: 저희 저기 제목도 보면은 정말 직관적으로 네. 배다리를 건너면 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약간 좀 멋있게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을 좀 별명을 붙이고 싶으세요? 어떤 거를?
2: MG의 배다리? 이렇게. MG의 배다리? 이렇게.
0: 괜찮다.
2: 세대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 MG의 배달이.
0: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재료는 어떤 거예요?
2: 주로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각 작업을 하다 보면 나무나 돌이나 여러 가지를 쓰는 방향도 있지만 제가 야외에서 하는 작업들을 이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단하고 유지될 수 있고 이런 재료들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좀 적합하고 다루기 쉬운 재료인 스테인리스 스틸을 정한 것 같습니다.

0: 그게 또 비싸지 않나요, 제료값이 또?
1: 그쵸.
2: 비싸죠.
1: 네.
0: 비싸요.
1: 비쌉니다. 조각이 비싸죠.
2: 학교 다닐 때 이제 재료비 달라고 하고 이제 더 붙여가지고 막.
0: 아, 그렇게 하시고요.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했대요.
1: 그러신가요?
0: 네, 재료비 좀 더 달라고.
1: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2: 미술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공통점. 네. 뭐, 예, 재료비 올랐다, 뭐, 한 몇십만 원 더, 뭐, 막.
0: 아, 그런 게 있으시죠? 이 작품 지금도 보면, 어, 네. 예, 올라가셔서 사진을 찍고, 그러게. 저런 모습 보면 더 뿌듯하시겠어요?
1: 네, 뭐, SNS나 이런 데도 제 이름을 검색하면 이 작품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독. 아. 그래서 뭐, 개성 있게 좀 인증샷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네. 올라가서 인증샷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가장 근데 기뻤고 뿌듯했던 순간이 뭐냐면 주말에 이제 와서 가끔 산책을 하는데 아이들이나 이제 저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아. 그럼 그 순간을 아까 말씀드린 007 매력처럼 기억을 하는 거니까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놀거나 하는 모습을 볼 때 좀 가장 기쁘고 뿌듯하더라고요.
0: 아, 정말 오늘 작가님 만나가지고 너무 이 호수처럼
2: 맑고 깨끗한
0: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전 매력이 있으신 작가님과 그리고 반전 매력이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정말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 저도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요즘에 이렇게 공동으로도 작업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1: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라 해서 팀원이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이제 어시스트랑 같이 네, 작업을 했었습니다.
0: 교수님 하실 때는 혼자서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보통?
2: 그렇죠. 어시쓸 돈이 없어서. 지금도 혼자예요.

0: A scenic place that has endured strong winds over a long time. When he was young, he didn't know how beautiful this island was in different seasons. Chun Kyung-wook returned to his hometown on Sinido Island when he was 50. He now spends his time indulging in the joy of eating. Sinido, which is located 2 hours away from Mokpo by boat, is surrounded by a pristine sea. It's a small island, about four times the size of Yeouido, but it's the biggest producer of sea salt in Korea. That's where we met Chun Pyeong-wook.
1: Hey, Chun-woo! Hey, there, go there. Go there. Hey, Yeongsu. Hey, go there. Go there. Go there.
0: He boards a boat and heads to sea. Where is he going? They must arrive before their friend lifts fishnets. It's a really big cuttlefish. They also got large mullets. But why are they throwing the fish back to the ocean? The net where fresh fish were caught is a two-sided fight net. It's installed where fish swim to block their migration route and catch them. From flatfish to snapper to mullet and pomfret, there are all kinds of fish. It's an ideal fishing spot indeed.
2: You 한치하고 이거 다 가져가시오.
1: 다 줘보면 어떻게
2: 해? 아이고 나는
1: 너 한치다 이런 거 너 갖고 와서
2: 아니 아니 이미 가져가.
1: 맞다 여러분 이제 맛있겠다요.
2: 한치가 안 됐으면 오늘 형님 드시라고 한 마리.
1: 여러분 한 마리 제패끔만.
2: 이건 뭐 저희는 또 잡아서 먹으면 되니까. 네. 형님 갖고 와서 네. 맛있게 드시라고.
1: 눈이 아주 기가 막히게
2: 사람 네. 네.
1: 오늘 안주는 아주 제대로 제가 건강 밥상이 되겠어요.
3: 가시자.
1: 여기 잠들 게. 네. 야, 우리 잘 먹어. 고생해. 고맙들. 야, 고맙습니다.
0: With a load of summer delicacies, he feels elated. He wants to show us something on the way back home.
4: 저쪽 그지다 보면 이제 손가락 섬이라고 그래요.
0: The rock in the middle is called Finger Island because it is shaped like a finger, and this is Toe Island.
1: 광대섬 그 유래나 이런 거 좀 뒤에 얘기 좀 해봐라. 광대섬 멋있는지 우리 촬영팀 왔대.
4: 저쪽 가는데요. 저 섬은 본 이름은 광대더라고요. 광대. 저 왜 광대들 하냐? 항공 촬영하면은 광대가 춤을 추는 모습이고 또 각도에 따라서 동물하는 동물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물섬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산화섬이라고 또 그렇게 말고.
0: Does it look like a cloud to you?
4: 여기서 보면 거슴도치라고 해요. 거슴도치.
0: 거슴도치. Oh, it does look like a hedgehog.
4: 네, 거슴도치라고 해요. 여기서 사자가 아니고 고슴도치라 합니다. 아. 여기서 봤을 때가 네. 사자입니다. 사자.
0: It really looks like a lion.
4: 이구아나. 그다음에 펭귄. 또 독수리.
0: Clown Island looks different at different angles.
4: 자, 사자가 사라지고 저 꼭대기 쳐다보세요. 아이 꼭대기 쳐다보세요 앞에. 이구아나 닮았다.
0: It does resemble an iguana indeed.
4: 이구아나에서 펭귄으로 됩니다. 저 보세요. 펭귄 세 마리.
3: 오, 펭귄.
4: 저 이구아나가 펭귄으로 바뀌면서 펭귄 손도 있어요. 손.
0: How interesting.
4: 자, 펭귄 세 마리 나타났습니다. 자, 펭귄 세 마리가 또 둥갑합니다. 뭘로? 독수리로 변합니다. 독수리.
0: An eagle. 독수리.
4: 가운데 독수리 머리. 펭귄 두 마리가 날개짓을 합니다. 이게 독수리 날개예요. 매입니다, 매.
3: 오, 그렇다.
0: I see why.
5: 매다, 매.
4: 자, 매까지 보셨죠?
5: 네.
4: 자, 매까지 부진하고 고기 아프죠? 자, 고기 좀 잠깐 쉬었다 갑시다.
3: 네.
4: 자, 밑에 보세요. 갓바위 못 하시는 아줌마하고 코 큰 외계인 아저씨하고 둘이 사랑을 나누다가 둘이 뽀뽀합니다.
0: That's a very romantic islet. But this is not all. What shape do you see now?
4: 아까 올라올 때는 암사자였지.
5: 네.
4: 지금은 술사자야. 술사자. 갈기가 있잖아. 갈기 밑에.
0: There's even the shape of a lion. While we were marveling at the numerous shapes of Clown Island, the sun began to go down.

0: 엄청 큰.
1: 오, 이거 제주 쪽에서만
0: 하는데? 이 엄청 큰
2: 50마리.
1: 엄청 크다.
0: 이 50마리, 50마리. 예. 달아, 달아.
1: 아, 그 맛있다.
2: 살살 녹아본다.
3: Summer cuttlefish caught in the sea off Sinido is a must try.
0: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니, 한치.
3: Trimming cuttlefish is easy. All you have to do is just remove its intestines. Cuttlefish has a firm and translucent texture. Few get to taste raw cuttlefish this thick. From raw pomfrets, which have soft bones and light-tasting flesh, to three banded sweet lips, the entire sea off Sinido is right here.
0: 종합백화점이지, 탄생하고. 병어. 봄, 전어.
2: 형님이 잡아오지, 또 다른 사람이 잡아오지, 또 어쨌든 내가 잡아가지. 맨날 잔치해, 맨날 잔치.
3: With such a great diversity of seafood year-round, no wonder they have feasts every now and then.
1: 자.
3: When food is ready, Pyeonguk's friends arrive. How does a fleshy cuttlefish taste?
2: 먹어보자. 네. 약좀 올려가면서 먹어야 돼.
4: 진짜.
2: 이거는요, 평생 먹어보기 힘든 거예요.
4: 세브람 선생님처럼 팍! 해버려요. 팍!
2: 어? 어? 정말 쓰러질 것 같아. 네? 달고. 이야, 황홀하다.
4: 이거 진짜 달아봐, 달아봐.
2: 이건 안 먹어보면 잘 몰라.
4: 야, 고생했어.
5: 아유,
4: 야, 선배.
2: 고생.
4: 잡 비갖고 와서 같이 먹어줄게. 진짜 좋아서 고맙소. 예, 네. 근데 분량은 많이 없다.
2: 오늘도, 오늘도
4: 행복해. 네.
3: This is what a happy life of enjoying food is. On days when the sea waves are too rough, Pyeongwook and his wife take time to relax.
1: Oh, 시원한 좋지다. 가슴도 빵 뚫리고.
3: With no customers from the mainland today, they close their restaurant and enjoy themselves. This is the reason they decided to move back to the island.
4: 아, 시원하다.
6: 시원하여 선풍기 바람은 저리 가나요. 에어컨 바람도 필요 없어.
3: A relaxing time on the beach.
4: 산다는 게 꼭 그렇게 뭐 바등바등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쉬엄쉬엄. 네? 일도 좀 적당히 하면서 쉬엄쉬엄 놀러도 다니고 좀 저기 하면서 바쁠 때는 좀 바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3: In the quiet scenery like this, it's okay.

0: to forget about the daily grind, at least for a while. What are they cooking today? Croakers are a stamina-boosting food in hot summer. The bigger a croaker, the better a taste. Those who try it once want to have it more and more, which can be quite expensive. A croaker of this size is enough to feed 10 people.
1: This is 배바지.
2: 배바지?
1: 네, 배바지 맛있죠. 이게 쫀득쫀득해갖고 이거 불이 다음으로 맛있는 것이 배바지예요. 이렇게
0: 한다고. This time he slashes thick flesh without removing the skin.
1: 이제 불로 살짝 고서 여기 껍데기는 이제 쫄깃쫄깃하고 맛있지. 불로 소화하고.
0: Croakers are eaten raw and their skin can be flamed briefly with a torch.
1: 이거 구우면은 위에는 이제 불맛이 나고 밑에는 회 맛이 나. 그러니까 싱싱하면 불맛이 나니까 맛이 훨씬 더 맛있어요.
3: 우리가 보기만 해도 아주 먹고 싶으면 생각이 아주 막 엄청나구만요.
0: With just one large croaker, multiple dishes can be made. There is also plenty of air bladder, which is rich in collagen to keep the skin and blood clear. Croakers are expensive, but they are well worth it because all of their parts, except for the fins, are edible. A long simmered soup made with croaker also tastes nice.
1: 아, 우리 형님들, 친구들, 몸에 좋은 이 건강식, 이? 민어이 좀 많이 드시고 올 여름도 어떻게 건강하게, 이? 무난히 넘길 수 있는 땀 덜 흘리고 좀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How does flamed croaker taste?
5: The 맛이 두 가지 맛이 납니다. 요 불로 끄실려 가지고 먹는 이 맛하고 또 회 맛하고 같이 두 가지 맛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0: The chewy air bladder is the highlight. While all the friends have a feast together. One more neighbor joins in. He is the one who never misses a chance to try good food. They all have only one wish, to stay healthy through the summer.
6: 어, 좀 많이 좀 드시오. 어제 해가 안 불어요.
7: 네. 아이고, 많이 먹었습니다.
6: 아, 예. 예. 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저도 많이 있어.
8: 국제 인간에.
0: In the meantime, croaker soup is ready.
7: 시원한 놈 나왔구만.
0: 자. 자. Look at its milky color. It's as rich and hearty as a broth made with beef bones.
2: 시원하다.
0: Life is no big deal. Enjoying food together can be a good way to live it.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여기가 다 소규모학 단지다 보니까 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네요.
1: 엄청 크다.
0: 울산이야말로 좀 경남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남도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스러움 그리고 생태와 문화를 고르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1: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뼈죠?
3: 네, 실제.
1: 실제예요?
3: 네,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4: 어머, 어머, 여기에 살 수 있네. 방금 전에 되게 좋은 데 안 살고 있어요.
5: 우와! 야, 울산에 대해서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0: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안 드는 도시.
1: 울산이 우리가
2: 아 고래.
3: 네. 울산이야말로 어떤 경남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스러움.
1: 너무
3: 그리고 어떤 생태와 문화를 고르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4: 아 그래서 또 이 작가님께서 여기 저를
1: 아 그렇습니다.
4: 장생 네네. 여기 장생포에서
1: 장생포 아, 맞습니다.
4: 고래? 나오시죠.
3: 우와 이거 뭐야?
1: 여기가 바로 네. 울산의 상징, 울산대교.
4: 아 울산대교. 네. 야경 맛집.
1: 어 그렇죠. 여기가 울산 오면은 네. 일단 여기서 꼭 사진을 찍고 가셔야 돼요.
4: 아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1: 그러니까 울산 대교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저 모습을 아, 보면서.
4: 저 모습을. 네. 아 근데 저는 여기도 되게 좋은데.
1: 아 여기에서 이렇게 저건 이제 탑만 보이고 있으니까.
4: 네. 와 그렇죠.
1: 저기 올라가 보면은 울산 대교가 보일 것 같아요.
4: 와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아 울산 대교.

0: 여기가 고래들이 이제
1: 고래 엄청 많은데요.
0: 헤엄치고 있는 네. 고래 조각공원입니다.
1: 아 조각공원. 네네.
0: 아 네. 고래, 여기 이제 고래에 있는 여기 누워 있는 고래들 네. 여기 헤엄치고 있는 고래들의 종류가 설명이 돼 있어요.
1: 밍크고래, 폭등고래, 범고래, 대왕고래, 향고래. 아 대왕고래 와 진짜 그 대왕고래 제일 큰 고래죠.
0: 그렇죠. 대왕고래 제일 큰 고래.
1: 몸 길이가 30m에 200톤. 와 200톤인데 겨우 그 이거 먹는 거잖아요. 플랑크톤.
0: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식물성 플랑크톤 먹는 거.
1: 그러니까요.
0: 너무 신기하죠.
1: 네. 세상 다 먹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여기 지금 울산이 여기 이제 장생포잖아요. 네. 이 장생포가 이제 만이란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래서 옛날에는 고래를 사냥할 때 만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좀 얕은 바다 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고래를 많이 잡았대요. 그래서 이 장생포가 고래로 유명해진 거고.
1: 여기가 무슨 만이에요? 영일만?
0: 장생포만.
1: 장생포만. 네. 아, 잠깐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네. 우와. 이야. 와, 이렇게 크게 입 벌려가지고 겨우 플랑크톤만.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0: 이 안에 이렇게 내장까지 다 이렇게 해놨을 줄은 생각을 못 했네.
1: 아, 이게 폐인가 보네.
0: 네. 이게 허파고. 와. 지금 이게 심장인 것 같은데?
1: 와. 이게 실제 크기겠죠?
0: 그렇죠. 실제 크기라는 거.
1: 고래 네. 속 아니?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30m에 200톤에 아무리 뭐 플랑크톤을 먹는다고 해도 응가를 할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응가가 너무 클 것 같은데?
0: 근데 또 그 고래 응가 때문에 네. 바닷속에서는 영양분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가 깊은 곳에서 먹이를 먹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얕은 데로 올라와가지고 네. 변을 봐요. 그래서 그 고래의 또 배설물 안에는 네. 양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1: 그럼 다른
0: 그래서 고기들이... 또 이제 플랑크톤들이 그걸 또 먹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자칫하면 이 바닷속에는 네. 양분이 네. 깊은 곳에만 쌓이기가 쉬운데 네. 고래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1: 와, 이게
0: 그래서 고래를 바다의 펌프라고 해요.
1: 그럼 고래똥이 엄청 귀한 거네요.
0: 엄청 귀하고 고래가 토한 것도 귀해요.
1: 토?
0: 네. 오늘도 보면은 네. 우리 지호님 지금 은은한 네.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1: 네.
0: 최고급 향수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가 고래가 소화불량으로 이렇게 토한 덩어리예요.
1: 아, 대박.
0: 그게 용연향이라고.
1: 아, 그렇구나. 야, 고래 신기한 거네.
0: 자, 또 다른 고래들이 있으니까 또 가보시죠.
1: 아, 네네. 아. 우와!
0: 여기가 이제 귀신고래.
1: 와,
0: 귀신고래가 영어로는 네. 그레이 웨일이라고도 하는데
1: 그레이 웨일?
0: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네. 데빌피쉬라고 했대요.
1: 데빌피쉬.
0: 아. 호기심도 많고 굉장히 네. 영리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콧잔등에 저렇게 상처들이 많잖아요.
1: 네네네. 네.
0: 먹이 습성이 바닥을 이렇게 헤치고 다니면서 먹이를
1: 먹어요.
0: 아. 지금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놨잖아요.
1: 네. 아 근데 눈빛이 살아있다.
0: 그러니까.
1: 아 그것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놨나 보다.
0: 그 귀신고래가 네. 이제 또 신비로운 게 네. 굉장히

0: 넓은 지역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한 2만 킬로 정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막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장생포 쪽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고래가.
1: 다시?
0: 네. 그래서 고래 회유 수면, 울산 앞바다 이쪽이 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1: 그 경로를?
0: 그 경로를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한 거예요.
1: 아, 또 그런 경우도 처음 듣네요.
0: 그러니까요.
1: 와, 극동고래.

0: 예. 울산 앞바다.
1: 여기가 다 이제 석유화학 단지다 보니까 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만이 이제 태화강으로 연결이 되니까.
0: 아, 태화강까지. 아.
1: 이게 진양호네.
0: 네, 진양호. 네. 그 유명한 진양호.
1: 그러니까, 그 사진 속에 있던 진양호.
0: 와, 진짜 크다.
1: 와, 엄청난 거죠.
0: 높이도 지금 거의 4m 정도 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나룻배를 타고 고래를 바다에서 만나면 이 느낌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0: 그게 완전 신석기 시대 때 진짜 나무로 만든 대로 작살도.
1: 작살 손으로 던지는 작살로. 아, 어떻게 그렇게 작은 생각을 했을까?
0: 아,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하려면 박물관에 가봐야.
1: 그러니까.
0: 아, 저기 있네. 와, 여기는
1: 여기에 네. 울산이 자랑하는 네. 세계인이 감탄하는 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0: 여기가 고래 박물관?
1: 고래 박물관. 혹시 반구대 암각화라고 들어보셨어요?
0: 지금 들어봤어요.
1: 아, 이 반구대 암각화가 네. 스페인에 가면 알타미라 동굴 안에 그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있잖아요.
0: 있죠, 벽화 있죠.
1: 신석기 때 네. 그런 이제 것들을 보여주는 네, 네.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비견될 만한 고래와 관련된 바위에 새긴 그림이 그림 있어요. 그게 반구대 암각화인데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네. 여기에 다 전시를 해놨어요. 아, 그래서 여기...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분이 저기 계십니다.
2: 어서 오십시오.
1: 네.
0: 아니, 네. 반구대 암각화 정확히 뭐예요?
2: 아, 반구대 암각화는요. 네. 아, 우리 지금으로부터 7,000여 년 전에 예, 신석기 후기인들이 고래를 이 잡는 모습을 그리고 고래의 생태학적 특징을 아주 정교하게 네. 잘 그려놓은 것이 바로 반구대 암각화예요. 네. 그 반구대 암각화는 저 울주군 서쪽. 예, 그쪽에 우리 언양의 반구대 암각화라고 바위 위에 새겨진 그림이 반구대 암각화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보겠어요.
0: 네, 문제요?
2: 문제 저 자주 내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0: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문제.
2: 예, 인류 최초로 고래를 잡은 민족은 누구인가요?
1: 인류 최초로
2: 네.
1: 고래.
2: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고래를 잡은 민족은?
0: 그러면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이겠죠?
2: 네. 바로 우리 민족.
0: 아,
2: 바로,
0: 그래요?
2: 네. 진짜요? 바로 우리 울산. 울산의 선조들이에요.
0: 울산이라고요?
2: 네네.
1: 그러니까 지금 고고학적 증거로 뒷받침 되는 하는
2: 그럼요.
1: 우리가 제일 먼저
2: 최초입니다. 네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7월 12일 날 최초로 고래를 잡았다는 그 가치 때문에 유네스코에 7월 12일 날 정식으로 등재가 됐어요.
0: 유네스코.
2: 그럼요. 네, 이제 세계적인 보물이 됐습니다.
0: 아, 이게 그럼 그 이렇게 아 이게 오밀조밀하게 다 그려놨다.
2: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홀로그램 여기 고래 안에 또 조그만한
0: 귀신 고래.
2: 어이구, 어떻게 아셨지?
1: 저희가 저 빵 먹고 왔어요.
2: 아, 그러세요? 네네. 이렇게 자, 조그만한 여기 고래를 새끼를 이렇게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에요.
1: 실제로 고래가 저렇게 새끼를 업고 다니기도 하나요?
2: 그럼요. 이렇게 이 지느러미로 가슴 지느러미를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면서 사람하고 비슷해요. 자, 그럼 또 문제 내겠어요. 자, 우리 고래를 잡을 때 우리 사람이 고래를 사냥을 할 때 자, 암컷하고 수컷 중에는 어떤 고래를 먼저 잡아야지?
1: 아, 이것도 암컷.
0: 그렇지, 여자를 잡아야 남자가 오지.
2: 아우, 너무 잘하시네. 암컷을 딱 잡으면 수컷은 그걸 빙글빙글 돈대요.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막 이랬어. 그러는데 반대로 수컷을 딱 잡으면 암컷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샥 간다고 그래요.
1: 마침 잘 됐다 이러면. 저런 저 속속이 또 저럴 줄 알았어요.
2: 글쎄 말이 사람하고 좀 비슷한가요? 예, 어쨌든 요 고래는 작살 맞은 고래예요.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유물로도 다 이 작살 맞은 고래 뼈들이 다 실제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고래 뼈를 삼중추 전시장에서 또 보면서 어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 야, 이제 고래 보러 가자.
1: 그러니까.
0: 고래 보러 가자. 실제 고래의 역사를 한번 보러 가시죠.
2: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고래 뼈를 보러 3층으로 가겠습니다.
0: 고래 뼈.
1: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 뼈죠?
2: 네, 실제.
1: 실제예요?
2: 네.
0: 얘는 뭐예요?
2: 엄청 크죠? 요거는 자, 어때요? 요게 요쪽 편에 보시면 가슴 지느러미예요. 팔처럼 보이는 거 있죠? 요게 가슴 지느러미예요.
3: 아, 혹등고래.
2: 네, 혹등고래는 오지훈 씨처럼 가슴 지느러미가 이 팔처럼 이렇게 길어요. 예, 혹등고래는
3: 아, 예,
2: 몸 길이 전체의 3분의 1이 가슴 지느러미라서 팔 긴 사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우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등고래의 참 그런 몸짓이 참 우아해 보이고 그래요.
1: 벤치프레스 많이 한 느낌이네요.
3: 얘, 얘는 뭐하는지 알 것 같아요.
2: 무슨 고래?
1: 참고래.
2: 네. 참돌고래.
3: 참돌고래. 네. 아, 돌고래.
2: 네, 우리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가면 2,000마리씩.
3: 맞아요, 맞아요.
2: 볼 수가 있는데 아무 눈에나 보이는 건 아니에요. 3대가
3: 복을 받아요.
2: 복을 쌓은 사람만이
3: 그렇더라고요, 볼 고래가. 수 있어요.
2: 맞아요.
3: 희한해.
2: 그리고 지금 이 계절이에요.
3: 아.
2: 예, 6, 7, 8 이렇게 여름 시즌에 참고래 떼를 볼 수가 있습니다.
3: 이게 실제 뼈라는 거죠?
2: 네, 네.
3: 와, 이거 이렇게 뼈예요. 보온을 했다고?
2: 네네.
3: 그 뼈를 한번 이렇게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실제 고래 골격을 만져보러 갑시다.
3: 어떤 느낌일까? 이게 어느 부위 뼈예요?
2: 이게 바로 턱.
3: 턱?
1: 아.
2: 턱이에요.
3: 아기 크니까 얼굴이.
2: 네.
1: 상아 같지 않아요?
2: 그렇죠. 그렇죠.
3: 만져봐도 되는 거죠?
2: 네, 만져보세요.
1: 뭐라고?
2: 네.
1: 아유, 이걸 사람 잡겠어, 이걸로.
2: 네. 요거는 턱뼈고, 요거는 네. 우리 척추, 이렇게 척추뼈들의
3: 아, 척추,
2: 일부분이에요. 그죠?

0: 와, 여기가 이제 장생포의 고래 문화를 네. 다 볼 수 있는 고래 네. 마을이에요.
1: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여기가 예전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렇죠. 있는 거예요?
0: 예전에 이곳에 네. 고래와 관련된 산업들이 네. 굉장히 활발했을 때 그때 모습을 다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1: 그러면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럼 혹시 그런 분들도 만날 수가 있을까?
0: 그때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고
1: 있어요?
0: 해설사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1: 해설사님
0: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면 될 거예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1: 네. 아니 근데 고래 마을에 하면 예전이잖아요.
2: 네.
1: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회사님이?
2: 저는...
1: 혹시 그분 중에 한 분 따님?
2: 그런가요? 그렇게 설정을 해볼까요?
1: 그 여기가 그러면 언제 형성이 된 거예요?
2: 여기는 10년 전, 2015년에 형성이 돼서 네. 저희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시설이고 1960년대에서 70년대 저희 장생포에 포경이 이제 형성했던 그 시절을 이제 그대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1: 와, 집 봐, 옛날. 그 예전에 담이 이렇게 있었어요. 돌로.
0: 그러니까 딱 봐도 살림살이가 좀 네. 형편이 괜찮아. 그러니까 돈이 좀 돌았던 거지.
1: 그렇구나.
2: 여기는 앤드류스의 집이고, 앤드류스는 미국의 고고학자이자 탐험가였는데 네. 저희 일제강점기 때 장생포에 귀신고래를 연구하러 왔던 탐험가였어요.
1: 아, 그때 아까 그 말씀하셨던 네. 그 귀신고래 잡으러.
0: 그래서 이 로이 체프만 앤드루스라는 분이 아시아에서 인류가 발원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연구에 의해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발원한 걸로 이제 그 네. 유전자 그렇죠. 정보를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지만 네.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탐색해 나가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고비 사막 쪽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고

0: 이제 그 와중에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했던 거죠. 뭐 늑대한테 습격당하기도 하고, 뭐 중국 소수민족한테 만나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거죠.
1: 이제 앤드류스가 네. 저희 장생포의 귀신고래를 연구를 했던 탐험가고요. 저희 이제 장생포에 악마 고래가 있다, 요 얘기를 듣고 장생포에 와서 탐험을 하면서 그때 연구했던 고래를 학계에 보고를 하면서 세계 최초 한국계 귀신고래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0: 근데 이 앤드루스 선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장생포 와가지고 고래를 목격을 하고 또 해체하는 장면도 목격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또 학계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당시만 해도 뼈를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보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표본 같은 걸로 전시를 해야 되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뼈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네. 아유, 마을 주민들이 자꾸 와가지고 그 뼈를 가져다가 구워 먹드리는 거야.
2: 먹어요?
0: 그걸 그때도 그러니까
2: 곰국으로 드셨던 거. 곰국.
0: 고래라고 하니까 고래뼈 곰국이 있었나 봐.
2: 그렇지, 뭐 그때 뭐 유산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먹는 게 장땡이지.
0: 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사진 필름 하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때 이제 고래 사진 다 찍고 나서 네. 남은 필름 가지고 한양을 갔는데 네. 어 여기도 찍을 게 많구만 이래가지고 아~ 거기서 이제 찍어 놓으신 게 그때 당시에 서울 풍경을 찍은
2: 1910년
0: 어, 1912년 그때
2: 네. 아~
0: 그 굉장히 생생한 아주 귀중한 자료로 지금 남아있대요.
2: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가장 큰 획을 그으셨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0: 이제 근대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아, 여기 있네. 그 아까 얘기했던
2: 아, 그 나머지 필름을 네. 한번 사진 찍은 사진.
0: 이제 고래만 찍으신 게 아니라 이런 그때 당시에 예, 우리 이제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세대가 살고 아. 있던 그런 생활상까지 꼼꼼하게 기록을.
2: 아, 그러면 앤드류스 씨일까요? 한복
0: 맞는 것 같아요.
2: 맞는 것 같아요.
0: 로이 셰프먼 앤드류스.
2: 아, 맞네. 네. 아.
0: 본인의
2: 아저씨 맞네.
0: 야, 또 자기... 지금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선예 시조가 이분이에요. 아,
2: 그러네.
0: 야, 담배 때까지 딱 드시고.
2: 자, 여기 기록을 뜨네. 와, 이런 사진이 사실은 없는데요, 우리나라. 카메라가 없으니까.
0: 정말 귀중한 사진.
2: 귀중한 사진이네.
0: 벌써
2: 아, 냄새에 끓여서 이 빗속을 뚫고 이 냄새가 뭐 근무하면서도 배고프면 여기 살짝 오시나요?
1: 네.
2: 고래빵 드시러?
1: 네,
0: 고래빵이라는 게 뭐예요?
2: 저희 고래빵 뭐예요?
3: 여기 마들렌 고래빵입니다.
2: 아, 마들렌으로
0: 돼 있구나.
3: 자고 다 갈아가지고 부드러운 카스테라식으로 돼 있네.
2: 네. 아,
3: 요 모양은 반구대 암각화 바위에 새겨져.
2: 딱 요 고래 모양으로 돼 있네. 이렇게
0: 그 반구대 암각화에 딱 요 모양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3: 고래 모양이. 이번에 유네스코도 등재도 되고.
2: 네.
3: 반구대 암각화.
0: 유네스코.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애가.
2: 고래?
0: 네.
2: 맛은 어떨까요, 맛은?
3: 맛은 유자향이 있구나, 유자.
2: 유자? 네. 아니, 먹어볼게요.
0: 그러니까, 딱 요래가.
2: 고마워.
0: 네.
2: 힘드네! 네.
3: 안에 또 이게 까막까막한 게 있죠.
2: 아, 까막, 이거.
3: 이게 거기 미역이. 아! 울산이 또, 거기 정자 미역이 또 유명하거든요.
2: 와이!
3: 고래가 이제 새끼로 하면 아프잖아요. 상처가 있고 하니까 고구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미역을 뜯어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고려 때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사람들도 새끼 낳았다고.
2: 아, 그래서?
3: 네, 그래서 미역을 먹었다고.
0: 아, 그래서 고래가 저거를 먹을 때는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산 후에 미역국 먹는 걸 고래한테 배우게 된 거네요.
3: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처럼 해가지고.
2: 유네스코 맞네.
0: 근데 진짜 미역이 들어있으니까.
2: 울산 사투리 맞는 거죠?
0: 울산 분이시죠?
3: 네.
2: 어디 가세요? 네. 돈을 받으셔야죠.
0: 아, 잘 먹었습니다.
2: 잘 먹었습니다.
0: 아,
2: 네.
0: 네. 네. 네. 감사합니다.
3: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잘 생겼어요.
2: 화이팅을 울산말로 뭐 있어요?
3: 단디해라!
2: 단디해라! 오케이, 단디해라!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0: Opened in 1975, it's the oldest specialty coffee shop in the area.
1: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0: Shall we take a trip down memory lane together?
2: Wow. 아니, 이런 곳이 있었어? 와, 이거 진짜 어렸을 때.
0: Once a hangout spot for university students in the Sinchon area, this place has kept much of its original interior from the early days. The nostalgic vibe brings a smile to my face. What really captured my heart was this gap window. Felt like it brought me back to those warm old days. The subtle aroma of coffee fills the shop. I can't help but wonder about the taste of the coffee that has been passed down for nearly 50 years.
3: 아무튼 마셔보자. 핸드 드립하고 보다도 훨씬 연하지. 쉬어? 안 쉬는데?
2: 드시는 커피는 어떤 커피세요?
3: 이게 사이펀 커피라는 건데요.
2: 네네.
3: 네, 한번 드셔보세요.
2: 아니 여기가 네. 되게 오래된 커피 카페 가게라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전통 있는.
3: 네.
2: 근데 특히 커피가 유명하다고.
3: 네.
2: 그래서 아 지금 말씀하신 그 사이펀 커피요?
3: 네, 사이펀 커피는 사이펀이라는 기계에서 내리는 커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 네.
3: 제가 78년도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커피점이 있어서 그때 와보고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예 아주 오래간만에 와서 마셔봅니다.
2: 네.
3: 네.
2: 지금 저기 그 보니까 사용 네. 램프가 있거든요.
3: 네.
2: 앞에?
3: 네.
2: 저게 이제 사이펀 커피 내리는 그런 건가요?
3: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먼저 이제 물을 밑에서 담아서 램프로 열을 받으면 물이 올라가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커피를 적시면서 다시 커피가 내려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 때는 정말 놀라운 커피의 원리인 거죠.
2: 네,
3: 네, 지금 드립하고는 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2: 사장님, 저 사이펀 커피 하나만 좀 부탁드려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0: The original siphon coffee that university students from the 70s and 80s fell in love with. I wonder how it tastes and smell.
3: 맛있다.
2: 진한다, 진한. 세월의 흔적이 있는 그런 향이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했던 그런 커피 맛이에요.
3: 저도 오래간만에 마셔서 그런지요. 정말 좋은데요. 네.
2: 그러면은 학창 시절 때도 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3: 네.
2: 그때랑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있나요?
3: 글쎄요, 이제 이 실내 내부는 네.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요.
2: 네.
3: 그때 특히 이런 사이펀 커피에서 좀 다른 다방하고 차이가 그때는 다방이라고 불렀어요. 클래식 음악이 나온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팝이 훨씬 우세했는데 여기는 이제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다방으로 유명했죠.
2: 그럼 그때 다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당시에 커피 가격이
3: 네.
2: 궁금해요.
3: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2: 네,
3: 저희
2: 맞아요.
3: 어머니께서
2: 네.
3: 다방을 하셔가지고 그
2: 아,
3: 커피값을 네 커피값을 너무 정확히 알아요.
2: 그러니까
3: 13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이펀 커피가 아니라
2: 130원이요?
3: 네, 잔 커피 그냥 이렇게 크게 기계로 내려서 지금 말하면 뭐 던킨에서 이렇게 기계로 내리듯이 네. 그렇게 해서 잔에 따라주는 건 130원이었고요.
2: 아니 자판기 커피도 300원 이상 했었던 걸로 아는데 옛날에
3: 그때가 78년도니까 벌써 50년 전일걸요. 그런데 지금 그때 기억은 못하지만 130원보다는 조금 비쌌어요. 그래도 학생들이 뭐 마실 만한 했죠. 네.
0: Miss Yixinhua says stepping into space reminds her of the memory she had forgotten. She says she was born and raised in this neighborhood.
3: 엄마가 했던 양장점이잖니. 근데 이 사진도 있지만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 이화 양장이라고 돼 있는 로고는 똑같은데 여기 전화번호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인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나한테 옷을 만들어 주면 이게 이대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점 집이다.
4: 그래?
0: She has been keeping faded old photos with care.
3: 내가 그 우리 집에서 다방 할 때, 내가 이제 DJ실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폰만 잡았지. 나는 판 못 틀었지. 그래.
0: We caught a glimpse of the old music cafe that was so popular in the 70s and 80s.
3: 스웨덴에서 오신 어떤 교수님.
0: Through her collection of photos, we not only get a sense of her childhood, but also the old scenic views of a neighborhood that no longer exists. Along with the nostalgic feelings from back then. Her photos have become the very records of this neighborhood.

0: Although the surroundings have changed a lot over the years, this place has stayed true to the coffee brewing methods used 48 years ago.
1: 저희 좀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좀 커피가 맛있는 곳으로 가자 하면 전통 있는 곳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요?
0: Before we knew it, the place has become a space where the past and present meet, where generations connect with each other. And I believe the power of this place comes from the memories and emotions created by those who have loved it over the years.
2: 신촌의 가장 오래된 카페에서 그 추억을 간직한 한 분과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그분과 함께 또 다른 추억의 장소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운영하셨던 이 옛날 그 양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3: 네.
2: 네, 그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아서.
3: 여기는 이제 이대 앞에 있는 거라서요.
2: 예예. 예.
3: 여기서 조금 걸어가셔야죠.
2: 네. 그렇죠. 여기서 좀 이제 올라가면은 있겠죠.
3: 네네. 네. 예. 올라가서 있고. 이제 여기를 가다 보면 저기 굴다리가 하나 나오거든요.
2: 네네네.
3: 근데 그 굴다리가 왼쪽 편은 연대가 되는 거고요.
2: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 네. 나오고.
3: 오른쪽으로는 이제 이대가 되는 약간 갈림길 같은.
2: 예. 신촌 그런... 기차역 나오고.
3: 그렇죠.
2: 예예. 예. 저도 잘 알죠. 예.
3: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걸어가셔야죠.
2: 네네네. 네.
0: 1960s, Miss Ishinhua's mother ran a tailor shop here. How has that place changed over the years? I too felt a sense of excitement and nervousness to be back in Sinchon after a long time. Amid all the changes, there are those quiet, enduring places that feel like gifts. The heart of fashion that changes faster than anywhere else is Iwayotegi. Here together with local residents, Ishinhua, we gather fragments of forgotten memories from the past.
2: 야, 이대 거리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나요? 아, 진짜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예전에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네. 제가 조금만 자랑을 하자면 제 자랑을 하자면
3: 많이 하셨대요.
2: 제가 고등학교 시절, 고교 시절에 제가 모델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가 다 이제 쇼핑하던 곳이잖아요. 안에 뭐 신발도 팔고 옷도 팔고 그랬는데 제가 모델로 있던 의류 브랜드가 여기 매장이 안에 있었습니다.
3: 아, 그러셨구나. 예. 근데 이제 모델을 하시고 의류를 네.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원래 이대 앞은 이제 양장점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양장점이 200개가 있고 뭐 골목으로 가면 300개가 있다고 할 정도로 예. 처음엔 양장점이 많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용실이 생겼어요. 신발 가게가. 그래서 여기 저기 보시면 서현 미용실이라는 데가 옛날 셀리 미용실, 미스 코리아. 저 뒤편에 마샬 미용실.
2: 아직 그 추억에 미스 코리아들 막 이렇게 네. 저 원장님이 추천해서 나왔습니다. 네. 막 이렇게.
3: 그래서 그게 유명했고요. 예. 그러니까 양장점이 지나고 미용실이 지나고 이제 그런 의류가 지나고.
2: 그리고 네. 제가 소문에 듣자 하니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여기가 마차가 지나다녔습니까?
3: 그렇죠.
2: 진짜요?
3: 마차를 탔어요. 이게
2: 여기 마차가 지나다녔다고요?
3: 네네. 이게 이제 지금도 일방이지만 요 네. 바로 밑에가 시장이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연탄을 실어 나르는 도구가 마차였어요.
2: 네.
3: 그러면 그 마차 이제 그 하시는 분이 아 이쁜이구나. 제가 이제 별명이 이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쁜아 타 그러면 제가 그 뒤에 타가지고 막
4: 이렇게 태워주셨어요?
3: 태워주셨어요. 근데 이제 전 이렇게 타고 갔어요. 그래서 아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요.
2: 아니 근데 네. 야 그러면 실제 마차 그러니까 돈 주고 받고 이렇게 교통수단으로?
3: 아니요 연탄을 날르는.
2: 아 연탄.
3: 네 그때는 뭐 여기 주택에 다 연탄을 떼니까.
2: 맞아요 맞아요.
3: 그때는 뭐 리어카도 있지만 리어카에도 연탄을 싣고 갔지만 그분은 마차를 이제 이용해서 연탄을 다 배달하셨어요.
2: 네, 여기 높은 지역이니까.
3: 네,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저는 마차 탄 기억이 있어요.
2: 저희 집도 연탄 뗐었거든요.
3: 아, 연탄 오래 뗐죠.
0: The neighborhood and the street where she was born and raised hold the essence of Ishinhwa's life. Though time has passed, the memories and emotions remain unchanged. As a child, she spent a lot of time at the tailor shop. She has a special affection for the tree standing alone in front of the store.
2: 아니, 이 지금 이 나무가 네. 그 예전에 위치한 그 양장점에 있던 그 작은 나무 맞아요?
3: 네, 맞습니다.
2: 와, 근데 이 나무가 그렇게 컸어요, 이렇게?
3: 네.
2: 와.
3: 심지어 제가 이렇게 할머니 품에 안겨서 예. 있는 옆에 이제 나무가 있는 사진을 아마 그 제가 보여드렸는데
2: 네네네.
3: 그때가 한 5살이고 제가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예, 얼추 한 60년이 된 나무인 것 같아요.
2: 이야, 네. 그 작았던 나무가 이렇게 큰 줄이야.
3: 네. 네네. 예.
0: Though the neighborhood has changed beyond recognition with the passing of time, whenever Ishinhwa stands here, her heart remains that same young girl from back then. Where the tailor shop once stood, the only trace left is a tree that has grown tall. It's no longer easy to find any remnants of the past. But through the pictures she kept one by one, we can recall her life, her family, and how this neighborhood has evolved over the years. Though the tailor shop is no longer here, those memories still bring her great happiness.
3: 안녕하세요 언니.
2: 실례하겠습니다.
0: A shop where elegant clothes greet you at the door. This tailor shop has faithfully stood on the street for over 40 years.
4: 이게 이제 초창기 사진인데 이거는 아... 주변이 안 나왔네.
2: 요 사진은
5: 네, 이거 분명히 아까 그 소개하셨던 세리 미용실. 예.
0: Though the number of visitors has decreased, the owner says it's a space that's still essential for some, and he wishes to keep it here for a long time. Georgia, perhaps this place will always be a cherished space, not only for the owner who has poured his lifetime passion into it, but also for the customers who have had their clothes made for special occasions. In these times when we're so accustomed to new things, it was a rare moment of relaxation and peace to enjoy. Through Ishinhwa's memories and perspective, I got to experience this place, which truly felt like a journey through time.
3: 저는 제 사진이 이렇게 기록이 될 줄은 몰랐고요. 저희 가족들은 이제 식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이렇게 사진을 좀 남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러한 사진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서 저로서는 영광이고요. 이제 그 너무나 많은 변화 속에서 그런 사진들은 세대 간에 이제 이랬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서로 또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록물은 계속해서 잘 보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Now, let's head over to Hongjaedong, Seodaemun-gu. A place where familiar traces blend harmoniously with the cityscape. Can you hear it? Nature in this neighborhood is truly captivating. But here, one building stood out to me as if time had frozen in place. With traces of time clearly visible throughout, it's the Yujin Commercial Complex. The commercial complex is structured with two long buildings facing each other.
1: 지금 보시면 이 하천 위에 이렇게 떡하니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렇게 고가도로가 돼 있는데 참 신기하네요. 예.
0: Built in the 1970s for military defense purposes, the Yujin complex was originally designed with two five-story buildings, A and B, facing each other. However, in the 90s, when an elevated highway was constructed nearby, only the first three floors of Building B remain today. The first thing that catches the eye is the row of fruit shops lined up on the first floor. It wasn't just the Yujin complex that has silently endured the passage of time. The shopkeepers of the complex, too, have shared in the joys and sorrows, weathering the years alongside this space. Passing by the fruit stands, I follow the old, slightly worn-out signs, making my way up to the next level. There, I discover another side of Yujin complex.
1: 유진상가에 이렇게 오, 안에는 처음 들어가 봤는데 여기 아파트인 것 같아요. 와.
0: After enduring 53 years of history, my curiosity about this place grew even more.
1: 회장님, 와 여기 일단 이 유진상가 여기 아파트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복도에 지금 앉아 있는데. 야, 복도가 정말 넓고 기네요. 와, 저기부터 해갖고 이런 복도 찾기 쉽지 않잖아요. 네.
2: 서울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러고 복도가 넓은 데는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51세대인데 상당히 길어요. 여기가. 우리 이 서울에 내가 목포 무안에서 왔는데 50년 전에 여기 이 집안에 사는 것이 운이었어. 여기에서 네. 그때 당시는 대단한지였는데 하도 집들이 좋은 놈 지어버려서 인자.
1: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여기서 이제 진짜 오래도록 이렇게 사시면서 아마 이 유진 아파트에 대한 추억이나 뭐 기억도 많이 계실 텐데 회장님한테 이 유진상가 유진 아파트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2: 첫째, 내가 이미는 서울에 와서 이 장사를 하면서 우리 고향 사람들이나 이 외부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산다는 그 모습.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집에서 시골 사람들이 와서 보면 참 놀릴 정도로 아, 이런 좋은 집에서 이런 비싼 집에 사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때 30년 전에는 여기 산 사람들이 최고 부잣집이고 잘 사는 사람만 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때 당시 군인들이 한 7명, 별자리만 해도 7명 됐을 거예요.
0: Although much has changed over the years, this space filled with happy memories is something Hongnam-pyo is determined to protect for years to come. His pride in Yujin complex doesn't end there. Wow, isn't it beautiful? A small garden has been lovingly created by the residents.
3: 이런 게 빨래 줄이 있다. 참 신기하네.
0: Beyond this charming rooftop, there's another fascinating space in this complex. On the second floor, an impressive central garden connects buildings A and B. I could feel the heartfelt affection of the residents from every corner of the space.

0: Perhaps by now, Eugene Complex has become a piece of living history. Maybe that's why the love for this place isn't just felt by the residents. Actions to preserve the value of Eugene Complex are sprouting in every corners.
1: 왜냐면 여기가 뭐 개발이 돼서 뭐 서대문구에 랜드마크 뭐 빌딩이 올라간다고 이런 말을들을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장소잖아요. 오래된 옛날 같으면 고급 맨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것 정도는 어떻게든 문화재로도 보존할 수 있지 않나? 건축물로 해서 문화재로 보존할 수 있나 하는 요즘엔 너무나 새로운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런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건물들이 사라져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0: The shopkeepers on the first floor of the complex have also stood by this place for many years.
2: Oh, yeah. 꽃님이 이걸. 야, 이거 이름 특이한데요?
3: 특이하죠.
2: 제 예상컨대 여기 사장님은 꽃님이
3: 이걸.
2: 아, 안녕하세요.
3: 예.
2: 아, 예. 저 잠깐 실례 여기 앉아도 될까요?
3: 앉으셔요.
2: 예, 예. 예. 아, 사장님.
3: 예.
2: 되게 이름이 그 여기 유진상가에 들어오신 지가 한 어느 정도 되셨는지
3: 52년 됐나?
2: 와
3: 1970년도에 들어왔거든요
2: 1970년이요?
3: 어.
2: 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3: 글쎄 그러니까 모르죠 꽃님이 옛날에 저게 꽃님이 미신 뭐 꽃님이 브라더 미신이
2: 맞아
3: 꽃님이 시집 갈 때 뭐 그런
2: 아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름이 꽃님이었구나
3: 예 그래서 진 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우연찮게 그냥
2: 야 이거 사장님이시잖아요 그죠?
3: 네 그건 나고
2: 야 이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분이 여기 사장님이세요.
3: 늙었지 뭔지.
0: Having weathered over 50 years together, the clerks have become more than just business partners. They're like family. And when times were tough and work became overwhelming, Eugene Complex was there, silently offering comfort and support. Kim Jae-sun, the owner, describes Eugene Complex as something that feels like both a parent and a child. Like family itself, it's her whole life. She often takes out old photos to reminisce the old days.
3: 그리운 사진들을 그냥 조금 그냥 심심하면 본다고 야. 이렇게 여행 다닌 거서부터
2: 아, 잠깐만. 여기 이제
3: 네, 예, 그냥, 예. 그런 거 찍은 거야. 이거 이제 이불 가게 할 때.
2: 야, 이거
3: 이불 저쪽에서는 이걸 네 칸을 했었거든. 네, 가게를.
2: 이불 가게 할 때 당시.
3: 우리 네,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고사를 지내야 된다 해서 고사 지낸 사진도 있어요.
2: 네, 시루떡.
3: 그렇지, 시루떡 해갖고 저 가을에는 감사하다고 됐잖아.
0: Just looking at the photos brings a smile to her face, and when reflecting on the past years, she finds that the happy memories far outweigh the hardships. And the customers also carry their own personal memories of this place.
4: 아이들 입학할 때,
3: 키울 때. 어.
4: 그럼요 키울 때면서부터 저기서 계속 살았기
3: 그렇죠.
4: 때문에
3: 제가 50년 넘게 했으니까
4: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뭐 제 신발도 늘 와서 네. 사고 네. 그리고 그때는 여기 밖에 상가가 제일 큰 상가가
3: 그렇죠.
4: 없었어
3: 그렇죠.
4: 백화점 아니면 여기야
3: 그렇죠 상가 어, 얼마나
4: 없었어
3: 네.
4: 진짜 훌륭했어
3: 네.
4: 그래서 여기 와서 모든 걸 다 사는
3: 그렇죠.
4: 거야
3: 그렇죠
4: 우리 제가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얼마나 제가 아, 멋있고 예쁜 옷을 사줘야지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속에 남방은 골덴으로 약간 벽돌색 남방에다가 자켓은 모직으로 된 체크무늬 자켓에다가 밑에 바지는 밤색에다가 또 구두 샀어 여기에서 구두 샀어요 구두도 가죽 구두 그래서 그렇게 사고 그래서 입학식 때 또 사진 찍은 게 집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정말 유진상가 하면 정말 저의 아이들하고 그 추억이 너무 여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진상가는 잊지 못하죠. 제 인생에서.
0: For half a century, Eugene Complex has embraced the lives of countless people.
2: 그 늘 그 자리에 있어서 고마운 존재들이 있잖아요. 아, 요즘같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이렇게 유진상가나 유진아파트가 있어서 오늘 정말 되게 놀라웠었고요. 그리고 보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건, 아, 그 마음이 좀 이렇게 훈훈해지면서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람들과 이 동네의 이야기들, 이 지역의 이야기. 예. 앞으로도 제가 이 유진산 가 있는 이 동네도 사실은 저희 동네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저도 앞으로는 저희 지역에 있는 제가 눈여겨보지 못한 저희 동네의 숨은 장소나 뭐 건물, 그다음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잘 듣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당신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실치? 실치죠?
1: 요새 유명한 실치.
0: 이거 캐펄바지락이.
2: 예, 캐펄바지락이.
3: 뚱뚱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시원해요.
4: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5: 이렇게.
4: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danjin.
0: 오, 안녕하세요.
4: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Danjin. So welcome to Danjin. Danjin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0: Wow. 이거 혹시 실치? 실치죠?
1: 요새 유명한 실치.
0: 지금 제철이죠?
1: 네, 제철이에요.
0: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1: 여기서는 실치.
0: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1: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4: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0: 아, 그러면 이거 1kg.
1: 많이 드릴 거야.
0: 이 정도?
4: Oh, yes.
0: 아, 퍼펙트 포장.
1: 감사합니다,
0: 사장님.
1: 맛있게 드세요.
0: 잘 파세요.
1: 네. 오늘.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어?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어?
4: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0: 이거 캐펄바지락이에요.
2: 네, 캐펄바지락이에요.
0: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3: 뚱뚱하고
0: 맛있어요.
3: 시원해요.
0: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2: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찜?
0: 아, 그런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찾는 중이에요. 저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2: 여기도 있어요.
0: 진짜?
2: 네.
0: 오!
2: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0: 여기에서 뭐라요?
2: 신평이라는 데 있는데요.
0: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kg?
2: 1kg 만 원.
0: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2: 3kg요?
0: 3kg! 아, 오늘 운이 좋네요. 예, 예.
3: 많이.
4: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2: 너무 높게 드렸어요.
0: 오, 예. 진짜 기대돼요.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잘 파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6: 와, 두릅이죠?
2: 네, 두릅.
6: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단진의 제철 식품.
2: 냉이도 있지만 이런 민들레도 있고요.
6: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2: 겉절이
6: 이렇게? 이거 다 이것도.
4: 감사합니다.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2: 요즘 봄이라 네.
6: 제철이죠.
2: 나물이 많이 나와요.
4: Let's go to 심. Now I memorize that. 심병 양조장. 계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여기
7: 네, 일단 그
0: 단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7: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0: 야, 신기하다.
7: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0: 체험? 네. 그 직접
7: 직접
6: 이거 해볼 수 있는 거? 그거까지? 네.

0: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2: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3: 쌀이에요.
2: 쌀쌀. 아 그거 맞아요. 단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예.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0: 예, 예. 유명합니다.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2: 네, 하얀 쌀이에요.
0: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2: 아, 쌀로 만드는 누룩? 네. 아, 왜냐면 원래 밀으로 만드는 거죠.
0: 그 밀누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2: 아, 아 이거?
0: 네.
2: 아,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0: 두 가지 들어갑니다.
2: I had to try one of these. 이거 건강하죠?
0: 네,
2: 먹으면. 오!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네. 그리고 물.
0: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2: 아, 이거 1:1이에요.
0: 1: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2: 650? 재서 바로 할.
0: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2: 맞다! 연잎!
0: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2: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0: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2: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0: 네,
2: that. 예, 아, 뭐.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0: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2: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1: 어떻게?
0: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0: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예요.
1: 14?
0: 네.
1: 오.
0: 한번 짜보시겠어요?
1: 오. 네. 바로.
0: 네.
1: 이렇게. 슈퍼 프레쉬 막걸리. 아, 어, 이거 진짜 다르네요. 어,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0: 네,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딴진의 특산물 많이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0: 너무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이네.
1: 네.
0: 두루.
1: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0: 네.
1: 그리고 바지락. 딴진의 이거 깨뿔의 바지락.
0: 서해바다.
1: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0: 그것도 괜찮죠.
1: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예,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소 이거 입가심.
0: 아, 좋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 드릴게요.
0: 예.
1: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오, 예스, 예스, 예스. 퍼펙트. 퍼펙트, 라이트?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sauté di vongole.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청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durum.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n, like garlic. This also is done. And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Okay, I have to remove the seeds.

0: 맛봅시다. 오.
1: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아,
2: 저는 소금 하는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3: 진짠 맛이
2: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1: 진짜 달라요.
2: 연잎 진짜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네. 아마 진짜 탱닌 때문에.
0: 네. 오, 조금 더 이제 하고, 바지락.
4: 네, 바지락하고.
1: 이거 자, wait a moment.
2: 오, 예. 감칠맛, 단맛, 살짝 그런 바다의 그런 잡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해야 돼요.
4: 네.
2: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1: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4: 오.
1: 예, 생각보다
4: 커요.
1: 예,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예.
4: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1: 그리고 이렇게 조금 씻고.
2: 맛있어요.
1: 아.
2: 이것도 살짝 쌉싸래요. 맞죠?
4: 예.
2: 그 쌉쌀한 맛, 입안에 있는 쌉쌀한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1: 막걸리. 예.
4: 오.
1: 네. 예.
4: 아, 뭘 의도하는지 알겠어요.
2: 네,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1: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단진바다 단진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슨지 맞춰보세요.
4: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1: 민들레.
2: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온 민들레 야생. 에?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4: 할 것 같아요.
2: 자, 맞춰보세요.
4: 실치.
2: 예, 정답.
4: 실치철이에요,
2: 이거. 예. 하나 드셔보세요.
4: 네, 먹어보겠습니다.
1: 이게 이런 거 다
2: 실치예요.
4: 아, 이게 실치.
2: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4: 요 밑에가 민들레.
2: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4: 그 모양이 꼭지 과자 같은.
2: 맞아요.
1: 어떠세요?
4: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1: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돼.
2: 감사합니다.
1: 네. 자.
2: 예. 좋아요.
4: 예.
2: 인정 나봉.
4: 너무 신기해요.
2: 맞습니다.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learned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0: Salute. Cheers.
4: Oh, 진짜 잘 어울려요.
2: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자, 그럼 다음 순서는요. 판소리 인간 문화재시고 대한민국 국악계 큰 별이신 신영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에는 정준호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때요, 이도령과 춘향이 사랑가로 논의한 뒤 사랑 사랑

0: energy.
1: 어떻게 다 했어요?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요.
1: 와. 왜 선물용으로 이걸 또 구입하셨나요?
2: 좋아해가지고.
0: And here's the most surprising part. Kids aren't actually the main customers. These days, office workers and people in their 20s and 30s make up the biggest group of shoppers.
3: 나도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걸로 단순한 걸로 좀 풀려고 하는 느낌.
0: In fact, a lot of people say that squeezing and playing with malangi helps them relax and feel more at ease. It may have started with the malangi craze, but interest quickly spread to other trending items like wax squishies, slimes, and keycap keychains. Before long, people were flocking back to this once quiet alley. A new trend has breathed new life into an old neighborhood.
4: 일반 백화점이나 마트보다도 약 30에서 50%의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저희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시면 뭐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와서 보고만 가셔도 본전입니다. 이 시장을 찾는 우리 많은 고객님들께 조금 추천드리고 오시면 아마 친절히 전 상인들이 잘 대접해 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0: Here, objects from the past meet today's trends, and people of different generations and nationalities come together to create something new. Even today, 동묘 is where Seoul goes treasure hunting. So if you ever visit Korea, be sure to stop by and experience it for yourself.
5: Ah, 양념이 약간 좀 특별해요. 나름 떡볶이하고 틀려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식물학적인 그림은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식물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그릴 수 있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충분히 다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은 어른들은 제가 화가가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술 대회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식물이 좋은 거예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고요.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여러 시골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식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식물을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그 어린이 식물도감을 사주셨는데 맨 뒷장에 이 책을 쓰신 분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도 잘은 모르셨지만 식물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 꿈은 식물학자였습니다. 네. 이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야생식물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이제 식물학과라고 하는 건 없어서 그걸 어디로 가야 될까 찾아가서 생물학과에서 식물분류학 실험실을 찾게 돼서 1학년 때부터 지도교수님 밑에서 채집도 하고 탐험도 하면서 이제 순서대로 잘 배워나갈 수 있었죠. 지도 교수님이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그려봐라, 식물학에서 중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실험실에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식물 형태학적인 논문들에서는 그림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식물을 발견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 식물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랬을 때는 그 종에 대해서 보고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종이 정확히 무슨 종인지를 표현할 때 논문에는 글도 들어가고 사진도 있고 표본도 있고 그중에 이제 그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논문 규정이 있어요. 논문 규정에 어떤 사이즈로 그려야 되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규정들이 많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식물과 가장 가까운 식물이 무엇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식물이 속하는 어떤 분류군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좋게 표현하는 방법이 뭘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이 돼서 이런 형식으로 그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사실 식물을 그린 역사는 인류의 뭐 동굴벽화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을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식물의 분류학, 이명법 이런 학명을 만들고 했던 사람이 린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7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만약에 일생이 굉장히 짧다, 어떤 잡초 종류여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는 것까지 굉장히 짧다 한다면 관찰하는 시간이 짧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계절마다의 변화가 완전히 다르다 한다면 최소 1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채집하고 관찰해서 현미경으로 분해를 하면서 근데 그림을 그리게 되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일 골치 아픈 건 그 식물에 대해 나와 있는 논문들을 다 읽고 어떤 걸 그려야 할지 그리고 그 표본들을 보고 아 이것의 평균 사이즈는 얼마고 그 특징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국 과학자 중에서 동남아 쪽에 가가지고 발견한 시서스 에렉타라고 하는 신종이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발견한 식물이었어요. 근데 그 식물을 그려달라고 갖다 주셨는데 저 또한 아무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놀라움이 많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꽃일 때 이제 쪼개 보면 그 안에 이미 조그만 애기 씨앗, 미씨라고 하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성숙했을 때 씨앗이 있죠. 대부분은 그것이 연결되어서 아 이것이 씨앗이 4개 있으면 나중에 4개일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을 아무리 봐도 4개의 씨앗이 있는데 씨앗은 아무리 봐도 정확히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죠. 그분께 이거 왜 그런가. 그분도 모르죠. 신종이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관찰하다가 이 중간에 조그맣게 자란 열매를 보게 됐고 그걸 잘랐는데 이
정확하게 진화적으로 계산돼서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담을 수가 있었죠. 생물 분류학, 그러니까 이제 그 종들을 분류하고 신종을 보고하는 이 분야에서는 그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곤충, 동물 다 필요한데요. 과학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모든 정보를 녹여서 그림에 넣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림 못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의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식물학자들의 그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곤충도 그린 적이 있고 동물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한 종입니다. 전 세계 40만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을 항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물, 예를 들어서 뭐 민들레가 보면서 호모 사피엔스는 필요 없는 종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각 종마다 지구에 태어난 다 그 소명이 있고 살아가는 그 생태적인 어떤 그 진화의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종과 안 중요한 종을 나누는 것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을 세 권을 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식물학자의 노트로 교양과학 책이에요. 내가 이 식물을 이해해서 이 식물의 그 진화와 생태와 형태를 대신 말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지 식물학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그림과 함께 넣은 책이고요. 영국의 그 린네학회는 생물학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학회 중에서 하나이고요. 우리가 아는 다윈이나 이런 유명한 그 생물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널도 출판을 하고 그랬던 학회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메달을 주는데요. 뭐 곤충도 있고 식물도 있고 여러 분야로 좀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그 메달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질 스미스 상을 받았는데 그건 이제 식물 그림으로 식물학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메달이었고 감사하게도 그 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4천 종 정도 있고 전 세계에 40만 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식물학자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은 많은 식물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제 인생에서 몇 점을 그릴 수 있을지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구가 덜 된 것부터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미래에 이 식물이 어떻게 사용될지 어떻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그 식물들 중에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할 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인류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식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식물들이 이 나라에 뭐가 있는지 그 성분들이 뭔지 그게 어느 곳에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식물학을 위해서 필수적인 분야이고 그리고 그 세계가 굉장히 깊고 넓은데 과학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되게 안타깝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이어나갈까 고민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 식물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지구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0: K-Story brings you today's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Chuncheondang. The fantasy film is about a store called Chuncheondang, where your lucky coin can buy treats that make wishes come true. It is based on Japanese writer Hiroshima Reiko's popular fantasy series. Director Park Bong-seop added Korean elements to bring this fantasy world to the silver screen. Proven talent Lam Iran and once child actor Ire played rivals to build on-screen drama.
1: 손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 해모는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불행으로 바뀌는 법입니다.
2: 어서 와.
3: 여기는 화양당이야.
1: 과자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주인 마음이니까요.
4: 누가 이기는지 제대로 열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행운의 기회는 공평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행운은 존재하지요.
0: Let's enter the world of the mysterious candy store, Chuncheondang. The setting for the story is
5: 누구나 한 번쯤 반드시 가질 수 있는 행운의 동전. 그리고 행운의 동전을 가진 손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기한 과자를 판다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이라고요.
1: 전천당 주인 홍재라고 합니다.
0: Today's special customer is Changhee. Colorful treats await the young customer.
6: 완전 이쁘다.
1: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행운의 손님. 저는 전천당 주인 홍재라고 합니다. 손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6: 의사 선생님. 창희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0: Looking for a doctor in a candy store? But there's nothing you can't find at 전천당.
1: 저는 닥터 꿀잼 세트입니다.
6: 언니, 여기요.
1: 오늘의 행운의 동전이 맞습니다, 손님.
0: She comes home and puts on the gown and glasses, and wonderful things begin to happen.
6: 전기 때문에 엄마 머리가 아픈 걸 거야.
0: She sees smoke above her sick mom's head.
7: 두통에 노란색 꿀잼이지.
0: Huh? Who's that?
6: 아, 깜짝이야.
0: Someone appears.
6: 네?
7: 노란색 꿀잼을 물에 타서 얼른 환자에게 먹이라고. 빨리 낫게 해줘야지.
0: And teaches her the 네? cure. Her mother takes the medicine, and the headaches that have long plagued her disappear.
8: 어, 너무 신기하네. 고마워, 우리 딸.
0: After that day, Changhee treats illnesses and makes her sweet wish come true.
6: 좋아질 거야.
0: That impacts 전천당 too. A happy kitty is born.
1: 동전 주인이 전천당 과자를 먹고 행복해졌네요.
9: 맞아요, 홍자 씨.
0: However,
10: 어? 홍자 씨 저기.
1: 이런 이런. 이쪽에선 불행벌레가 태어났네요.
0: When someone misuses magic treats, a gloomy bug can also be born. And there are those that collect such unhappinesses.
3: 녀석은 어떤 과자가 되려나?
0: One such person is Yumi, owner of Hwangdang, 전천당's rival. Meanwhile, this is a music institute where fierce competition to enter exclusive program is underway. Do-kyung has been winning every competition she enters, and Yuri seized with jealousy. One day, after failing her evaluation, she's stressed out.
11: 거기 뭐라도 있어? 야, 어디가?
0: The next day,
11: 이럴 수가.
0: Magical things do not just happen to Yuri.
11: 마법 과자가 진짜 효과가 있어. 어, 뭐가?
0: Do-kyung suddenly forgets all her music and panics. And the result is that
11: 동경이가 빵점이네. 유리가 1등.
0: Yuri takes first place like she has longed to do. That night, the 전천당 cat Maru appears before a discouraged 도경.
11: 고양이네. 너 애교가 많구나.
0: It bids her to come closer and shows her to the shop. What wish will 도경 make?
1: 전천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11: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마음이 깨끗해지는 물건이에요.
0: She had been struggling with feelings.
2: 유리가 네 자리 뺏은 거야?
3: 피아노 좀 친다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아나 보지?
0: Of jealousy and hatred for her friend.
9: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무지개차입니다.
3: 무지개차?
0: As soon as she takes a swig, she feels her heart grow lighter. Her bitterness toward Yuri disappears.
3: 와, 이거 굉장히
6: 예쁘다.
0: Just when the friendship is about to be revived, Yomi appears.
12: 내가 한 경고를 벌써 잊은 거야?
3: 1등이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반칙해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이라길래 마카롱을 줬더니 전천당에 저런 볼품없는 것에 시선을 빼앗겨?
0: Yuri had eaten a magical trick from Hwangdang.
3: 다른 애들의 재능을 뺏어와서 내게 주는 거지. 친구 재능을 뺐는데 괜찮겠냐고. 근데 전 상관없다면서 열심히 먹어 치웠다니까?
0: It had stolen Dogyeong's talent and boosted Yuri's skills. Yomi expresses rage at Yuri's change of heart.
12: 이런, 이런!
0: Just then, Hongjang, owner of Jeonchondang, enters the scene. Someone who makes wishes come true versus someone to spurs greed. What happens when they go head to head? A story about greed and the choices we make.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천천당.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says he wanted to make a film that he could watch with his daughter.
13: 책을 원래 알고 있었고 초등학교 딸이 있는데 그동안 연출했던 작품들이 좀 센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번엔 좀 전혀 다른 작품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고 초등학생이 딸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으면 어떨까 제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0: He says that he spent time thinking about infusing the work with Korean flavor.
13: 홍자의 헤어, 의상 다 그냥 우리 뭐 조선시대에 나오는 여성분들 같이 바꿀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전천당을 아는 친구들한테 배신감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본질적인 것들은 그래도 지켜가면서 한국적으로 만들어보자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비녀라든지 조끼라든지 세트에 들어가는 소품들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한국적인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0: Actress Lam Iran played 홍자. She was visually and otherwise very fitting in the role.
14: 애니메이션에서 홍자의 모습과 괴리감이 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그런 아우라를 뽐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흰 머리를 올리는 순간 오, 괜찮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외형적인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풍기는 이미지나 연기적으로 그걸 좀 아우를 수 있으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하나의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0: Yomi, the owner of Hwangdang, she's the antagonist who spurs jealousy and greed.
15: 예미의 미워할 수 없는 매력들을 좀 많이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귀여운 인물로 그려져서 이 인물이 좀 더 악동 같으면서도 서늘하다. 이 인물만 나오면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자극점을 담아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0: A K-Fantasy Magical World.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K-Story zooms in on this character of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9: 마음이 고운 손님에게는 훨씬 복된 행운이 찾아오는 곳이죠.
0: 전천당's owner who sells treats that make wishes come true, 홍자, who quietly looks on as her customers choose. Lam Iran, known for impeccable acting, took on this role. Critics say she did it again. Her acting helped make this fantasy feel more believable.
13: 포근하고 친근하고 그리고 약간 코믹적인 부분 이런 모습들이 첨가가 됐으면은 했었거든요.
0: She says she worked hard to look right for the role, and it wasn't easy.
14: 3kg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꽤 나가는 무게여서 12시간 이상 하다 보면 무리가 오긴 하더라고요. 벗었다가 다시 쓰기는 더 힘드니까 쉴 때도 최대한 안 흐트러지게 조각상처럼 쉬고 밥을 먹을 때도 조신하게 먹게 되고.
0: Follow her as she plays the guide into this magical world. Welcome to 전천당. Welcome to K-Fantasy.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0: 그런 플래시 고객들 나를 향해 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은 조명이
1: 너스피스는 작가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여자 리비가 작가로서의 삶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데클란이라는 17살 소년을 만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 소년을

0: 가지고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을 하면서 둘 간의 어떤 관계가 이어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 네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아무 문제 없잖아.

0: 네? 태극권 하고 있었어. 태극권.
1: 잘하셨어요. 술 먹었어요? 존나.
0: 알바 아니잖아.
1: 알았어요. 존나 알았다고. 근데 이런 거 존나 이기적인 짓을 하는 건 알아요? 아냐고 뒤에 사람들. 아줌마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씨발 책임져 애들 같은 거 그런 거 없냐고.
2: 마우스피스는 리비라는 극작가하고 17세 소년 데클란 두 명의 이야기인데요. 리비는 깊은 슬럼프를 겪고 있는 상태의 중년의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데클란은 가정폭력에도 시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데 데클란이 우연히 리비를 구하게 되고 리비는 우연히 데클란의 그림을 보게 되면서 이 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0: 작품이 산막인지 단막인지 그건 별로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 결정은 등장인물에게 익숙한 세계를 뒤흔들거나 아예 그 바깥으로 그들을 내몰아버리기도 한다. 예측할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리즈의 세계를 향한 위험한 여정 속으로 뛰어들게 한다. 어쨌거나 결정을 내린다.

0: 정말 편하는데?
1: 네.
0: 지금 아침 9시 반인데.
1: 뜨거운 거 안 좋아해요. 기분이 나빠요. 이상하고 안 좋아해요.
0: 어, 그래. 먹을 거 좀 골라봐. 아무거나 내가 살게.
1: 하고 싶다던 얘기가 뭔데?
0: 너에 대해서. 네 예술에 대해서. 네가 괜찮은데.
1: 왜요?
2: 나의 그림을 그림으로서 봐줬던 첫 번째 인물이었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어른이 자기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에서 마음을 먼저 열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데클란이 더 다가가서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그 카페신에서의 동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0: 안 했습니다. 이야기가 막 흘러나와요. 난 했습니다. 거기 문 닫았어요. 이제 안 해요. 시한 탓하는 거 아니에요. 걔는 달라요. 이해하니까. 가슴에 막 뭐가 밀려와서 조이고 물에 빠져 죽는 거 같고 불안정성이 뭔지 알아요.

0: 나 연기해야 돼. 연기 못하는데.
1: 아니, 자연스럽게. 나 이거 켜지 말 걸 왜? 이거 메모용이야. 그냥 무시하고 편하게 해.
2: 메타시어터라고 하면 형식적으로나 이제 내용적으로 이 연극 자체를 다루는 연극을 말하는 건데요. 마우스피스는 첫 대사가 첫 장면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암전이라는 말로 공연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이 극장에서 공연이 일어나고 있다. 연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이 극작가인 리비가 어떤 극작법을 따라서 극을 써가는 과정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혹은 이미 다 쓰는 그 과정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이 마우스피스라는 연극이 갖고 있는 메타시어터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어떤 것들은 그저 규칙일 뿐이다. 하지만

0: 있습니다. 작업이 막혀 있다면.
1: 리비, 나예요. 전화 좀 받아주면 안 돼요?
0: 이야기가 3분의 2 혹은 4분의 3 지점이 지나면 주인공에게는 장애물이나 반전이 찾아온다. 관계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어떤 것.
1: 리비, 전화 좀 해줘요. 제발요.
0: 이해했다면 이제 실행하라.

0: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적절하게 행동했어야 했어. 내가 너를 돌봤어야 했는데 내가 진짜 멍청했어. 알았지?
1: 보고 싶었어요.
0: 알아, 나도 보고 싶었어.
2: 관객분들이 이 데클란의 인생을 그대로 옮겨서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충분히 작가로서 내가 이걸 창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과 노력을 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있고 또 그 출처의 말들을 빌려와서 그것을 썼을 때 이것이 그 작가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문제 제기가 되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참 좋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주는 거. 근데 그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도 목소리라는 게 있고 그 사람들도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좀 다르지. 이제야 다치시는
0: 지금,
1: 아니 지금
0: 내가 상처 줬으면 미안해요. 이해 줬으면
1: 다들 이 연극 봤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 연극에서 내가 어떤 인간들이랑 사는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봤죠? 안정감. 우리 꼬맹이를 위해서요. 걔를 다시 데려와야 되거든요. 나 리비를 만나야 했어요. 진짜 리비 만나야 했다고요.
0: 원하는 게 뭐예요?
1: 돈.
0: 뭐?
1: 9천 파운드.
0: 태그라, 제발 진지하게.
1: 나 완전 진지한데? 9천 파운드 이 연극 쓰면 받는 돈이라면서 그렇게 말했잖아. 이 이야기고 내 이야기고 내 말이야. 그랬잖아. 그런데
3: 데클란으로서는 그 연극을 보고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연극은 나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가 이 연극을 봤을 때 결국 결말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걸 보면서 나한테 또 데클란으로서 대입했을 거고, 거기서 이걸 보고 한편의 완벽한 연극이고 좋은 연극이다라고 말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어린 아이는 굉장히 큰 배신감과 그런 슬픈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따로 이 연극을 떨어뜨려놓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그 굉장히 큰 비극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0: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모든 게 느려집니다. 그리고 보이는 건 조명 아래 있는 데클란뿐. 그는 손으로 목을 보여잡고 있다. 데클란이 몸을 웅크린다. 기침을 한다. 킥킥거린다.
1: 아니야.
0: 손목을 마구 꺼낸다.
1: 아니야, 조카.
0: 바닥으로 쓰러진다.
1: 일어난 일은 그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안 일어난다고.
0: 고개를 숙인 채 경련을 일으키며 신음한다.
1: 일어난 일은 나는 달린다.
0: 피가 흘러내리는 자신의 목을 보여잡는다.
1: 나는 달린다.
0: 모든 것이 정말 정말 진짜처럼 보인다.
1: 계단을 되짚어 내려간다. 칼을 쥐고 꽉 움켜쥐고 나는 달린다.
4: 제가 초연 때 첫 리딩을 하고 나서 배우들한테 어느 쪽이 진짜 결말인지, 어디까지가 리비가 쓴 이야기인지 우리 알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주 동등하게 잘 모르고 헷갈릴 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아주 큰 매력이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정말 결말이 두 가지뿐일까요? 그래서 그런 알 수 없는 그것이 관객들한테 좀 더 많은 생각할 거리와 재미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헷갈리셨으면 좋겠어요.
0: 나는 작가다. 나의 일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1: 다음에 일어날 일은 나한테 달려있어.
0: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
1: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한테 달려있지 않아.
0: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1: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진짜 결말 같은 건 없으니까. 당신이 일어나 떠난 후에 차로, 버스로, 술집으로 향한 후에도, 이야기는 끝났다고 당신이 말하는 그때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으니까. 이야기는 이어지고 너저분하지만 그게 진짜니까. 마지막 장면은 없습니다.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Jung Sung-young Bank.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Rakia, have you started your summer prep?
1: 여름 준비요? 뭐 따로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0: Of course, you have to watch out for the summer sun. You need your summer essentials, sunscreen, parasol, and sunglasses.
1: 아, 근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형만큼이나 눈부신 아티스트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0: That's right.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bring out our guest for today?
1: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K-pop 최초, 유일무이한 젠더리스 그룹, 엑스더브 분들입니다.
0: Welcome!
2: Yay!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Hello, X Lov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Okay, hi everyone. We are
2: X Love.
1: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서브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Yeah, 앨범 소개 is Hyun time. 네. 네, 저희 이번 앨범 아이갓은요, 미완성의 사랑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였던 한때 엑스러브가 끝내 스스로의 모습을 완성시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으로 거듭나 과거의 이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한 존재들을 직접 인도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et's enjoy!
3: 그러시구나.
0: Let's enjoy!
4: 잘한다.
2: Yes, thank you.
3: 이어서 제가 타이틀곡을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타이틀곡 Serve는요, 뭔가 하나의 장르로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판타지에 가까운 곡이다 보니 이 곡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주 한편의 판타지 영화를 본 듯한 귀, 눈 모두의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화려한 타이틀곡입니다.
0: 귀, 눈 모두. Oh wait, we watched the Serve music video and there was a very familiar face.
1: 맞아요. 그 배우 한솔 씨, 심지어 한솔 씨가 먼저 출연을 제안하셨다고요? 맞나요?
3: 네, 맞아요.
1: 네,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0: We also saw Hansohee's post on social media saying she's cheering on all the moments X-Love will create in the future.
1: 와우, X-Love도 한솔 씨에게 영상 편지 Let's go!
0: Let's go!
3: 영상 편지. 오케이. 일단 저희가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한소희 선배님과 함께 촬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그 길고 힘든 촬영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힘과 응원을 받아 이번 활동을 조금 더 화려하고 더 화이팅 넘치게 더 멋지게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4: Thank you. Wow.
0: That was such a good letter to her. So Hansohee's appearance was definitely a surprise. But there's something else that caught our attention too. X-Love and performance go hand in hand.

0: go 둥 로커 돌리고 카오카 센트
1: 에이
0: 핸드 퍼포먼스
1: 어, 엘리겐 우 아름답다
2: 에이 와 진짜 너무 잘하신다.
3: 어 감사합니다.
2: 아니 저희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나요? 혹시?
3: 어, 그럼요.
1: 너무 좋아요.
2: 사실은 저희가 연습을 해봤거든요.
3: 어 그래요?
1: 혹시
3: 좋아요. 검색해 보도록
2: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바로 가볼까요?
3: 좋아요.
1: 좋습니다.
4: 가봅시다.
0: Okay, very demure time. 가볼까요? Okay. 3, 2, 1, music!

0: Yeah.
1: 그럼 루이의 애교살 포즈는 볼 수 있어요?
2: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3: Oh yes. Oh
0: that's
3: my god.
0: That's right.
4: 그게 맞아. Okay. 맞아요.
1: 저는 맞아. 그럼 저는 그 long lashes and long nails니까 그럼 저도 해볼게요. 잠깐만.
3: Let's go. Let's
4: 하나, 둘, 셋.
3: Let's go. Yes. 파닥파닥 yes.
4: 포즈가 okay. 아니죠. 이제 던착이 되어버렸어.
2: 그러면 하루 또 네. 블러셔.
4: 블러셔.
3: Cheek. Yes. Cheek pose cheek, right cheek. There. Yes.
2: 안 돼. 춤. 그 포즈.
1: 하나, 둘, 셋.
2: 성탑인가?
0: Alright, so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5: Are there any beauty products or skincare routine that you always stick to?
1: Yes, of course. Yes, of course. Skincare. Skincare. 여러분, 우리 멤버들은 뭐에 제일 약간 신경 많이 쓰나요?
0: 아니면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스킨케어 루틴이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셔도 됩니다.
1: 오케이, 저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킨케어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피부과를 버리지 않습니다. 피부과를 꼭 다녀야 됩니다.
3: 맞습니다.
0: 네. Never missing the facial clinics.
1: Yes,
0: that's very important. That's very important.
1: 그게 제 최고입니다.
2: 저도 스킨케어보다 메이크업 지우는 게 제대로 지워야 된다.
1: 환생.
4: 맞아, 맞아.
2: 조금이라도 남기면은 피부가 안 좋아져요.
4: 맞아. 현이의 특별한 스킨케어라고 한다면은 저는 밀가루를 덜 먹기.
1: 맞아, 맞아.
4: 그리고 네 노폐물, 땀 배출을 열심히 해주신다면 네, 피부가 맑아진답니다. Thank you.
2: 하루상.
6: 저는 스킨케어 하기 전에 수건으로 얼굴 안 닦기? 안 닦기?
1: 안 닦기?
6: 안 닦기? 감사합니다. 안 닦기인 것 같아요. 요즘 그거를 시작해서 피부가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2: 와! 스킨케어 하나도 없어.
6: 맞네,
2: 스킨케어 하나도 없다.
1: 아니, 바르는 거는 어디서나 다들 많이 바르겠지만 이런 바른 거 이외의 것들이 또 우리만의 팁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의 추천입니다.
6: 네.
0: Right, there's so many good tips, such as exercising, or to prevent eating something like to be gluten free. There's so many good tips here today. Okay. So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5: Do you have any favorite angle or facial expression that you think look best on camera?
1: Yes, yes, we very have.
2: 카메라 각도?
1: 그러니까 필승 각도.
2: 필승 각도.
1: 다 같이 각도. 우리 한 번에 잡아볼까, 그러면?
4: 다 같이 해볼까요?
1: 하나, 둘, 셋, 막 잡고 있으면 이렇게 쫙.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카메라로 네. 진짜 예쁜가 한번 체크를 받아보는 좋아요. 거죠? 네. 오케이.
4: 각도.
6: 있죠?
2: 오케이, 오케이.
0: 준비되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자, 3, 2, 1. 오! Each of them have their own poses. That looks great. Oh my god, that looks great. All right. So that was a pose for each member. Okay, one last question before we wrap up.
5: Has another member hair or makeup style ever made you want to try it yourself?
1: 다른 멤버가 했던 것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6: 이번 활동에서.
2: 스타일링.
1: 충분히 자신의 스타일링에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2: 괜찮은 것 같아요.
1: 네. 충분히 저희 네 명이 각자의 제일 잘 맞는 스타일링으로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서 약간 서로 각자 기분 좋게 잘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스타일리스트 쌤, 감사합니다.
1: 네.
3: We're so happy. Thank you.
0: Yeah, as you can see, they're all happy with their personal individual stylings for now, so that sounds great. Okay. So, Zuzu, could you give us a final goodbye before we wrap up?
5: X-Love, you are amazing. Don't forget about that. Polski Evil Kochajam Was, that means Polish Evils loves you. Thank you.
2: Thank you.
0: Thank you, Zuzu.
3: Have a nice day.
2: Love you.
3: Thank you.
7: 네, 주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엑스러브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전 세계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이분들, 이번 엑스러브가

0: 세컨드 미니 앨범 아이가스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엑스러브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더 화려해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오늘 이 무대도 만광부 We love EVOS from all around the world. Thank you.
1: Yes. Bigger and bolder than ever. Here is X-Love's performance of Serve.
2: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3: 네.
2: 자, 뮤직 스타트.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새로운 앨범 빈자리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구원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되게 공교롭게 또 이렇게 I'm Live 촬영하는 날에 또 저의 새로운 앨범 빈자리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사실 또 또 이 3년 만이라는 게 앨범도 그렇고 이 I'm Live도 진짜 3년 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 기회에 또 새로운 노래 제 빈자리 앨범 또 라이브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타이틀곡인 아슬하게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네, 아슬하게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노래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슬하게였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제가 이번 앨범 낼 때 렘수면이라는 노래를 선공개로 냈어요. 그 렘수면을 가수 건희님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로 건희님 원하세요? 그러면 특별 게스트 건희님 모시겠습니다. 건희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건희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저희 렘수면 이렇게 첫 라이브인데 네.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0: 그러면 렘수면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권희님이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재밌게 보내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2: 권희님이 여기 이거 해주시려고 일정도 미루시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권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권희님이 진짜 제 앨범 딱 참여해 주실 때도 이렇게 흔쾌히 해주셨을 때 딱 그 음원을 이렇게 딱 받아보고 진짜 감탄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라이브도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소름 돋으면서 네 했습니다. 네 여운이 네 뒤 관객도 봐달라고 네 이렇게 멘트 할까요? 네. 아, 네 다음 노래는 이제 또 저 제 노래 중에 또 다 아시는 노래 있으시잖아요. 저 제 이름을 아신다면 제 노래를 아신다면 다음 노래 너는 어떻게 바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는 어떻게 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앵콜 외쳐주시면 공식적으로만 마지막 곡인데요, 슬퍼하지 마 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후렴이 되게 쉽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쉬워요. 이제는 슬퍼하지 마 baby oh oh, 이제는 슬퍼하지 마, 이런데 슬퍼하지 마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이제는 하면 슬퍼하지 마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해주세요. 그러면 저 마지막 노래 슬퍼하지 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Changsong Hypec,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packing technologies. Also, we look into Worldway, which has produced functional food with the cutting-edge silk extraction skills. And we explore AM Special Vehicle, a provider of effective and safe special vehicl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Flexible wrapping paper is one of the essential items when packing different types of food, including snacks and instant noodles. It can protect the food and deliver the unique values of different brands.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Changsong Hypec has suggested cutting-edge packing solutions to the market. We look into Changsong Hypec, which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packaging materials. Changsong Hypec is located in Daesung-gun County, Daegu. The firm has produced flexible packing materials with enhanced durability. It has thoroughly managed the production process, including printing and processing stage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lso, it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build an optimal manufacturing system.
2: Changsong Hypec은 산업용 및 식품 포장용 염 포장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단순히 포장재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제품의 특성과 유통 환경에 맞는 소재와 가공 방식을 연구하며 고객 맞춤형 포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1: Industrial goods should be highly resistant to external shocks and humidity. And for food products, it is important to keep the freshness. When packing confectionaries, the highly durable PET materials with sensuous designs are used. It has also developed convenient spout pouches that can endure high temperatures.
3: 최근에 K-푸드 시장이 커지면서 제품 특성에 맞는 포장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면이나 스낵류, 액상 제품 등 다양한 식품군에 맞춰 고객사와 함께 포장 형태나 소재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특성과 유통 환경까지 고려한 맞춤형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purposes of products, precise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designing, printing, and processing, are carried out. As the products have direct contact with food, the firm puts top priority on keeping the safety. When manufacturing spout pouches, the process of attaching the bottle caps has been automated. And the completion level of the finished products has increased.
4: 창성 하이팩 공장은 크게 인쇄, 라미네이팅, 가공 단계로 나뉩니다. 인쇄 공장에서는 오랜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 색상 분량 검출 시스템과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팅 공장에서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공 분야에서는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part of an effort to remove ineffective elements at the production site. By checking the production status and the conditions of facilities in real time, the firm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4: 삼성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MES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원부자재의 입출고부터 생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 라미네이팅, 가공 공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생산 현황과 설비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생산 순서를 관리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공정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1: 창성 하이팩 has made utmost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market. After carrying out the coloring process, it has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durability of the products.
3: 창성 하이팩은 특허 및 실용 실환 출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충진이 가능한 연성 용기와 같은 신규 패키징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위해 AI 기반 인쇄 물량 자동 검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한 인쇄 이상과 품질 편차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안정성과 품질 균일화를 위해 잉크 자동 점도 조절 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 Changsung Hi-Pack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in the B2B or business-to-business market based on the high product quality and advanced technologies. By implementing its own green technologies, the firm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eco-friendly products. What is more,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2: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경을 고려한 패키징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타협 없는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사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1: Changsung Hi-Pack has provided premium packaging materials by developing advanced designing, producing, and processing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이 회사는 We explore Worldway, which has delivered the original values of nature to consumers. Worldway is located in Cheonimyeon, Sejong's special self-governing city. Focusing on the scientific values of the natural silk protein, the company has developed solutions that can improve people's health. The firm strengthens its position as a reliable business partner in the field of health functional food industry.
5: 저희 월웨이는 실크 아미노산, 실크 펩타이드, 실크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원료 및 식품 소재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B2B 전문 기업입니다. 월드웨이는 천연 유래 소재를 바탕으로 몸이 보다 편안하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영양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실크 단백질과 아미노산 연구를 이어오며 FDA, NDI, 할랄 인증을 확보했고 단백질 원료 최초의 면역 기능성 개별 인정을 통해 국내외에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s into developing silk amino acid materials. Different types of functional food for health, which is mainly produced with silk protein, silk Q1, is the main product. The products are made in a variety of formulations, including powder, tablets, and liquid.
5: 비단으로 알려진 천연 실크는 자연에 존재하는 식품 원재료 중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실크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효소로 소화할 수 없는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92% 이상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특허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대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system. The firm has thoroughly managed the quality during the process based on the HACCP and GMP standards. What is more, the main control unit can monitor the production status in real time, so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can be maintained.
5: 저희 제품의 핵심은 천연 실크 단백질인 누에꼬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가수분해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누에꼬치를 가수분해 공정을 통해 18종의 아미노산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해 시간과 온도, 압력을 기준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후 소비자분들이 더욱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공정을 통해 분말 형태로 가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된 원료는 이물 검출 과정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한 뒤 최종 포장되어 출고됩니다.
0: World Way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establish a more effective manufacturing structure. It aims to build a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keep the delivery dates to satisfy the clients.
6: 당사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프로젝트는 스틱 포장 기계 전면 교체를 통한 스틱 포장 생산 능력 56% 향상, 제품 생산 능력 2배 증가, 재고 정확도가 60%에서 98%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생산 환경 전반을 정리함으로써 물류 이동 거리가 50%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부분은 사람이 움직이던 공장에서 데이터와 시스템이 움직이는 공장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로 긴급 주문 대응력과 납기 신뢰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accelerated studies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ilk protein, as well as developed functional materials. By carrying out basic studies, developing different formulations, and testing the prototypes, the firm has achieved fruitful results.
7: 월드의 연구의 핵심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효율 단백질 개발입니다. 실크펩타이드는 지방과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 단백질 소재로 현재 고령자 맞춤형 근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크펩타이드는 이미 면역력 증진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인 만큼 앞으로는 면역과 근력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제품 개발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운동 후 회복과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다양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0: After establishing a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actively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and sought further growth. By constantly expanding the sales network in the global field, it aims to achieve an increase in sales.
5: 앞으로 월드웨이는 커져가는 건강 트렌드에 맞춰 고령 친화 영양 솔루션, 액상 아미노산, 이너 뷰티 및 기능성 소재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월드웨이는 건강한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재와 기술을 연구하며 사람 중심의 건강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0: WorldWay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by developing the original technologies for silk amino acid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to a business that can suggest solutions for healthy living.

0: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It has also produced recycling collectors and food waste collector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urban environment. Korean-style refuse collection vehicle has focused on improving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workers in the field, and it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Korean market.
1: AN 특장 환경 청소차는 깨끗한 도시 환경과 효율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개발된 특수 목적 차량입니다. 한국형 청소차는 작업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안전 장치와 편의 장치를 갖추어 현장 작업자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또한 수소 연료 전지 샤시 트럭을 활용한 친환경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차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 제작에 앞장서며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Keeping the original strength is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refuse collection vehicles, which can be used under extreme conditions. The company has developed customized production skills that can prevent the deformation of designs and improve the load efficiency. Even after releasing the products, the firm has kept and managed the production records to enhance the quality.
2: AM 특장 특장차는 악조건 속에서 사용되는 청소차인 만큼 강한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생산 공장에서 표준화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설계부터 특장 장치 제작, 품질 검사, 최종 테스트 및 출고까지 각 핵심 공정에서 기본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임하는 것이 곧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0: A lot of manual works are required when producing special vehicles.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olution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systematic manual production stages, as well as to control the production process based on the data. Also,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decreasing the defect rate and maximizing the productivity.
2: AM 특장은 제조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NES, 즉 제조 실행 시스템을 핵심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습니다. 자재의 입고, 사용, 분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주요 핵심 부품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재 누락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80%까지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공정별 진행 상황을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생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차량 입출구와 품질 관리 역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납기 일정을 100%까지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0: AM Special Vehicle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on the product quality to cope with the future trends in the special vehicles market. It has strived hard to develop eco-friendly energy vehicles as well as an intelligent safety control system.
1: AM 특장은 미래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과 양산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2018년부터 친환경 트럭 기반 청소차 개발에 착수하여 국내 유일의 수소 연료 전지 트럭 기반 청소차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심화되는 인력 부족 문제와 작업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만으로 수거 작업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1인 수거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 개발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Korea's special vehicles market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organizations. Aside from Southeast Asia, it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3: AM 특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핵심 가치로 특장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를

0: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통해 기술과 품질 부문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 AM Special Vehicle has galvanized effort to build a better urban environment.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 2016, an excavation site in Osongup, Cheongju, Chungcheongbuk-do Province. A sword discovered in a small tomb astonished everyone.
1: 놀라움과 동시에 아 드디어 나왔구나라고 하는 고고학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짜릿함이랄까?
2: 평양도에서 나왔으면은 그래 뭐 나올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3: 동병철검이라는 형태는 한반도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0: At first glance, it looked like an ordinary old sword, but many secrets were hiding inside it.
2: 철이라는 것이 확실히 고온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철이 훨씬 더 그 중요한 광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청동이 더 비싸요. 청동이 더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금속으로 청동인 거고.
1: 칼을 차보면은요, 칼의 그 칼 자체는 칼집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손잡이 부분만 바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손잡이 부분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청동이 더 낫겠죠.
0: The handle was likely made of bronze to emphasize its high value. When and where was this sword made?
1: 이러한 동병철검은요, 주로 나오는 곳이 중국의 서남부 지역, 현재 운남하고 사천 일대가 되겠고요. 또 한의 부분이 이제 만주 일대인데요. 이번에 청주 오송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동병철검이 나오고
2: 중국 동북 지역에서의 동병철검은 기원전 2세기나 기원전 1세기 그 시기에만 사용되는 거거든요. 오송에서 나온 거는 AD 2세기, 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200년 정도 차이 나는 거를 가지고 있는다는 게 그게 좀 되게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0: About 200 years after it was made, the sword was discovered in a tomb more than 1,000 kilometers away on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owner of the tomb someone of a high social status?
3: 동병철검이라는 유물이 워낙에 흔히 볼 수 없는 유물이기 때문에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유물이겠지만 무덤의 형태를 보면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무덤들하고 동일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작고 또 같이 출토된 유물들도 그냥 평범한 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층이긴 하겠지만 아주 독보적인 그 위세를 보일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0: The size of the tomb and the other relics found in it were not particularly extraordinary. However, the sword looked notably different from the other bronze-handled iron swords from China. Its overall shape, including the handle, was similar, but the edge of its handle was cut off. What could be the reason?
1: 이 청주 오송의 검은 특별해요. 엄청나게 많이 마모가 되어 있고 이게 이 뒤에 손잡이 뒤에 끝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리들을 박아 놓는데요. 이 고리 부분이 없이 이걸 다 잘랐어요. 왜 잘랐을까요? 아마도 이 검을 하도 오랫동안 쓰니까 검을 교체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끼우고 이것을 잘라버렸으니까 이걸 밑에 뼈준 나온 그

0: 칼을 다시 이렇게 휘어서 붙여가지고 이게 휘 흔들리지 않게 했어요.
1: What was the reason this sword was in use for so long, even to the point of damaging its valuable bronze handle?
0: 청주 오송에서 발견된 칼은 실제 무기로 사용되기보다는 좀 다른 용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는 상징성, 멧돼지 할아버지가 썼을 법한 그러한 부역칼을 쓰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이 사람이 내가 부역계통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치 집안의 갑옷처럼 가지고 썼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This sword is believed to have been used like a family heirloom, possibly to show that its owner was from Puyo. The significance of Puyo at that time was exceptional.
0: 우리가 삼국을 이야기할 때요, 신라와 가야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부여 계통이었어요. 지배 집단들이. 자, 북부여, 그래서 부여 나오죠. 부여에서 고구려 나오고요. 다시 고구려에서 백제로 나옵니다. 부여 계통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건국 신화라든지 역사 기록에 잘 남아 있어요. 자, 근데 놀라울 정도로 부여 계통의 인물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주 오송에서 부여 계통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유물이 나왔으니까 놀라움과 동시에 아 드디어 나왔구나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고고학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짜릿함이랄까 이런 것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1: This bronze-handled sword still remains a mystery. Hopefully, someday it will pave the way for writing a new chapter in Paechje's history.
2: 철환이 한 300여 개가 이렇게 무더기로 모여진 채 출토가 되었습니다. 나무에 끼인 채로 출토된 상황입니다.

1915년 또 홍수 시에 이곳이 없어졌습니다. 폐허 상태로 터만 남아있던 곳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학술 발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저 지금 유물은 수건을 한 상황인데 지금 공무포가 나무에 낀 채로 출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진만 저희들 갖다 놓은 상황인데

아마도 이게 산성이다 보니까는 금속으로 된 호는 이동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나무로 이렇게 감싸게 만들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이곳은 그 공기고로 초장이 되는 곳입니다. 이 아랫부분은 그 홍수에 의해서 이렇게 유실이 되어버리고 일부가 남아있는 이곳에서 목모포의 부재가 철제들만 이렇게 모아서 폐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창고 내부고 여기는 창고 바깥에 배수로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 바닥에서 그 총포의 탄환인 철환이 한 300여 개가 이렇게 무더기로 모여진 채 출토가 되었습니다.
1: 이게 목모포의
0: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모포의 총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군사시설이니까는 백령의 전체 그 구조와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획득을 했고 조선 후기의 그 무기 연구와 총포류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00여 개에 가까운 고령 발자국이 한 장소에서 발견된 점이 특징적이고요. 특히 용광류, 수광류, 조광류 이 세 가지 종류의 공룡 발자국들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0: Okay, let me introduce myself. This way. In 2003, we have a big typhoon hit this mountain area.
1: 21년 전인 2003년도에 태풍 매미에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태풍 매미가 이 절벽 사면을 치고요. 돌들이 좀 들고 일어나면서 파헤쳐 시작이 됐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 노출이 됐습니다. 400여 개에 가까운 곤형 발자국이 한 장소에서 발견된 점이 특징적이고요. 또 좁은 공간에 굉장히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용광류, 수광류, 조광류 이 세 가지 종류의 곤형 발자국들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매우 학술적으로 중요한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사실 이러한 의문점과 질문이 이 화석산지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퇴적 환경을 분석해 보니까 당시에 이 지역은 절벽이 아니었습니다. 평지였고요. 아주 촉촉히 물기가 있는 호수 가장자리였습니다. 그 가장자리에 발자국을 남기게 됐고요. 물과 식물들을 먹기 위해서 왔던 초식공룡, 그리고 이 초식공룡을 노리고 쫓아왔던 육식공룡의 흔적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곳은 당시에 공룡들이 서식하기에는 매우 좋은 서식지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Another good picture of the trailway is like this. Here, another big meat eater, theropod, is running this way. So I'm going to show you this tree and this main. We can calculate the size of the length like this. So this is about 3 times bigger than manus. Footprin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y tell us about behavior and size and then characteristics of the or the group animal.
1: Weathering.
0: Oh, weathering. Good questions. The weathering is keep going on, like typhoon and big rain. Keep deteriorating. Yes. So we cannot block the rain. But this is a natural disaster and natural phenomenon. But after this layer, we have more dinosaurs. Even below your side, we have more. So we just keep monitoring, keep watching. So what is the next step?

일반 어린이들이나 국민들이 오셔서 이런 좋은 자연유산 발자국을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 보실 때는요. 그래서 저희가 발자국의 이 표면에 훼손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약간의 색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인성이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색을 칠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관리 계획적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대구 지배층 왕 바로 아래 그 높은 계층의 문어입니다. 석회 안에 들어왔을 때 천장에 뭔가 어른거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글자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고분군은 그 구산동 이호분입니다. 구산동 고분군은 일제강점기 때 삼산리 고분군으로 지정되어서 조사가 되고 했었던 고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급하게 조사했다라는 그 기록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었거든요.

처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피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호서 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규모를 추정해봤을 때 직경 13미터 정도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전성기의 가야 고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봉분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신라로 넘어간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는 그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정해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최고 지배층 왕 바로 아래 그 계층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호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배장묘가 하나가 조사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 이나무 토기가 세트가 같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하얀 부분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석회라고 합니다. 석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상당히 이제 비싼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라시대 고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규모가 큰 무덤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석회를 바르고 있습니다. 구역도 있는 흙들을 다 제거하고 석실 안에 들어왔을 때 천정에 뭔가 어른거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자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전쟁 중에 무슨 조사를 했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고학 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명맥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뭐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록이 딱 나타나면서 아니다. 그 당시에도 그 학자들이 여기에 내려와 있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문헌들에 대한 조사들을 해왔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되었었습니다. 더 재밌는 내용은 이제 이 날짜가 바로 서울 수호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급하게 정리를 하고 나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성백제인의 토목 기술이 현대인보다 훨씬 더 뛰어날 정도로 훌륭했다. 이 구덩이 안에서 동물 유체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0: 저희가 2017년부터 발굴 조사에 들어가서 이 성벽의 흔적을 찾았고요.
1: 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메인의 기술은 혹은 주요 기술은 판축 기술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판축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물성이 다른 흙을 켜켜이 집어넣어서 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하나의 흙 덩어리를 일종의 판괴라고 하고요. 그 판괴가 모여서 거대한 토루, 그러니까 흙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루들이 모여서 풍납토성의 성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서 이 안에 판축기법뿐만 아니라 각종 토목기술이 베풀어지게 되는데요.

축이 정연함, 그리고 판축 구조물의 완벽함은 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3.8km 이상 되는 이 왕성을 아주 견고히 축성하려는 그 의지가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진구인데요. 중에 자연재방층을 파서 이 지진구를 맨압을 했습니다. 홍납토성에서 지진구는 총 3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지진구의 의미는 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축조를 할 때 전체 공사의 편안함을 바란다든지 그리고 이제 왕성의 번영을 바란다든지 하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지를 축조를 할 때 요 아래쯤,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자연재방 면에서 계속해서 의뢰용 후열들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이 동물은 소나 말의 대형 포유류, 그리고 개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성벽을 축성하는 일이 당시에도 굉장히 쉽진 않았던 일이었을 겁니다. 안전을 바라고, 그리고 원활하게 성벽이 축성이 되고, 그리고 전체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일종의 행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1: 불색인 손가락! 섰다!
0: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툼발키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1: 바꿔라! 해! 섰다! 해!
0: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축하드리죠.
1: 네.
2: 둘, 셋, 라이션!
0: 안녕하세요, 오리노프입니다.
1: 네, 와이어시고요.
0: 이션입니다.
1: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진짜 야. 미세먼지도 보통이고.
0: 감독님.
1: 네.
0: 세모 달라진 거 없나요?
3: 잘 모르겠는데.
0: 아?
1: 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아니, 솔직히.
0: 티날 텐데.
1: 이게 잘 보일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희 뭐 턱이 칼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막 누가 봐도 베일 것 같다. 막 이거 피나가지고 막. 한번 턱 만졌는데 여기서 피나고 후루룩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나요?
3: 누나님 진짜 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1: 근데 왜 션이 형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0: 저희가
1: 저도 있잖아요. 예.
0: 네.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1: 아 그쵸 맞죠.
0: 근데 네.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1: 네.
0: 지금 또 이제 눈, 코, 입이
1: 네.
0: 굉장히 또 지금 살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1: 네.
0: 눈, 코, 입 네. 분위기만 살아도
1: 네.
0: 이제 얼굴 분위기가 굉장히 삽니다.
1: 아, 어떻게 살아요?
0: 이제
1: 네.
0: 눈은
1: 네.
0: 분위기 있고
1: 네.
0: 코는
1: 네.
0: 입체감 있고
1: 네.
0: 입술은 생기감 있게
1: 네.
0: 살릴 수 있어요.
1: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국 하는 것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0: 해야죠.
1: 네. 저 래퍼인데.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0: 페이스 오!
1: 나만의
0: 관리!
1: 나만의 관리템!
0: 네!
1: 아,
0: 좋습니다. 네.
1: 맞습니다. 오늘 또 나만의 이제 눈, 코, 입 이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0: 괜찮아요. 예, 잘했어요.
1: 예,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 이게 제가 주 목적입니다.
0: 이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찾으러 인터뷰를 해보러 가볼까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하러 가보시죠.
0: Let's go!
1: Let's go! 광화문 또 이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 많이 나오긴 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인터뷰하기에는 또 쉬울 것 같기도 해요.

0: 아, 네, 학생들도 많아요.
1: 그러니까요. 오늘 소풍 왔나 봐요.
0: 맞아요. 아, 이맘때쯤 우리도 현장 같은 오고 그랬는데.
1: 그렇죠. 아, 옛날 생각납니다.
0: 네, 옛날 생각나요. 몇 년 전이죠?
1: 20년 전?
0: 와우.
1: 근데 또 이제 KBT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교복을 입어도 그렇게 이제 이질감이 없습니다.
0: 맞아요. 저희 KBT 계속.
1: 저만요.
0: 어? 그러면 안 되는데.
1: 어, 저걸.
0: 어?
1: 딱 관리하시는 분이시네. 어? 또 러닝 하시는 분들이 또 관리를 잘한단 말이야. 한번 물어보실까요?
0: 좋아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2: 네네.
1: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또 러닝맨.
3: 평소에 관리를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2: 관리는 네, 하긴 합니다.
3: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1: 맞아요.
3: 아, 혹시 따로 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2: 아, 저 지금 대학교 학생.
3: 오, 학생이에요?
4: 유니버시티.
3: 혹시 자기만의 이제 눈코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코랑 눈?
3: 코랑 눈?
2: 네, 코랑 눈이 좀 이뻐야지 좀 사람이 좀 잘생겨 보이고.
3: 아, 잘생겨 보이고 약간 좀 남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2: 네네.
3: 아, 그럼 남을 볼 때도 약간 눈, 코를 좀 주로 보시는 편이에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3: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2: 제가 매일 운동을 해서 얼굴에 피지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피지를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많이 쓰고.
1: 관리남 역시.
3: 예.
2: 또 코에 아무래도 피지가 많이 쌓이다
1: 그쵸.
2: 보니까 코는 또 따로 일소 제품인데 거의 거 코팩을 사용하고 합니다.
3: 와.
1: 근데 사실 코팩이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괜찮나요? 뭐 자극이
2: 다른 덜하다. 제품들도 써봤는데 아무래도 일속에 자극이 좀 많이 덜해가지고.
3: 덜하다.
1: 코팩이 이렇게 뛰잖아요.
2: 네.
1: 그러면 약간 좀 자극이 되는데.
2: 아, 근데 이 제품은 뛰는 게 아니고.
1: 뛰는 게 아니에요?
2: 네, 이제 그냥 액체를 섬에 묻혀서 올려놓고 이제 닦는 느낌이어가지고 자극이 좀 많이 덜한 거 같아요.
3: 그러게. 덜하고 편리하네.
2: 네, 맞아요.
3: 그쵸. 네. 녹이면서 쓰는 거.
1: 했을 때 많이 뽑혔어요?
2: 네.
1: 몇 개 뽑혔어요?
2: 와. 손가락 좀 밀려주세요.
3: 오, 손가락.
2: 아,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1: 몇 리터 녹였어요?
2: 3리터?
1: 감사합니다.
3: 다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너무 센서가
3: 좋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러면 러닝을 이제 마저 뛰시는 건가요?
2: 네, 집까지 뛰어가려고.
3: 와!
1: 몇 뛰세요?
2: 저 430.
1: 이야!
3: 430.
1: 고수입니다. 430. 1km에 4분 30초.
3: 와우.
1: 선수입니다, 선수. 지금 눈, 코, 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 네.
1: 다리가 중요하지, 이분한테. 조심하세요.
3: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1: 러닝맨.
3: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터뷰가 너무나도 좋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드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0: 예의가 말은.
1: 아, 근데 여기는 회사원분들이라서.
3: 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나 인터뷰가 아니라.
1: 뭐 그런 건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이 저 도를 아십니까 줄 아시는데요.
3: 네.
1: 저분이다. 저분 된다. 느낌 왔다. 저분 돼요. 저분 무조건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나오시면 연프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하트 시그널. 솔로 지옥.
0: 나는 솔로까지.
1: 나는 솔로는 그거는.
3: 아, 그건 아니고요.

0: 안 되겠다, 이거 써야 되겠다. 자, 내가 글씨체 좋으니까 내가 쓸게.
1: 이제 프리허그 마냥 프리 인터뷰 이렇게 적어. 그러면 코카카치도 있다고 프리라고 써있으니.
0: 시간 있으신 분들 인터뷰 제발 부탁드릴게요. 형 종이 하나 들어. 내가 하나 찢어줄게. 형은 한국어, 난 영어.
1: 프리 인터뷰 그냥 인터뷰하실 분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0: 오셨어? 누구야?
1: 오셨어 지금 됐어. 40% 넘어왔어. 가자.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싸병.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굴 관리 좀 열심히 하시는 편이신가요? 두 분 다 너무 이쁘신데.
2: 요즘은 잘 못 하고 있어요. 애 키우나? 애 키우나?
0: 오! 결혼하셨어요? 네네네. 어, 애까지? 오, 너 몰랐어. 오, 너무 관리 잘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2: 아, 감사합니다.
0: 혹시 어느 그러니까 눈꼬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을 때 맞아요. 눈꼬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1: 사실 오늘 주제가 눈꼬입이거든요.
0: 네, 네 맞아요.
3: 근데 옛날에는 조금 눈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0: 네.
3: 좀 지날수록 입술?
0: 입술?
3: 네.
0: 입술?
1: 입술을 왜 보시죠?

0: 데님 마스크 그거를 이제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 날.
1: 네. 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네. 코 관리하시는데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 아, 저 원래는 옛날에는 그 피지 이거 떼는 거 있잖아요.
1: 네.
2: 네, 콤팩 같은 거 많이 쓰다가
3: 안 쓰세요 지금은?
2: 지금은 안 써요.
1: 아, 지금 안 쓰죠.
2: 쓰고 나니까 뭔가
3: 자극이 되죠.
2: 네, 그런 거 같아가지고. 네.
3: 아니 뭐 아, 쉐딩 네. 같은 거 그래서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코어의 쉐딩 뭐 이런 거?
0: 저는 합니다.
1: 어? 어떤 거? 하세요?
0: 다이소 제품 중에
3: 오, 오.
0: 되게 만능 제품이 있는데
3: 오, 오, 오.
0: 눈에도 바를 수 있고 입, 립, 오버립도 좀 되고 코 쉐딩도 역할을 좀 다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3: 짐작이 가지 않지만 눈, 코, 입을 다 할 수 있는 제품 올인원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0: 로지 뭐 이런 색상인데 아. 쉐딩도 되고 되게 좀 밑에 바르면은
3: 아, 자연스럽게 좀
0: 네, 음영도
3: 약간
0: 어. 그걸로 요즘 그냥 눈 간편하게 나갈 때 눈, 코, 입 좀 다 해.
3: 지금 하신 거예요?
0: 네.
3: 오! 오!
0: 밥 먹고 와서 좀 지워져서. 어. 네. 네.
3: 어쩐지 음영이 사시더라.
1: 와우.
3: 고생하십니다.
1: 가세요.
3: 감사합니다. 저희 온앤오프입니다. 온앤오프예요, 저희.
1: 네,
3: 그럼 뷰티 온앤오프.
2: 네.
3: 예.
1: 아. 저, 여기 인터뷰하기 터가 좋네.
2: 스케치북 효과 아니에요?
3: 컴온!
2: 하시는 거 아니야?
3: 어디야? 오, 나이스. 어? 어디 가셨어? 이걸로 가야 돼요. 호소를 해야 됩니다.
4: 안녕하세요. 타올로 나들이 온 이연이 엄마입니다.
1: 와, 와. 아, 그럼 그 가족들하고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4: 네,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애들이랑 해서 같이 왔어요.
1: 네. 지금 결혼하셨긴 했지만 혹시 인형을 바라볼 때 눈, 코, 입 중에서 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4: 저 아무래도 눈?
1: 눈? 어, 네, 눈 네, 네. 왜요?
4: 말할 때 눈을 보고
1: 아. 오.
4: 눈빛이 뭐 좀 깊거나 뭔가 좀 초롱초롱하거나 그러면 더 빨려드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1: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그렇게 이제 만나뵙게
4: 되네. 그랬을 거예요.
1: 아, 네. 눈을 바로 서로 지지을 알아. 눈을 바로 서로 지지을 알아보고 그렇죠.
4: 네.
1: 아, 그러면 저희가 코 입은 다 해가지고 눈만 하면 되고 이제.
3: 솔직하시네요.
1: 예, 저희 솔직하니까.
4: 성형이요?
3: 아, 아니에요.
1: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3: 아, K뷰티템이어서 네. 혹시 눈에 관련된 뷰티 네. 특별한 관리법 있으신가요?
4: 특별한 관리법은 집에 있는 그 롤러 같은 걸로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좀 주변을 좀 이렇게
3: 붓기?
4: 네네, 그렇죠. 예. 계속 마사지 해주면 좀 붓기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좀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1: 오,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네, 잘하신 것 같아요.
4: 네네.
3: 또 인터뷰도 오늘 좋아하고 네, 좋은 아닙니다. 정보 해주셔서
4: 네, 아닙니다.
3: 너무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와, 오늘
1: 네 인터뷰가 쉽지 않았어요.
3: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 네.
3: 해냈습니다.
1: 해냈죠. 저희가 누굽니까? 오늘의 주제 눈, 코, 입으로 어떻게든 성공을 시켰습니다.
3: 아,
1: 그래서 이제 제품들을 많이 또 이제 소개를 받아서
3: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직접 써보고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1: 예.
3: 자, 그러면
1: 예.
3: 이 기세를 몰아서 리뷰까지 예. Let's go.
1: Let's go. 네, 오늘 경복궁에서 또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또 추천받았는데요. 예, 그중에서 궁금한 제품을 저희가 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먼저 눈 적극성을 보여주신 이연 어머니께서 눈 붓기를 빼기 위해서 롤러를 쓴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1: 네.
3: 바로 이 제품입니다.
1: 이거 생긴 게
3: 어, 잠깐! 아! 아, 잠깐!
1: 눈사람 같아.
3: 이 제품은
1: 네.
3: 더마킨 스노우맨 오, 맞네!
1: 맞네! 스노우맨 맞네!
3: 읽은 거 아니야?
1: 아니에요.
3: 더마킨 스노우맨 쿨러입니다.
1: 오 마이 갓!
3: 이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1: 사실 본 적은 없어요.
3: 저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냉동실에 넣어 눈 모양으로 된 거 그 겔 같은 거는 봤는데 이런 것도 처음입니다.
1: 아, 원래 근데 보통 눈 붓기 빼는 거는 숟가락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쵸. 쇠 숟가락?
3: 숟가락이 업그레이드된 버전 같아요.
1: 그렇죠.
3: 네, 또 이 제품은 네. 시원한 쿨링감을 전해주는 쿨링 스틱인데요.
1: 네.
3: 냉매가 들어있는 알루미늄 판이 피부를 네. 시원하게 달래주고
1: 네.
3: 붓기를 완화시켜.

0: 준다고 합니다.
1: 와, 이게 얼굴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바디에도 쓰기 괜찮다고 하던데.
2: 그렇죠.
1: 또 운동만 하는 사람으로서 네.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2: 오. 오. 오. 리뷰가 5가 다예요?
1: 이게
0: 저기는 너 성장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는데요?
1: 아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이걸 발랐을 때 부드러우면서 뭔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편리하게 집에서 그냥 TV 볼 때나 이럴 때 좀 팔에다가 열이 좀 많다 싶으면 여기다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0: 네. 근데 사실 네. 이거를 또 아무것도 없이 바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마스크팩 같은 거 하잖아요.
1: 네, 네.
0: 하면서 이걸로 문질문질해지면 에센스가 더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1: 와우, 언블리버블. 근데 이게 사실 운동하고 나면 열이 올라오면 열 어느 정도 낮춰줘야 돼요. 근육이 안 다치려면.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탐납니다, 일단은.
0: 예.
1: 네,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는데요.
0: 네, 네.
1: 해야 되겠죠?
0: 당연하죠.
1: 네. 다음 코 제품인데요. 네, 다들 블랙헤드 고민해 보셨죠?
0: 그쵸.
1: 이게 일소 슈퍼 멜팅 세번 소프트너입니다.
0: 와. 와~ 코에 네. 붙여서 뽑는 코팩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1: 갔어요.
0: 이제는 녹이는 코팩이 대세인데요.
1: 네.
0: 코는 물론 이마,
1: 네.
0: 턱, 남편 등 네. 피지 분량이 많은 부위의 피지와 네.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피지 클리너 제품입니다.
1: 아, 근데 솔직히 블랙헤드 손으로 쥐어짜면 나오잖아요.
0: 그쵸.
1: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 많이 했을 거예요.
0: 근데 뜯고 짜면 모공이 커집니다.
1: 오.
0: 굉장히 커져요. 이제는 불리세요. 일단은 네. 본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1: 네.
0: 일단 적신 다음에
1: 아.
0: 이거 이제 코에 붙이는 거죠.
1: 네.
0: 확실히 오. 큽니다.
1: 우와.
0: 원래 화장솜이
1: 네.
0: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1: 아,
0: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막 붙여야 돼요.
1: 네.
0: 이거는 확실하게 딱 코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사이즈.
1: 커버를 할 수 있는.
0: 네, 이마.
1: 이마.
0: 여기 턱.
1: 턱.
0: 여기 또 나비존.
1: 네.
0: 여기 또 이제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절개선이 있죠.
1: 아, 네네네.
0: 어떤 굴곡에도 이제 딱 붙합니다.
1: 아, 딱 이렇게 네. 각에 따라서 네. 딱 잘 붙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모공을 열어준 후 화장솜이 충분히 적셔서
0: 그쵸.
1: 이제 10분에 15분 후에 이제 어플리케이터나 면봉으로 피지를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0: 아, 네. 사실
1: 네.
0: 이게 테스트가 중요하죠.
1: 저희는 자. 진짜로 냉정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한다는 점.
0: 일단 그럼, 적셔볼게요.
1: 네.
0: 자, 이렇게 충분히. 충분히 적십니다.
1: 네.
0: 붙여볼게요.
1: 네. 오. 또 이게 코가 입체적이라 이게 네.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그쵸,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걸 테스트해봐야 될까요? 그쵸. 좀 과학적인
0: 그쵸.
1: 그 부분을 한번 그쵸, 제가 그쵸.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자. 안 떨어지는데? 네, 이렇게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1: 오, 안 떨어지는데?
0: 이야. 테이프야 무슨?
1: 오. 피지를 또 이렇게 좀 간편하게 없앨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고.
0: 손등에 피지가 있나요? 이게 코라고 생각하세요.
1: 네.
0: 크죠?
1: 많이 크네요.
0: 네, 저 이제 15분 됐다? 그럼 뗍니다. 떼고 그냥 이걸로 부드럽게.
1: 네.
0: 슥, 슥,
1: 오,
0: 슥,
1: 오,
0: 슥 이렇게 하면은
1: 네.
0: 이제 피지가 네. 연화가 돼가지고
1: 네, 네, 네.
0: 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1: 네.
0: 너무 세게 하면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1: 네.
0: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0: 또 이게 되게 물 같잖아요.
1: 네.
0: 물 같다고 안 씻으면 안 됩니다.
1: 네.
0: 클렌징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끝나면 네. 꼭 씻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1: 아...
0: 자, 다음은 입 추천템인데요.
1: 너무 갑작스럽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0: 다음은 입
1: 네.
0: 추천템인데요.
1: 네.
0: 어우, 빨개졌어요.
1: 네.
0: 바로 에뛰드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입니다.
1: 와우.
0: 자, 이제 오버나이트라는 이름처럼
1: 네.
0: 오버나이트 잠든 사이에 입술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 이게 딱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이네요. 사실
0: 그쵸.
1: 저처럼 이렇게 섹시하고 두툼한 입술은
0: 그런 게 있었나요?
1: 이런 섹시한 입술은 사실 이제 밤새도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0: 그쵸.
1: 저처럼 약간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0: 그쵸, 그쵸.
1: 이렇게 또 밤에 잘 때 바르면 케어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듭니다.
0: 그쵸, 그쵸.
1: 네. 솔직히 생각해보면 제가 입술이 제일 먼저 터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입술에는 피지선이 없어서 수분이 빛의 속도로 증발합니다.
1: 어머.
0: 빠르죠?
1: 오우.
0: 그럼 어떻게 됩니다? 주름이 생기기 쉽죠?
1: 오우.
0: 이런 립 마스크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1: 한번 써보고 싶네.
0: 일단 굉장히 패키징은 심플합니다.
1: 네.
0: 그냥 립밤 색이네요.
1: 한번 발라봅시다.
0: 네.
1: 입술 이건... 정도는 뭐.
0: 맞아요.
1: 저의 이제 섹시 두꺼운 입술에 이제.
0: 발라보니까 굉장히 끄덕합니다. 진짜.
1: 그러네. 근데 꾸덕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밤새 약간 유지하는데 뭔가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3: 그렇죠.

0: 아무래도 평소에는 이제 네. 일상생활도 꾸덕한 거 바르면 좀 불편해요. 찐덕거리고. 근데 이제 잘 때 발라놓고 이렇게 자면은 뭐 잘 때는 뭐 입을 쓸 일 없잖아요.
1: 잠꼬 대할 수도 있죠.
0: 그건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1: 알았어요.
0: 또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네. 이제 각질이 많으신 분들은 네. 이걸 발라놓고 아침에 티슈나 물티슈로 닦아도 제거가 되지만 확실하게 지우고 싶다. 네. 각질을 좀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치실 있잖아요.
1: 네.
0: 치실의 그 실 부분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문대면은 각질이 더 잘 떨어집니다.
1: 오.
0: 완전 이거 꿀팁. 고급 정보죠. 짧게 발라봤지만 네. 과연 각질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네.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게 롤링 하는 거예요?
0: 부드럽게.
1: 아, 부드럽게.
0: 오. 오, 나 좀 약간 부드러워졌어.
1: 내가 만져봐도 돼?
0: 왜? 아니. 왜 이유가 없네. 리뷰 때문에?
1: 네, 리뷰 알았어, 때문에. 알았어. 리뷰 때문에. 오, 그 진짜 그러네.
0: 어, 보들보들 보송보송해졌어.
1: 오. 오.
0: 보송보송했어?
1: 네.
0: 오.
1: 오, 보송보송한데? 원래 제가 주름이 진짜 많고 되게 엄청 저도 잘 건조해지는 타입인데.
0: 입술에 세로 주름이 많으면 노화가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주자주 발라서 관리합시다.
1: 좋아요. 좋습니다.
0: 네. 마지막 추천템은 네. 다이소랑 투쿨포스쿨과 협업해서 네.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1: 오 마이 맨.
0: 근데 저희가 네. 정말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누드로지 컬러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품절이라 너무 인기템이라서 그런지 아. 품절이라서 누드 브라운밖에는 못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0: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0: 오.
1: 오.
0: 가격이
1: 네
0: 말이 안 됩니다.
1: 얼마예요?
0: 3,000원입니다.
1: 오 왜?
0: 와우. 완전 가성비. 네.
1: 아 가성비.
0: 누나도 이제 네. 쉽게 접근하는 거죠.
1: 오.
0: 그리고 또 이제 멀티 음영 스틱으로 은은한 또 음영을 또 그릴 수가 있대요.
1: 오 음영. 네. 이제 컨설팅 할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0: 뭐요?
1: 건축
0: 컨설팅이요?
1: 음영을 더 입체감을 넣어주는.
0: 그렇죠.
1: 그게 또 이제 컨투어링.
0: 맞아요. 오.
1: 그거잖아요.
0: 맞아요.
1: 저 맞아요. 성장했어요.
0: 그러네요.
1: 네.
0: 바로 그려볼까요?
1: 네 좋아요. 두껍네.
0: 오 이렇게 있어요.
1: 예.
0: 자.
1: 또 저예요? 어, 아 근데 진하지 않아요. 내추럴하다는 느낌이겠죠. 색감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고 헤어라인이나 뭐 얼굴 윤곽이나 하는데 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또 이제 이거로 오버립을 한다?
1: 예.
0: 누드톤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예.
0: 안 되는 건 없습니다.
1: 네.
0: 스머징을 해야 됩니다. 스머징 부비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싹 예. 이렇게
1: 아,
0: 그라데이션처럼 그렇죠. 싹 됩니다.
1: 어, 오케이.
0: 자, 그게 중요해요. 오, 오, 근데 자, 왜 봐봐, 자연스럽긴 해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여기다 윤곽 좀 윤곽을 그려줄게 제가 그림자를 여기랑
1: 어.
0: 이런 핏줄에 제가 얼굴에 할 수는 없으니까 손에 좀 윤곽을 좀 자연스럽게 비워주세요. 어때요? 장난 아니죠?
1: 그렇죠. 어, 근데 윤곽이 잘 드러나는 거 같아요.
0: 여기 들어갔어, 패였어.
1: 네. 이거 보통 복근이 아무리 이뻐도 잘 안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0: 네네.
1: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0: 진짜요?
1: 네, 진짜.
0: 사기 아니에요?
1: 아, 사기 왜 사기예요? 좀 더 드러내는 아~ 거죠. 그림자 역할을 해주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안 돼요.
0: 전완근. 전완근. 오, 좋아, 좋아, 좋아. 전완근 해보자. 양쪽 딱 여기잖아.
1: 네.
2: 노출 있는 옷 입으실 때 네. 하세요 메이크업?
1: 전혀 안 해요. 저는 그런 도움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연하러 올라간다. 이제 조명을 받으면은 이게 밋밋해 보여요. 그래서
0: 그렇죠. 아무래도 조명이 너무 세면
1: 네, 조명이 세면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식으로 좀 라인을 좀 만들어줘서
0: 자, 양쪽 비교해주세요. 딱 됐다 이거야! 오! 스컬 오 야 근데 자연 진짜 그렇긴 하다. 야 운동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근육을?
1: 사실 인터뷰 끝나고 이거 저희 메이크업장한테 이거 주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이거
0: 아, 진짜로.
1: 쓸 데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0: 난 아예 그 만들까 봐 여덟 개만
1: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눈코입 추천템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각자 원픽 저희가 그렇습니다. 항상 하던 원픽을 한번 뽑아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0: 먼저 뽑으실래요?
1: 네
0: 네 뽑으세요.
1: 저 이거요. 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 그 풀림을 맞죠, 조금 맞죠. 평소에 이거를 좀 열을 좀 뭔가 내려주는 거에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편리하기도 하고
3: 눈 자주 붓잖아요.
0: 그쵸.
3: 그래서 눈 붓기 뺄 때
0: 맞아 맞아
3: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딱.
0: 저도 약간 고민을 했어요. 네. 이거랑 제가 뽑을 제품이랑 고민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이겁니다. 사실 제가 확실히 입술이 엄청 건조하다 보니까 이런 거 저도 밤에 이렇게 바로 자거든요. 좀 네네. 두꺼운 거. 네. 근데 방금 발랐을 때 살짝 별로 안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좀 뭔가 느낌이 좋았어. 보송보송하니.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1: 이제 이 시간은 또 저희의 힐링 타임.
0: 그렇죠.
1: 이죠.
0: 그렇죠. 피티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렛츠고!
1: 렛츠고!
0: 난 이 브랜드 본연의 그거를 살릴 거야. 저는 순수 예술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스티커나 네. 이런 거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네. 제 순수 미술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이게 사실 더 힘들잖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이건 완전 순수 제가 다 하는 거. 뭐 자리는 수정하지 맙시다.
1: 아 죄송해요. 아 그 거기다가 하시는 줄 알고. 기억 안 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럼 붙이는 아니요, 게 낫단 게.
0: 아니에요. 완전 떠올라 버렸죠? 생각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 잘 그렸다. 이제 여기다 음영 내면 컨투어링 하면 돼요, 일단.
1: 형 다 했어?
0: 다 했어.
1: 나도 거의 다 했어. 이것만은 끝.
0: 너무 너 완전 초심을 잃었구나.
1: 왜?
0: 넌 뭐가 없는데?
1: 뭐가 없어. 끝.
3: 제목은 스노우맨. 이게 태양인데 이걸 안에를 좀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1: Summer hates snowman. 여름은 스노우맨을 싫어한다. Now you can enjoy sunshine outside. 이 제품만 있다면 나가서 놀아도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또 여기에서 제가 만든 스노우맨입니다. 귀엽죠? 누가 봐도 딱 시원해 보이잖아. 형 너무 칙칙하다.
0: 아니야. 보지 마세요 아직. 어.
1: 칙칙하다.
0: 오버 섹실립. 왜냐 입술이 이제 예뻐지면은 섹실립이 되는 건데. 네. 촉촉 입술.
1: 촉촉 입술.
0: 지금 속으로 뭐 쓸말 없어가지고 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너무 길면 안 돼요 작품에.
1: 네, 짧고 굵게.
0: 짧고 굵게.
1: 네, 오늘 특별히 또 눈코입 살려주는 관리템이라 주제로 리뷰해봤는데요.
0: 네.
1: 네, 관리라는 거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끝이 없어요.
1: 예.
0: 본인의 얼굴에 아쉬운 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품이니 한국 방문하시면 무조건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그럼 다음 주에
0: 만나요. 안녕.
1: Overnight.
3: Snowman.

0: 여러분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완전히 푸릇푸릇해진 이 계절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 경치가 유독 더 멋진 것 같아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이 건물들이 진짜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여기서 공부하면 뭔가 캠퍼스의 낭만도 막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인생의 방향을 통일 분야로 확 틀어버린 그런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고 합니다. 어디 계실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여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교육 강사 오윤정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근데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1: 예.
0: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1: 말 그대로 통일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네, 통일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0: 아,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 강사 활동을 하게 됐어요?
1: 제가 2010년에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교육관에서 네. 한 달간 열심히 교육받고 또 강사로 선발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이제 16년 차 된 것 같아요.
0: 네. 아, 진짜요? 네. 처음 강단에 섰던 그날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1: 아, 네, 너무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네. 네. 처음 학교에 수업을 갔던 날이다 보니까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떨리기도 하고, 통일이라는 주제가 워낙 또 가볍지 않은 주제이다 보니 네. 좀 책임감도 많이 느껴져서 정말 생생히 기억나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 태워다 주셨어요. 강의 현장에.
0: 네. 첫 수업 대상은 몇 학년이었어요?
1: 3학년이었습니다.
0: 아, 네. 3학년이요?
1: 네.
0: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네. 분위기를 집중시키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학년별로 그 눈높이 교육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까요?
1: 저희 교육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북향민 강사님들이 반이세요. 그래서 북한 이해 부분을 북향민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통일 문제 이해를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초등학생도 앉아있는데 저학년은 사실 통일, 분단 네.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 뜻을 좀 더 이해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익히는 시간, 또 게임 같은 것도 같이 하면 아이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국제관계까지 들어가서 남북관계부터 모든 이제 주변국들의 관계까지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현안에 좀 집중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와, 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저도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해주실 수도 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네. 게임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게임이란 어떤 게임을 하면서
1: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네, 뭐 이거 외에도 말씀드릴 게 너무 많지만 네. 그래도 대표적인 게임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 한반도 보물찾기인데 박스님 보시기에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0: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 눈높이니까 뭐 먹을 거?
1: 먹을 거 있습니다.
0: 아, 예. 그래요?
1: 대한민국이 이제 네. 대표 음식이 전주 비빔밥이잖아요. 네. 이제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들 네. 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응되는 북한의 대표 음식은 뭘까요?
0: 냉면?
1: 그렇죠. 평양냉면이죠.
0: 네,
1: 이렇게 네. 딱 대응해서 북한에 있는 보물과 대한민국에 있는 보물을 매칭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0: 아, 네.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는 방법인 것 같아요.
1: 네.
0: 진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1: 네, 정말 통일교육 역사상 가장 히트친 게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 혹시 자녀분이 계신가요?
1: 네,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강의를 시작을 해서 네. 지금 벌써 16년 차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자녀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죠.
0: 그럼 자녀분들도 통일과 뭐 평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1: 놀러 가더라도 네. 관련된 곳을 아무래도 더 가게 되는데 평화생태공원을 다녀왔어요. 북한이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북한을 직접 보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0: 가족분들의 시간도 그렇게 네. 네. 그럼 만약에 윤정님은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어떤 거를 가장 하고 싶으세요?
1: 그 질문을 학교 네. 현장에서도 사실 많이 듣거든요.
0: 아, 네.
1: 선생님 그러면 통일되면 선생님이 이제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아니다. 통일을 되게 우리가 크고 막 먼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통일은 사실 선생님과 지금 옆에 계시는 북향민 강사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냥 남북한 사람이 함께 지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남북한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북한 분들에게 우리의 통일에 대해서 전달하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0: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말 완벽한 강사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완벽한 강사님께서도 혹시 고민거리가 요즘 있으신지요?
1: 네, 있죠. 제가 두 아이 엄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첫째가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학년인 것 같아요. 너무 챙길 것도 많고 힘들고 학교를 보내기 전에 좀 자신 있었거든요. 저는 학교 현장을 늘 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막상 또 제가 학부모가 되니까 생각할 것도 많고 오히려 더 걱정이 많이 돼서 아이에게 너무 막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0: 그럼 이 기회를 빌려서 영상 편지를 보낸다면
1: 그런 기회를 네. 사랑하는 우리 채윤이, 로운이 엄마가 일하러 간다고 하면 항상 채윤이는 엄마 간식도 막 챙겨서 엄마 수업 전후에 꼭 뭐 챙겨서 먹고 막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지지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엄마 그리고 또 강사가 되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0: 원래 부모 마음은 자식을 낳아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윤정님의 마음 부모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윤정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 딱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불러드릴게요.

저 노동신문 보세요. 노동신문 대체 6면 아닙니까? 노동신문 6면인데 1면과 2면은 주로 수령,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수령의 행동, 당리 지시, 이데올로기 문제 이런 것이 중심으로 1면, 2면을 대체 가요. 주로 1면, 2면을 주로 봐요. 그다음에 창거적으로 5면 내 그 경제적인 부분을 보죠. 그 보면은 북쪽의 정책 방향이 뭐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그 김정은의 보고서 같은 건 아주 정도거려요 나는. 또는 어머니 대회 무슨 대회 하는 걸 보면서 아 왜 할까? 그때 나오는 연설문이나 이걸 읽어보면 북쪽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하는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행간을 읽어야 돼. 행간에는 북쪽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정책적인 노선, 애로 이런 게 많이. 지금 북쪽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식량 문제 아닙니까? 식량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최근에는 밀 재배 문제가 나오고 있죠. 밀 재배하면 이모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상승. 어떻게 이모작을 할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면은, 그래서 연구해 보면은, 가을에 이제 보리 같은 거 심고, 이게 봄에 추수하고, 여름에,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으면 이모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그런 거저 계획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

0: 북쪽에서 나오는 화보 같은 거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죠. 비료공장 같은 거 제쳐서 과자공장 나오는데 그게 전기가 들어가는 전선이, 여기 보면 전선 같은 거 밖에서 찍은 거 있거든. 이 전선이 들어갔다. 그걸 확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몇 킬로짜리다 알게 되죠. 기계가 비료공장이라면 이 정도의 규모겠구나 하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석관의 생활은 바로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연구자, 분석관일 때는 그 윗분에게 보고서를 내는 거죠. 정책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대통령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주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지만은 장관이 됐을 때는 그게 아니죠. 내 자신이 노동신문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단계는 없죠. 내 자신이 정책을 수립해야 되니까. 정책 자료를 이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죠. 사용하는 법의가 달라지죠.
1: 종기가 없고 이제 잉크가 없고 종이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발음 부수가 작아요. 아침에 이제 독보를 한다든가 공공장소들을 한 부씩 이제 그 게시를 합니다. 지하철 같은 데 하면 꽤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2: 2011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노동신문을 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창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경에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칼라로 전환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2018년쯤 되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실 유로 돈을 내고 노동신문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북한이 여러 가지 창들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이 이렇게 시대별로 북한도 현대적인 시각적 효과를 주면서 변화된 부분이구나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노동신문이라는 건 노동당의 기관지이기 때문에 노동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그 기본적인 교양자료, 사상 교양자료, 정책자료였는데 노동신문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용어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 인민, 민주주의, 민족, 평등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죠. 노동신문을 읽으면 그 말도 중요하지만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북쪽의 의도, 용어도 중재 봐야 되지만 그런 것도 봐야 된다.
3: When and how did South and North Korea come together through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explore the untold stories behind the moments when sports connected the two Koreas.

0: 우리 남북한도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융합했던 경험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로 남북 공동 입장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1: 그렇죠.
2: 우리 동계올림픽 때도 오래 했었고요. 네. 그리고
3: 제일 먼저 했던 게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입니다. 아... 그때 2000년 6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0: 아, 그때 참 분위기가 좋았구나.
3: 아, 최고였죠.
0: 네.
3: 자, 공동 입장을 했죠. 네. 선수단은 별도인데 입장을 같이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좀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0: 네,
3: 이제 현지에서 이제 기술을 뽑은 거예요.
0: 예, 예.
3: 북한에서 남자, 한국에서 여자를 고르게 했는데 여자 농구의 정우순 선수인데 키가 186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딱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한 선수단은 제일 키 큰 사람을 이제 찾는 거예요.
0: 아, 서로 키 대결이 있었구나.
3: 네. 근데 그 북한의 농구 배구가요. 출전을 못했어요.
0: 아.
3: 농구 배구에 큰 선수가 많잖아요.
0: 어, 네.
3: 근데 그래서 가장 큰 사람이 유도의 박정철 남자 감독이 178입니다.
0: 아, 그 중에서 제일 큰 분이었구나.
3: 네, 체격이 좋죠.
0: 네.
3: 나왔어요. 서로 지시를 받았어요. 그때의 위칸을 잡으라.
0: 아. 네. 신경전이 기대했군요. 예.
3: 하여튼 그 장면이 너무나 네. 세계 사람들한테 큰 인상을 줬고요.
1: 어, 그렇죠.
3: 그때 시드니 그 주경기장에 모인 12만 관중이 전원 다 기립했습니다.
0: 아, 역사적인 순간이죠.
3: 예, 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것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다. 오.
1: 근데 저는 그 현정화 선수하고 이분희 선수 그 단일팀
3: 예, 예.
1: 저는 그때는 진짜 저리저리한 그 찌릿찌릿한 감동이 있었던 그 기억이 있었어요.
3: 그게 제가 그때 스포츠 기자 초창기 시절인데요.
1: 아, 예.
3: 1991년 4월 일본 지바이
1: 아,
3: 세계 탁구 선수권.
1: 예, 예, 예.
3: 그때 중국 여자 탁구가 어느 정도 했냐면요. 이 세계 탁구는 네. 2년마다 해요.
0: 네.
3: 2년마다 하는데 8회 연속 우승을 하고 있었어요.
1: 와.
3: 1973년에 대한민국이 중국을 꿇고 파라에브의 기적을 만들어요. 사상 처음으로 예, 구기종목 예. 세계선수권을 우승했어요. 그 73년 이후에 75년, 77, 79년 계속 중국이 우승해요. 8회 연속.
0: 아니 근데 2년마다 하면 거의 16년.
3: 16년이에요. 근데 지바 세계선수권에서 누가 있었냐면 마녀라고 불리는 덩야핑이 있었어요.
0: 네.
3: 농구를 치면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친다고 봤는데
0: 네.
3: 남한과 북한, 남북이 손을 잡고 3대2 세트스코어, 그러니까 극적으로
0: 이야.
3: 이긴 거예요.
0: 그때 사람들 감동이 엄청났어요.
3: 근데 여기가 특히 무대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
0: 아.
3: 그때 4,000명이 모여가지고요. 그때 국가가 뭐냐면 아리랑이었어요.
0: 오.
3: 우리가 아리랑이 이제 울려 퍼진 거예요. 우승팀 국가가.
0: 오,
3: 울려 퍼지니까 이 거류민단 조총련계가 선수들 다 울었어요.
0: 드라마를 써도 그렇게 쓰면 좀 욕을
3: 그렇죠.
0: 것 같아요.
3: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3: 예, 영화로 만들었죠. 예. 코리아.
1: 예, 코리아.
3: 예.
0: 그런데 또 이게 다른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단일 팀이 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또 개개인의 선수들한테는 선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아, 되고 좀.
3: 자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게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때 너무 급작하게 급박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단일 팀이 몇 달 전에 된 게 아니고
0: 네.
3: 한두 달 전에 급조가 된 거예요.
0: 아, 예.
3: 그런데 원래 아이스하키는 23명의 엔트리가 있는데
0: 네.
3: IOC가 이제 배려를 해줘가지고요. 북한 선수 12명 해서 35명까지 늘려준 거예요. 근데 35명 늘려줘도요, 이 경기장에는 22명만 앉을 수 있어요. 앉을 수 있어요.
0: 네.
3: 근데 그 북한 선수 무조건 3명 출전시키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 중에 어쩔 수 없이 몇 명은 경기를 못 나가는
0: 거죠.
3: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약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야,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된다. 어떻게 100분의 1도 양보를 안 하고 뭐가 되겠느냐.
0: 네.
3: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4: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 동계올림픽 때 그 불거졌던 세대 간의 차이잖아요.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의 협력, 연대 이런 상징성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커리어를 희생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앞으로 남북 통합이나 아니면 경제 교류 협력, 남북 통일에까지 있어서 국가는 부강해지고 나라도 뭐 기업들은 괜찮아지는데 개인들의 삶이 정말로 행복할 건가? 아니면 나의 삶은 좋아질 건가? 그래서 저는 2018년에 이 어찌 보면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0: 남한과 북한 왜 스포츠로 이 단일팀을 만들게 됐을까? 그거 성사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3: 단일팀은 언제부터 처음 이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0: 아, 이거 근데 생각보다 오래됐을 것 같아요.
3: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요.
0: 저는 왠지 박정희 시대부터
3: 나 올라 전에 올라가요.
1: 아, 그래요?
3: 예?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0: 이승만.
3: 맞습니다.
0: 우와. 와. 아예 건국 초창기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3: 예, 6.25 전쟁 이후에요. 1957년 북한이 먼저 제의를 했어요.
0: 우와.
3: 왜 그러냐면 거의 1년 전 1956년에 동서독이 독일 동독과 서독이 단일팀으로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북한은 IOC 회원국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 끝났고 그다음에 뭐 계속 단일팀 얘기가 오다가 자 그다음에 이제 1988년 서울올림픽입니다. 이게 되니까 단일팀 하자고 제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무산됐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서울 평양 올림픽을 하자는 거예요. 북한 얘기는 단일팀뿐만 아니라 올림픽 자체를 12개 종목을 달라. 이름도 서울 평양 올림픽이다. 이거 좀 무리한 요구예요.
0: 아 그렇죠.
3: 자, 그 올림픽이 이제 끝난 다음에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0: 네.
3: 동북 공산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0: 예.
3: 하면서 1990년 가을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이제 화해 분위기가 열린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본 합의서가 이제 채택이 돼요. 이런 분위기에서 단일 팀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왜 탁구일까요?
0: 탁구
3: 종목이 많아요. 수십 개 종목이 있는데 왜 탁구를 했을까요?
0: 아, 그나마 남북이 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그리고
0: 오 맞았어.
3: 그리고 합쳐가지고 성적을 낼 수 있는 양국 남북한 모두 강세 종목이 탁구였어요.
4: 네. 전략적인 선택이네요.
3: 예. 가장 그래야지 예, 금메달을 노릴 수 있는 종목. 예. 그래서 훈련을 갖다가 한 한 달 동안 합숙 훈련했죠.
0: 네.
3: 근데 재밌는 일화가 이게 용어가 달라요. 우리는 좀 영어를 쓰잖아요. 탁구 용어, 스포츠 용어를.
0: 네.
3: 근데 북한은 뭐예요? 우리식 말을 쓴다고 해요. 우리 말 써요. 라켓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북한 말로?
0: 때리기.
3: 아니요. 판때기. 그다음에 드라이브 탁구 드라이브 기술을 걸어치기.
4: 걸어치기.
0: 아, 맞네.
3: 예,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통일할까요? 말을.

0: 때는 반반하자 해도
1: 안 됩니다.
0: 아, 반반 안
1: 북한 선수가 영어를 배우려면 한참 걸려요. 아~ 우리가 아~ 한국말을 쓰는 게 훨씬 빨라요.
0: 네.
1: 그러니까 북한 용어로 통일을 한 겁니다. 두 선수들이 처음에 만나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도 이렇게 처음 만나면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당연히 서먹서먹했죠. 그런데
0: 네.
1: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해졌고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근데 현장 선수 얘기하면 친해지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본인의 남자친구 얘기를 했답니다.
0: 어머.
1: 그러니까 니브리도 남자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 교제 뭐 고민과 서로 있잖아요. 여자끼리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친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정은 선수가 이제 반지도 선물했죠.
0: 오.
1: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브리 선수는 손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영원히 이제 우정을 간직하자 하고 했는데
0: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두 분은 교류가 있었나요?
1: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게
0: 네.
1: 그 리브리 선수가 북한 장애인 체육회 사무총장인데
0: 네.
1: 한국을 올 뻔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결국 못 만났어요.
0: 아.
1: 그리고 현정은 선수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그때 저 정상회담을 갔을 때 방북했어요.
0: 네.
1: 거의 만나기로 다 돼 있었는데 이게 일정이 갑자기 리브리 선수가 틀어지면서 뭐가 서로가 안 맞았어요.
0: 아, 그 뒤로 못 봤어요.
1: 못 봤어요.
0: 아, 예. 너무 아쉽겠다.
1: 못 본 겁니다. 지금 30년째 못 보고 있어요.
0: 2026년 월드컵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주최하기로 했어요.
1: 그때 이란 선수들이 하얀 장미를 미국 선수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2: 같이 모여서 훈련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남쪽에 있는 선수들도 괜찮을 거고 남북이 힘을 합치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3: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퍼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데니브레이크입니다. 이게 뒤에도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 뒷모습이 괜찮나요? 좋아요. 아무튼 굉장히 좀 재밌는 분위기입니다.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어. 왠지 합주실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네요. 일단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또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아, 노래를 들려드리기 다 쓰는군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오케이, 잘 들리시는구나. 볼륨 조절도 그걸로 되나 봐요. 일단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Old and Wise.

0: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그 I'm Live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좀 세보니까 한 3년 만에 출연을 하는 것 같고, 또 I'm Live 오늘 413회차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첫 회에 2017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 I'm Live가 이렇게 오랫동안 또 사랑을 받으면서 또 포맷도 많이 바뀌었네요. 보통 공연을 이렇게 한쪽만 신경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그래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또 저희가 신곡도 오늘 들려드려야 돼가지고 지금 약간 긴장의 연속인데 긴장을 하지 않아야겠어요. 그래서 긴장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소리를 한번 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질러봐! 어디 보자. 그래. 오케이. 헤드폰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 기분이 어때요? 괜찮아요? 헤드폰에 저희 음악 소리 잘 들립니까? 혹시 뭐 특별한 악기가 잘 안 들리거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잘 들립니까? 모든 악기가 잘 들리나요? 아, 네.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아무튼 첫 곡으로 Old and Eyes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이 곡은 어떻게 보면 재작년에 저희가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담은 노래예요. 그래서 가사를 천천히 살펴보시면 약간은 서글픈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라는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알고 오셨을까요? 잠깐만 지금 잠깐 데이브레이크 공연 처음 보시는 분들 계세요? 거짓말이고 다 보셨어요? 혹시 그러면 푸르게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정원 씨, 푸르게는 어떤 노래입니까?
2: 푸르게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언제 어디서든 어떤 곳에든 어떤 시간에도 어울리는 마치 콜라와 같은 곡 같습니다. 굉장히 청량합니다.
0: 콜라를 좋아하시는군요.
2: 아, 저는 제로콜라에 빠져 산지 오래됐어요.
0: 탄산이 그렇게 몸에 좋진 않다고 하던데.
2: 그냥 콜라보단 좋다고 하더합니다. 네.
0: 그래요. 네. 이왕이면 제로콜라가 낫겠지.
2: 그럼요.
0: 자, 푸르게 즐길 준비됐어요?
3: 네!
0: 즐길 준비됐어요?
3: 네!
0: 자, 헤드폰 쓰시고 시작합니다. 푸르게 들려드리겠습니다.

0: 좋다 좋다. 아 너무 좋다.
1: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저희가 따끈따끈한 신곡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드립다라는 곡인데요. 이 곡 제목이 영어로 표기가 돼가지고 뭐야 이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순 우리말에도 이 드립다라는 얘기 이 단어가 있잖아요. 드립다가 그 사전적으로는 뭐 세차게 몰아붙이다 뭐 할 때 뭐 거세게 마구 어마무시하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 드립다 쏟아부어 막 이럴 때 그렇게 쓰는 부사죠. 부사. 아, 부사라는 단어를 여기서 내가 쓰다니. 아무튼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막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라도 해보려고 계속 막 드립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아무 말 대잔치 벌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정말 다다다다다 막 아무 말에도 뱉어버리는 굉장히 귀여운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희가 라이브로는 첫 라이브라 저희도 굉장히 지금 떨립니다. 솔직히 오늘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지금 이 순간 때문에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자, 아무튼 아리랑 TV 창립 30주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서 데이브레이크의 신곡 드립다 들려드리겠습니다.

0: 성윤 씨.
1: 안녕하세요.
2: 이 분위기 어때요?
1: 사실 이거 그 저희가 영상으로 많이 봤잖아요.
2: 네.
1: I'm Live 이제 이렇게 그 바뀐 이 네. I'm Live의 이 적응을
2: 네.
1: 해야 되는데
2: 네.
1: 아 역시 긴장되네요.
2: 긴장이 되죠.
1: 긴장되는데 사실 꼭 해보고 싶었어요.
2: 그러니까요. 네. 긴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내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기가 네. 쉽지가 않은데
1: 하지만 그런 것처럼
2: 내 집처럼 편안하게 하려면 이제 약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들어눕기도 하고 말해야 되는데
1: 기대고
2: 이러기가 쉽지가 않네 말이야.
1: 괜찮은 것 같은데
2: 이렇게 할까요?
1: 네, 이번 곡 한번 최초로
3: 좋다.
2: 오케이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두고 있고요. 유정 씨 잘하고 있죠?
4: 네 잘하고 있습니다.
2: 네.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아실 노래입니다. 네, 웬만하면 아실 거고 이 노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몰라 그리고 난 처음 듣는 것 같고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은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신다면 저보다도 더 크게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카페트 깔려 있고 막 조명 이러고 막 이렇게 둘러싸여 그러니까 약간 목소리가 자꾸 고급스러워진다 그치? 말투가
1: 근데 지금 앉아 있으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 안방으로.
2: 그러니까 좋네. 카페트가 굉장히 좋아 보여 일단. 네 개를 오 몇 개야? 둘 네 여섯. 이 생각보다 비싼데. 할까요? 전 좀 이렇게 시작해 보고 싶네요 이 노래를.
3: 좋은데요?
2: 네. 오늘 만나 뵙게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0: 선생님.
1: 네.
0: 제가 머구리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머구리의 뜻이 뭐예요?
1: 머구리는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머구리 빼기가 제주도 해안을 둘러싸고 우리 제주도 바다를 어마어마하게 밀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일본어로 모구리라고 하는 잠수하다는 뜻인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머구리가 된 거죠.
0: 같은 잠수사잖아요. 머구리는 장비를 차고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장비를 차고 안 차고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해녀 같은 경우에는 10m 이내의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에는 50m까지 들어가요.
0: 50m요?
1: 그리고 해녀 같은 경우에 1분, 2분 정도를 물질해서 채취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을 물 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여태까지 닿지 않았던 40m, 50m 수심에 들어가면 전복하고 해산들이 거의 깔려있다시피 돼요.
0: 제가 잠수복을 한번 봤는데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바로 이 장소에서 머구리 전체를 착용하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2: 아, 직접
1: 이용? 네.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투구하고 모든 걸 착용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힘이 굉장히 좀 센 편이에요.
3: 입만 벌리면?
1: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0: 몇 킬로인데요?
1: 너무 무거워갖고 한 50킬로 되니까.
2: 50킬로요? 네.
1: 그냥 맨몸으로 일어나는 거와 달리 제가 손을 무릎에 짚고 일어났어요.
0: 그 장비를 입고 그다음에 산소 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호수 같은 거를 달고 그걸로 이제 산소 주입을 하면서 아마 이제 작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1: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배 위에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 공급도 공급이지만 이 배가 움직이잖아요.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호수가 배가 움직임에 의해서 꼬이게 되는데 이 꼬이지 않도록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위에 풍이라는 걸 달아요. 배 뒤쪽에 마치 돛대같이 이렇게 다는데 이게 배가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단다고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호수가 꼬이는지 안 꼬이는지를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0: 그럼 머구리 잠수부들은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팀이라고 해야 되나?
2: 네.
0: 와, 그 신뢰관계라는 게 형성이 안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1: 제가 있을 때 5분의 잠수부들이 계셨으니까 그 잠수부들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신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찾아가 봐서 한 분씩 한 분씩 이야기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오랜만에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0: 여기
1: 어유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어머니 계셨네.
2: 어, 예예.
0: 아이고, 아이고
2: 반갑습니다.
0: 한눈에 알아보시네.
2: 반갑습니다.
0: 어,
2: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아이고.
2: 예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0: 아이고 이제 촬영한다고.
3: 시베리라고 그게 와가지고.
4: 시베리.
0: 시베리.
3: 돌아가실 때 되니까 나 그로 인해 가지고 열이 왔어. 그 한참 코로나 그 날이 칠 때. 그때요, 고마워. 그 열이 나가지고, 이 잠수기 시비리라 이렇게 몰래더라고. 옛날에 이런, 그, 이런, 가만, 이런 걸 덮어씌고.
4: 의사들이 그 시베리를 몰랐네.
3: 몰라가지고.
4: 그 잠수병이 힘들게 하고 사람을 좀 무서워요.
3: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한 달 안 돼가 돌아갔었어.
4: 그지 네 사무 어 사무의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주옥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이고 우리 동준이 할아버지
3: 동준이 할아버지 우리 영감
4: 그래 영감 의자에 앉아가지고 미역 채취하고 이런 거
3: 이제 이거 다 찍어놨네. 내가, 할머니는 오늘 처음 봤는데
4: 내가 이거 몰래 찍었지.
3: 추억이지.
5: 34살에 시비리가 왔댔어.
6: 어 너무 빨리 왔다. 그 김광정이 동생이죠. 형이 아프니까 그걸 물려받았고 했죠. 아니 34살에 시비리 왔으면은 힘들 텐데.
5: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나. 삼남의 공부 다 시키고 할아버지가 64살까지 물에 종사했잖아. 시비리 와도.
6: 아이고야.
5: 그래가 그 삼남의 대학은 다 마쳐.
7: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물속에서 40m, 50m에 있으면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은 안 된다는 걸 누구도 몰랐대요.
8: 왜 그런 거죠?
7: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을 때 이 칠소가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8: 잠수병의 원인.
7: 그게 잠수병이죠.
4: 옛날에 지가리도 하시고 문어도 많이 잡고 낙가리 때가

0: 기억도 막잘 채취하시고 하셨는데 그 우리 아저씨 이거 이 책 보고 건강한 모습만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목걸이 가지고 나한테 이거 설명해주고 이거 입혀주고 목걸이 잠수복 입혀주고 목걸이 하시던 어르신들 내가 찾으러 갔더니 다들 안 계신다 이제 익수 아저씨도 안 계시고 동준이 어르신은 옛날에
1: 제일 남아있고
0: 그러네 아유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까 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사셔야지 혼자 남았는데
2: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그 머구리 장사들은 계속 해왔을까요?
3: 순식간에 처성과 이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숨과 그리고 여기에 수없이 깔려있는 사실은 황금밭이에요. 그 전복과 해산물.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황금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숨과 이 경제적인 것들이 맞바꾸는 거죠, 사실은.
2: 위험해도 어쨌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제 가장들이 결국 그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3: 뭐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바다 속에서 싸워 나갔던 그 과거의 잠수부들의 이야기죠.
2: 황혜 쌤 얘기 들으니까 오늘은 좀 바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3: 바다는 풍요지만 대신에 또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2: 그러네요. 네.

식물학적인 그림은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식물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그릴 수 있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충분히 다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은 어른들은 제가 화가가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술 대회에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식물이 좋은 거예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고요.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여러 시골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식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식물을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그 어린이 식물도감을 사주셨는데 맨 뒷장에 이 책을 쓰신 분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도 잘은 모르셨지만 식물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 꿈은 식물학자였습니다. 네. 이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야생식물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이제 식물학과라고 하는 건 없어서 그걸 어디로 가야 될까 찾아가서 생물학과에서 식물분류학 실험실을 찾게 돼서 1학년 때부터 지도교수님 밑에서 채집도 하고 탐험도 하면서 이제 순서대로 잘 배워나갈 수 있었죠. 지도 교수님이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그려봐라, 식물학에서 중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실험실에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식물 형태학적인 논문들에서는 그림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식물을 발견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 식물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랬을 때는 그 종에 대해서 보고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종이 정확히 무슨 종인지를 표현할 때 논문에는 글도 들어가고 사진도 있고 표본도 있고 그중에 이제 그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논문 규정이 있어요. 논문 규정에 어떤 사이즈로 그려야 되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규정들이 많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식물과 가장 가까운 식물이 무엇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식물이 속하는 어떤 분류군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좋게 표현하는 방법이 뭘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이 돼서 이런 형식으로 그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사실 식물을 그린 역사는 인류의 뭐 동굴벽화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을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식물의 분류학, 이명법 이런 학명을 만들고 했던 사람이 린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7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만약에 일생이 굉장히 짧다, 어떤 잡초 종류여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는 것까지 굉장히 짧다 한다면 관찰하는 시간이 짧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계절마다의 변화가 완전히 다르다 한다면 최소 1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채집하고 관찰해서 현미경으로 분해를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일 골치 아픈 건 그 식물에 대해 나와 있는 논문들을 다 읽고 어떤 걸 그려야 할지 그리고 그 표본들을 보고 아 이것의 평균 사이즈는 얼마고 그 특징이 뭔지

0: 사실
1: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국 과학자 중에서 동남아 쪽에 가가지고 발견한 시서스 에렉타라고 하는 신종이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발견한 식물이었어요. 근데 그 식물을 그려달라고 갖다 주셨는데 저 또한 아무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놀라움이 많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꽃일 때 이제 쪼개 보면 그 안에 이미 조그만 애기 씨앗, 미씨라고 하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성숙했을 때 씨앗이 있죠. 대부분은 그것이 연결되어서 이것이 씨앗이 4개 있으면 나중에 4개일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을 아무리 봐도 4개의 씨앗이 있는데 씨앗은 아무리 봐도 정확히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죠. 그분께 이거 왜 그런가. 그분도 모르죠. 신종이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관찰하다가 이 중간에 조그맣게 자란 열매를 보게 됐고 그걸 잘랐는데 이 정확하게 진화적으로 계산돼서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담을 수가 있었죠. 생물 분류학, 그러니까 이제 그 종들을 분류하고 신종을 보고하는 이 분야에서는 그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곤충, 동물 다 필요한데요. 과학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모든 정보를 녹여서 그림에 넣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림 못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의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식물학자들의 그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곤충도 그린 적이 있고 동물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한 종입니다. 전 세계 40만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을 항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물, 예를 들어서 뭐 민들레가 보면서 호모 사피엔스는 필요 없는 종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각 종마다 지구에 태어난 다 그 소명이 있고 살아가는 그 생태적인 어떤 그 진화의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종과 안 중요한 종을 나누는 것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을 세 권을 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식물학자의 노트로 교양과학 책이에요. 내가 이 식물을 이해해서 이 식물의 그 진화와 생태와 형태를 대신 말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지 식물학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그림과 함께 넣은 책이고요. 영국의 그 린네학회는 생물학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학회 중에서 하나이고요. 우리가 아는 다윈이나 이런 유명한 그 생물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널도 출판을 하고 그랬던 학회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메달을 주는데요. 뭐 곤충도 있고 식물도 있고 여러 분야로 좀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그 메달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질 스미스 상을 받았는데 그건 이제 식물 그림으로 식물학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메달이었고 감사하게도 그 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4천 종 정도 있고 전 세계에 40만 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식물학자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은 많은 식물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제 인생에서 몇 점을 그릴 수 있을지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구가 덜 된 것부터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미래의 식물이 어떻게 사용될지 어떻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그 식물들 중에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할 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인류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식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식물들이 이 나라에 뭐가 있는지 그 성분들이 뭔지 그게 어느 곳에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식물학을 위해서 필수적인 분야이고 그리고 그 세계가 굉장히 깊고 넓은데 과학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되게 안타깝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이어나갈까 고민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 식물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지구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0: Case Story brings you today's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The fantasy film is about a store called 전천당, where your lucky coin can buy treats that make wishes come true. It is based on Japanese writer Hiroshima Reiko's popular fantasy series. Director Park Bong-seop added Korean elements to bring this fantasy world to the silver screen. Proven talent Lam Iran and once child actor Ire played rivals to build on-screen drama.
1: 손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 행운은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불행으로 바뀌는 법입니다.
2: 어서 와.
3: 여기는 화양당이야.
1: 과자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주인 마음이니까요.
4: 누가 이기는지 제대로 열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행운의 기회는 공평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행운은 존재하지요.
0: Let's enter the world of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The setting for the story is
5: 누구나 한 번쯤 반드시 가질 수 있는 행운의 동전. 그리고 행운의 동전을 가진 손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기한 과자를 판다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이라고요.
1: 전천당 주인 홍재라고 합니다.
0: Today's special customer is Changhee. Colorful treats await the young customer.
6: 완전 이쁘다.
1: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행운의 손님. 저는 전천당 주인 홍재라고 합니다. 손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6: 의사 선생님. 창희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0: Looking for a doctor in a candy store? But there's nothing you can't find at 전천당.
1: 닥터 꿀잼 세트입니다.
6: 언니, 여기요.
1: 오늘의 행운의 동전이 맞습니다, 손님.
0: She comes home and puts on the gown and glasses, and wonderful things begin to happen.
6: 전기 때문에 엄마 머리가 아픈 걸 거야.
0: She sees smoke above her sick mom's head.
7: 두통에 노란색 꿀잼이지.
0: Huh? Who's that?
6: 아, 깜짝이야.
0: Someone appears.
6: 네?
7: 노란색 꿀잼을 물에 타서 얼른 환자에게 먹이라고. 빨리 낫게 해줘야지.
0: And teaches her the 네? cure. Her mother takes the medicine, and the headaches that have long plagued her disappear.
8: 와, 너무 신기하네. 고마워, 우리 딸.
0: After that day, Changhee treats illnesses and makes her sweet wish come true.
6: 좋아질 거야.
0: That impacts 전천당 too. A happy kitty is born.
1: 동전 주인이 전천당 과자를 먹고 행복해졌네요.
9: 맞아요, 홍자 씨.
0: However,
10: 어? 홍자 씨 저기.
1: 이런 이런. 이쪽에선 불행벌레가 태어났네요.
0: When someone misuses magic treats, a gloomy bug can also be born. And there are those that collect such unhappinesses.
3: 녀석은 어떤 과자가 되려나?
0: One such person is Yumi, owner of 화양당, 전천당's rival. Meanwhile, this is a music institute where fierce competition to enter exclusive program is underway. Do Kyung has been winning every competition she enters, and

0: seized with jealousy.
1: 도경이, 도경이, 그놈이 윤도경.
0: One day, after failing her evaluation, she's stressed out.
1: 거기 뭐라도 있어? 야, 어디가?
0: The next day,
1: 이럴 수가.
0: Magical things do not just happen to Yuri.
1: 마법과자가 진짜 효과가 있어. 어, 뭐가?
0: 도경 suddenly forgets all her music and panics. And the result is that
2: 도경이가 빵점이네? 유리가 1등이다.
0: Yuri takes first place like she has longed to do. That night, the 전천당 cat Maru appears before a discouraged 도경.
3: 고양이네. 너 애교가 많구나.
0: It bids her to come closer and shows her to the shop. What wish will 도경 make?
4: 전천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5: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마음이 깨끗해지는 물건이에요.
0: She had been struggling with feelings.
1: 유리가 네 자리 뺏은 거야?
3: 피아노 좀 친다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아나 보지?
0: Of jealousy and hatred for her friend.
4: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무지개차입니다.
5: 무지개차?
0: As soon as she takes a swig, she feels her heart grow lighter. Her bitterness toward Yuri disappears.
5: 와, 이거 굉장히
1: 예쁘다.
0: Just when the friendship is about to be revived, Yomi appears.
3: 내가 한 경고를 벌써 잊은 거야? 1등이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반칙해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이라길래 마카롱을 줬더니 전천당에 저런 볼품없는 것에 시선을 빼앗겨?
0: Yuri had eaten a magical trick from Hwang Dang.
6: 다른 애들의 재능을 뺏어와서 내게 주는 거지. 친구 재능을 뺐는데 괜찮겠냐고. 근데 전 상관없다면서 열심히 먹어 치웠다니까?
0: It had stolen Dogyeong's talent and boosted Yuri's skills. Yomi expresses rage at Yuri's change of heart.
5: 이런, 이런!
0: Just then, Hongja, owner of 전천당, enters the scene. Someone who makes wishes come true versus someone to spurs greed. What happens when they go head to head? A story about greed and the choices we make.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says he wanted to make a film that he could watch with his daughter.
7: 책을 원래 알고 있었고 초등학교 딸이 있는데 그동안 연출했던 작품들이 좀 센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번엔 좀 전혀 다른 작품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초등학생이 딸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으면 어떨까 제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0: He says that he spent time thinking about infusing the work with Korean flavor.
7: 홍자의 헤어, 의상 다 그냥 우리 뭐 조선시대에 나오는 여성분들 같이 바꿀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전천당을 아는 친구들한테 배신감을 주고 갔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본질적인 것들은 그래도 지켜가면서 한국적으로 만들어보자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비녀라든지 조끼라든지 세트에 들어가는 소품들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한국적인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0: Actress 라미란 played 홍자. She was visually and otherwise very fitting in the role.
8: 애니메이션에서 홍자의 모습과 괴리감이 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그런 아우라를 뽐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흰 머리를 올리는 순간 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외형적인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풍기는 이미지나 연기적으로 그걸 좀 아우를 수 있으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하나의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0: Yomi, the owner of Hwang Dang, She's the antagonist who spurs jealousy and greed.
8: 미의 미워할 수 없는 매력들을 좀 많이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귀여운 인물로 그려져서 이 인물이 좀 더 악동 같으면서도 서늘하다. 이 인물만 나오면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자극점을 담아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0: A K-Fantasy Magical World.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단. 이 스토리 zooms in on this character of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4: 마음이 고운 손님에게는 훨씬 복된 행운이 찾아오는 곳이죠.
0: 전천당's owner who sells treats that make wishes come true. 홍자 who quietly looks on as her customers choose. 라미란 known for impeccable acting took on this role. Critics say she did it again. Her acting helped make this fantasy feel more believable.
7: 푸근하고 흥근하고 그리고 약간 코믹적인 부분 이런 모습들이 첨가가 됐으면 했었거든요.
0: She says she worked hard to look right for the role and it wasn't easy.
8: 3kg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꽤 나가는 무게여서 12시간 이상 하다 보면 무리가 오긴 하더라고요. 벗었다가 다시 쓰기는 더 힘드니까 쉴 때도 최대한 안 흐트러지게 조각상처럼 쉬고 밥을 먹을 때도 조신하게 먹게 되고
0: Follow her as she plays the guide into this magical world. Welcome to 전천당. Welcome to K-Fantasy.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0: 나를 향해 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은 조명이
1: 어스피스는 작가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여자 리비가 작가로서의 삶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데클란이라는 17살 소년을 만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 소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을 하면서 둘 간의 어떤 관계가 이어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0: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아무 문제지 않아요.

0: 이제 괜찮다고요. 대단해서 능력 대통이 좀 꺼지라고. 혼자 와요. 앰뷸런스 부르게.
1: 됐어.
0: 그럼 잠깐 텐트 정신 좀 차리게.
1: 그냥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어. 때문에 놀라서 그래서 미끄러졌잖아.
0: 존나 그러셨겠네.
1: 이렇게 사람 뒤에서 놀래키면 안 돼. 아, 나 목 잡아.
0: 그럼 그쪽은 절벽 끝에서 원맨쇼라도 하고 계셨나?
1: 태극권.
0: 네?
1: 태극권 하고 있었어. 태극권.
0: 잘하셨어요. 술 먹었어요? 존나.
1: 알바 아니잖아.
0: 알았어요. 존나 알았다고. 근데 이런 거 존나 이기적인 짓을 하는 건 알아요? 아냐고 뒤에 사람들. 아줌마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씨발 책임져 애들 같은 거 그런 거 없냐고.
2: 마우스피스는 리비라는 극작가하고 17세 소년 데클란 두 명의 이야기인데요. 리비는 깊은 슬럼프를 겪고 있는 상태의 중년의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데클란은 가정폭력에도 시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데 데클란이 우연히 리비를 구하게 되고 리비는 우연히 데클란의 그림을 보게 되면서 이 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 작품이 3막인지 단막인지 그건 별로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 결정은 등장인물에게 익숙한 세계를 뒤흔들거나 아예 그 바깥으로 그들을 내몰아버리기도 한다. 예측할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리즈의 세계를 향한 위험한 여정 속으로 뛰어들게 한다. 어쨌거나 결정을 내린다.

0: 정말 쿨하면데?
1: 네.
0: 지금 아침 9시 반인데.
1: 뜨거운 거 안 좋아해요. 기분이 나빠요. 이상하고 안 좋아해요.
0: 그래. 먹을 거 좀 골라봐. 아무거나 내가 살게.
1: 하고 싶다는 얘기가 뭔데?
0: 너에 대해서. 네 예술에 대해서. 네가 괜찮은데.
1: 왜요?
2: 나의 그림을 그림으로서 봐줬던 첫 번째 인물이었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어른이 자기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에서 마음을 먼저 열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데클란이 더 다가가서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그 카페신에서의 동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0: 안 했습니다. 이야기가 막 흘러나와요. 난 했습니다. 거기 문 닫았어요. 이제 안 해요. 시한 탓하는 거 아니에요. 걔는 달라요. 이해하니까. 가슴에 막 뭐가 밀려와서 조이고 물에 빠져 죽는 거 같고 불안정성이 뭔지 알아요.

0: 나 연기해야 돼. 연기 못 하는데.
1: 아니, 자연스럽게. 나 이거 켜지 말 걸고 해. 이거 메모용이야. 그냥 무시하고 편하게 해.
2: 메타시어터라고 하면 형식적으로나 이제 내용적으로 이 연극 자체를 다루는 연극을 말하는 건데요. 마우스피스는 첫 대사가 첫 장면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암전이라는 말로 공연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이 극장에서 공연이 일어나고 있다. 연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이 극작가인 리비가 어떤 극작법을 따라서 극을 써가는 과정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혹은 이미 다 쓰는 그 과정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이 마우스피스라는 연극이 갖고 있는 메타시어터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어떤 것들은 그저 규칙일 뿐이다. 하지만 돌아볼 필요는 있다. 작업이 막혀있다면.
3: 리비, 나예요. 전화 좀 받아주면 안 돼요?
1: 이야기가 3분의 2 혹은 3분의 3 지점이 지나면 주인공에게는 장애물이나 반전이 찾아온다. 관계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어떤 것.
3: 리비, 진짜. 전화 좀 해줘요. 제발요.
1: 이해했다면? 이제 실행하라.

0: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적절하게 행동했어야 했어. 내가 너를 돌봤어야 했는데 내가 진짜 멍청했어. 알았지?
1: 보고 싶었어요.
0: 알아, 나도 보고 싶었어.
2: 관객분들이 아, 이 데클란의 인생을 그대로 옮겨서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충분히 작가로서 내가 이걸 창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과 노력을 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있고 또 그 출처의 말들을 빌려와서 그것을 썼을 때 이것이 그 작가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문제 제기가 되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참 좋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주는 거. 근데 그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도 목소리라는 게 있고 그 사람들도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좀 다르지. 이제야 닥치시는. 아니 지금
0: 내가 상처 줬으면 미안해요. 이해 줬으면
1: 다들 이 연극 봤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 연극에서 내가 어떤 인간들이랑 사는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봤죠? 안정감. 우리 꾸미기를 위해서 걔를 다시 데려와야 되거든요. 나 리비를 만나야 했어요. 진짜 리비 만나야 했다고요.
0: 원하는 게 뭐예요?
1: 돈.
0: 뭐?
1: 9천 파운드.
0: 그래, 제발 진지하게.
1: 나 완전 진지한데? 9천 파운드 이 연극 쓰면 받는 돈이라면서 그렇게 말했잖아. 이 이야기고 내 이야기고 내 말이야. 그랬잖아. 그런데
3: 데클란으로서는 그 연극을 보고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연극은 나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가 이 연극을 봤을 때 결국 결말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걸 보면서 나한테 또 데클란으로서 대입했을 거고, 거기서 이걸 보고 한편의 완벽한 연극이고 좋은 연극이다 라고 말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어린 아이는 굉장히 큰 배신감과 그런 슬픈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따로 이 연극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그 굉장히 큰 비극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0: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모든 게 느려집니다. 그리고 보이는 건 조명 아래 있는 데클란뿐. 그는 손으로 목을 보여잡고 있다. 데클란이 몸을 웅크린다. 기침을 한다. 킥킥거린다.
1: 아니야.
0: 손목을 마구 꺼낸다.
1: 아니야, 조카.
0: 바닥으로 쓰러진다.
1: 일어난 일은 그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안 일어난다고.
0: 고개를 숙인 채 경련을 일으키며 신음한다.
1: 일어난 일은 나는 달린다.
0: 휘갈러 내리는 자신의 목을 부여잡는다.
1: 나는 달린다.
0: 모든 것이 정말 정말 진짜처럼 보인다.
1: 계단을 되짚어 내려간다. 칼을 쥐고 꽉 움켜쥐고 나는 달린다.
4: 제가 초연 때 첫 리딩을 하고 나서 배우들한테 어느 쪽이 진짜 결말인지, 어디까지가 리비가 쓴 이야기인지 우리 알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주 동등하게 잘 모르고 헷갈릴 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아주 큰 매력이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정말 결말이 두 가지뿐일까요? 그래서 그런 알 수 없는 그것이 관객들한테 좀 더 많은 생각할 거리와 재미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헷갈리셨으면 좋겠어요.
0: 나는 작가다. 나의 일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1: 다음에 일어날 일은 나한테 달려있어.
0: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
1: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한테 달려있지 않아.
0: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1: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진짜 결말 같은 건 없으니까. 당신이 일어나 떠난 후에 차로, 버스로, 술집으로 향한 후에도, 이야기는 끝났다고 당신이 말하는 그때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으니까. 이야기는 이어지고 너저분하지만 그게 진짜니까. 마지막 장면은 없습니다.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지. 라면.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옹알스는 네.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인사드리죠.
1: 네.
0: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리노프입니다.
1: 네, 와이어시고요.
0: 이션입니다.
1: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진짜 야. 미세먼지도 보통이고.
0: 감독님.
1: 네.
0: 세영호 달라진 거 없나요?
2: 잘 모르겠는데.
0: 아?
1: 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아니, 솔직히.
0: 티날 텐데.
1: 이게 잘 보일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희 뭐 턱이 칼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막 누가 봐도 베일 것 같다. 막 이거 피나가지고 막. 한번 턱 만졌는데 여기서 피나고 후루룩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나요?
2: 누나님 진짜 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1: 근데 왜 션이 형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0: 저희가
1: 저도 있잖아요. 예.
0: 네.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1: 아 그쵸 맞죠.
0: 근데 네.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1: 네.
0: 지금 또 이제 눈, 코, 입이
1: 네.
0: 굉장히 또 지금 살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메이크업 선생님 때 물어봤더니
1: 네.
0: 눈, 코, 입 네. 분위기만 살아도
1: 네.
0: 이제 얼굴 분위기가 굉장히 삽니다.
1: 아, 어떻게 살아요?
0: 이제
1: 네.
0: 눈은
1: 네.
0: 분위기 있고
1: 네.
0: 코는
1: 네.
0: 입체감 있고
1: 네.
0: 입술은 생기감 있게
1: 네.
0: 살릴 수 있어요.
1: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국 하는 것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0: 해야죠.
1: 네. 저 래퍼인데.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0: 페이스! 오!
1: 나만의
0: 관리!
1: 나만의 관리잼!
0: 네! 네. 아, 좋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오늘 또 나만의 이제 눈, 코, 입 이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0: 괜찮아요. 네. 잘했어요.
1: 네.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0: 관리템, 이게 제가 주 목적입니다.
1: 이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찾으러 인터뷰를 해보러 가볼까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하러 가보시죠.
1: Let's go!
0: Let's go! 광화문 또 이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 많이 나오긴 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인터뷰하기에는 또 쉬울 것 같기도 해요.

0: 아, 네, 학생들도 많아요.
1: 그러니까요. 오늘 소풍 왔나 봐요.
0: 맞아요. 아, 이맘때쯤 우리도 현장 가서 보고 그랬는데.
1: 그렇죠. 아, 옛날 생각납니다.
0: 네, 옛날 생각나요. 몇 년 전이죠?
1: 20년 전?
0: 와우.
1: 근데 또 이제 KBT를 통해서 네. 저희가 지금 교복을 입어도 네. 그렇게 이제 이질감이 없습니다.
0: 맞아요. 저희 KBT 이게 좀.
1: 저만요.
0: 어? 그러면 안 되는데.
1: 어, 저걸.
0: 어?
1: 딱 관리하시는 분이시네. 어? 또 러닝 하시는 분들이 또 관리를 잘한단 말이야. 한번 물어보실까요?
0: 좋아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2: 네네.
1: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또 러닝맨.
0: 평소에 관리를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2: 어, 관리는 네 하긴 합니다.
0: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1: 맞아요.
0: 아, 혹시 따로 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2: 아, 저 지금 대학교 학생.
0: 오, 학생이에요? 유니버시티. 혹시 자기만의 이제 눈코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코랑 눈?
0: 코랑 눈?
2: 네, 코랑 눈이 좀 이뻐야지 좀 사람이 좀 잘생겨 보이고.
0: 아, 잘생겨 보이고 약간 좀 남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2: 네네.
0: 아, 그럼 남을 볼 때도 약간 눈, 코를 좀 주로 보시는 편이에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0: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2: 제가 매일 운동을 해서 얼굴에 피지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피지를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많이 쓰고.
1: 관리남 역시.
0: 네. 예요.
2: 또 코에 아무래도 피지가 많이 쌓이다
1: 그쵸.
2: 보니까 네. 코는 또 따로 일소 제품인데 저희 거 코팩을 사용하고 합니다.
0: 와.
1: 근데 사실 코팩이 네.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괜찮나요?
2: 뭐 자극이 다른 덜하다. 제품들도 써봤는데 아무래도 일속에 자극이 좀 많이 덜해가지고.
0: 아, 덜하다.
1: 네. 코팩이 이렇게 뛰잖아요.
2: 네.
1: 그러면 약간 좀 자극이 되는데.
2: 아, 근데 이 제품은 뛰는 게 아니고.
1: 뛰는 게 아니에요?
2: 네, 이제 그냥 액체를 섬에 묻혀서 올려놓고 이제 닦는 느낌이어가지고
0: 오.
2: 자극이 좀 많이 덜한 거 같아요.
1: 그러겠다.
0: 덜하고 편리하네.
2: 네, 맞아요.
0: 그쵸? 네. 녹이면서 쓰는 거.
1: 했을 때 많이 뽑혔어요?
2: 네.
1: 몇 개 뽑혔어요?
2: 와. 손가락 좀 밀려주세요.
0: 오, 손가락.
2: 아,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1: 몇 리터 녹였어요?
2: 한 3리터?
1: 감사합니다.
0: 다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센서
0: 좋네.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러면 러닝을 이제 마저 뛰시는 건가요?
2: 네, 집까지 뛰어가려고.
0: 와.
1: 몇 뛰세요?
2: 저 430.
1: 이야.
0: 430.
1: 고수입니다. 430. 1km에 4분 30초.
0: 와우.
1: 선수입니다, 선수. 지금 눈, 코, 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네.
1: 다리가 중요하지, 이분한테. 조심하세요.
0: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1: 러닝맨.
0: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터뷰가 너무나도 좋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드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0: 예의가 말은.
1: 아, 근데 여기는 회사원분들이라서.
0: 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나 인터뷰가 아니라. 뭐 그런 건 줄 알아요.
1: 저 사람들이 저 도를 아십니까? 줄 아시는데요?
3: 네.
1: 저분이다. 저분 된다. 느낌 왔다. 저분 돼요. 저분 무조건 됩니다. 잘 보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혹시 나오시면 연프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하트 시그널. 솔로죠?
0: 나는 솔로까지.
4: 나는 솔로는
1: 그거는.
0: 아, 그건 아니고요.

0: 안 되겠다, 이거 써야 되겠다. 자, 내가 글씨체 좋으니까 내가 쓸게.
1: 프리어그 마냥 프리 인터뷰 이렇게 적어. 네. 그러면 코카클 수도 있다고, 프리라고 써있으면.
0: 시간 있으신 분들 인터뷰 제발 부탁드릴게요. 형 종이 하나 들어. 내가 하나 찢어줄게. 형은 한국어, 난 영어.
1: 프리 인터뷰, 그냥 인터뷰 하실 분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0: 오셨어? 누구야?
1: 오셨어 지금. 됐어. 40% 넘어왔어. 가자.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싸병.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굴 관리 좀 열심히 하시는 편이신가요? 두 분 다 너무 이쁘신데.
2: 요즘은 잘 못 하고 있어요. 애 키우나? 애 키우나?
0: 오! 결혼하셨어요? 네네네. 어, 애까지? 오, 너 몰랐어. 오, 너무 관리 잘하시는 거 계신 것 같은데?
2: 아, 감사합니다.
0: 혹시 어느, 그러니까 눈꼬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을 때 맞아요. 눈꼬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1: 사실 오늘 혹시... 주제가 눈꼬입이거든요.
0: 네, 네 맞아요.
3: 근데 옛날에는 조금 눈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좀 지날수록 입술?
0: 입술?
3: 네.
0: 입술?
1: 입술을 왜 보시죠? 아, 야, 궁금. 아니,
0: 왜요? 이유가 많겠죠?
1: 그쵸, 그쵸,
0: 네, 그 이유는 잘. 네,
3: 성인이니까. 다 해도 입술을 안 하면.
1: 생기가 없어.
3: 네.
0: 아, 생기가 없어.
3: 네. 보니까. 나이가 됐어. 아. 네.
0: 그쵸, 그럴 수 있죠.
3: 느낌이
0: 아, 코.
3: 코.
0: 네. 코. 코가 좀 높아야 되나요? 아니면 좀.
4: 아, 왜냐면 옆모습을 봤을 때 코가 높으면 약간 선이 있으면 아. 예뻐가지고. 오. 멋있잖아요.
0: 제 코는 어떤가요?
4: 선 있으시네요. 네.
0: 맞지 못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코도 쉐딩이 될 수 있고 입술도 립밤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의 뭔가 이렇게 관리할 만한 그 관리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3: 아 밤에 자기 전에.
1: 요 어떤 혹시 어떤 제품 쓰세요?
3: 에뛰드 제품.
1: 에뛰드.
3: 네. 네 립 마스크 그거를 이제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 날 네. 닦아내면 좀 각질 제거가.
0: 오. 아까 전에 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네. 코 관리하시는데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아, 저희 원래는 옛날에는 그 피지 이거 떼는 거 있잖아요.
0: 네.
4: 네, 콤팩 같은 거 많이 쓰다가
1: 안 쓰세요, 지금은?
4: 지금은 안 써요.
0: 아, 지금 안 쓰죠.
4: 쓰고 나니까 뭔가
1: 자극이 되죠.
4: 네, 그런 거 같아가지고.
1: 아니 뭐 아, 쉐딩 네. 같은 거 그래서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코에 쉐딩 뭐 이런 거?
3: 저는 합니다.
0: 어? 어떤 거? 하세요?
3: 다이소 제품 중에 오, 오. 되게 만능 제품이 있는데 오, 오, 오. 눈에도 바를 수 있고 입, 립, 오버립도 좀 되고 코 쉐딩도 역할도 다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1: 짐작이 가지 않지만 눈, 코, 입을 다 할 수 있는 제품 우리던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3: 로지 뭐 이런 색상인데 아. 쉐딩도 되고 이렇게 눈 밑에 바르면은
1: 아 자연스럽게 좀
3: 네, 음영도
1: 약간
3: 생기고 그걸로 요즘 그냥 눈 간편하게 나갈 때 눈, 코, 입 좀 다 해요.
1: 지금 하신 거예요?
3: 네.
1: 오! 오!
3: 밥 먹고 와서 좀 지워져서 아. 네.
1: 어쩐지 음영이 사시더라.
0: 와우.
1: 고생
0: 심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저희 온앤오프입니다. 온앤오프예요 저희. 네, 그리고 네, 뷰티 온앤오프.
4: 네.
1: 예. 아.
0: 저 여기 인터뷰하기 터가 좋네.
4: 스케치북 효과 아니에요?
1: 골! 컴온!
4: 혼나시는 거 아니야?
1: 어디요? 오, 나이스. 어? 어디 가셨어? 이걸로 가야 돼요. 호소를 해야 됩니다.
5: 안녕하세요. 타올로 나들이 온 이연이 엄마입니다.
0: 와, 와. 아 그럼 그 가족들하고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5: 네,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애들이랑 해서 같이 왔어요.
0: 지금 결혼하셨긴 했지만

0: 네네 그렇죠 저희 계속 마사지 해주면 좀 붓기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좀
1: 응이 좋아요 네, 좋은 아닙니다. 정보
0: 해주셔서 네 아닙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와 오늘
2: 네 인터뷰가 쉽지 않았어요
3: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 네.
3: 해냈습니다
2: 해냈죠 저희가 누굽니까 오늘의 주제 눈코입으로 어떻게든 성공을 시켰습니다
3: 아,
2: 그래도 이제 제품들을 많이 또 이제 소개를 받아서
3: 그렇죠 그렇죠
4: 이제 직접 써보고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2: 예
3: 자 그러면
2: 예.
3: 이 기세를 몰아서 리뷰까지 예. 렛츠고
2: 렛츠고 네 오늘 경복궁에서 또 나의 눈코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또 추천받았는데요 예, 그 중에서 궁금한 제품을 저희가 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먼저 눈 적극성을 보여주신 이현 어머니께서 눈 붓기를 빼기 위해서 롤러를 쓴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2: 네.
3: 바로 이 제품입니다
2: 이거 생긴 게
3: 어 잠깐 아! 아 잠깐
2: 눈사람 같아
3: 이 제품은
2: 네.
3: 더마킨 스노우맨 오 맞네
2: 맞네 스노우맨 맞네
3: 읽은 거 아니야?
2: 아니에요
3: 더마킨 스노우맨 쿨러입니다
2: 오 마이 갓
3: 이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2: 사실 본 적은 없어요
3: 저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냉동실에 넣어 눈 모양으로 된 거 그 겔 같은 거는 봤는데 이런 것도 처음입니다
2: 아 원래 근데 보통 눈 붓기 빼는 거는 숟가락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쵸. 쇠 숟가락
3: 숟가락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 같아요
2: 그쵸
3: 네 또 이 제품은 네. 시원한 쿨링감을 전해주는 쿨링 스틱인데요
2: 네.
3: 냉매가 들어있는 알루미늄 판이 피부를 네. 시원하게 달래주고
2: 네.
3: 붓기를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2: 완화 와 이게 얼굴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바디에도 쓰기 괜찮다고 하던데
3: 그렇죠
2: 또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3: 리뷰가 5가 다예요?
2: 이게
3: 저기는 너 성장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는데요?
2: 아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이걸 발랐을 때 부드러우면서 뭔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편리하게 집에서 그냥 TV 볼 때나 이럴 때 좀 팔에다가 열이 좀 많다 싶으면 여기다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3: 네. 근데 사실 네. 이거를 또 아무것도 없이 바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2: 아 그래요?
3: 마스크팩 같은 거 하잖아요
2: 네, 네.
3: 하면서 이걸로 문질문질해지면 에센스가 더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2: 와우 언블리버블 근데 이게 사실 운동하고 나면 열이 올라오면 열 어느 정도 낮춰줘야 돼요 근육이 안 다치려면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탐납니다 일단은
3: 예.
2: 네,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는데요
3: 네네.
2: 해야 되겠죠?
3: 당연하죠.
2: 네. 다음 코 제품인데요. 네, 다들 블랙헤드 고민해 보셨죠?
3: 그쵸.
2: 이게 일소 슈퍼 멜팅 세범 소프트너입니다.
3: 와. 코에 네. 붙여서 뽑는 코팩이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2: 갔어요.
3: 이제는 녹이는 코팩이 대세인데요.
2: 네.
3: 코는 물론 이마,
2: 네.
3: 턱, 남편 등 네. 피지 분량이 많은 부위의 피지와 네.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피지 클리너 제품입니다.
2: 아, 근데 솔직히 블랙헤드 손으로 쥐어짜면 나오잖아요.
3: 그쵸.
2: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 많이 했을 거예요.
3: 근데 뜯고 짜면 모공이 커집니다.
2: 오.
3: 굉장히 커져요. 이제는 불리세요. 일단은
2: 네.
3: 본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2: 네.
3: 일단 적신 다음에
2: 아.
3: 이거 이제 코에 붙이는 거죠.
2: 네.
3: 확실히 오. 큽니다.
2: 우와.
3: 원래 화장솜이
2: 네.
3: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2: 아,
3: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막 붙여야 돼요.
2: 네.
3: 이거는 확실하게 딱 코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사이즈.
2: 커버를 해서.
3: 네, 이마.
2: 이마.
3: 여기 턱.
2: 턱.
3: 여기 또 나비존.
2: 네네.
3: 그리고 또 이제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절개선이 있죠.
2: 아, 네네네.
3: 어떤 굴곡에도 이제 딱 붙합니다.
2: 아, 딱 이렇게 네. 각에 따라서 네. 딱 잘 붙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모공을 열어준 후 화장솜이 충분히 적셔서
3: 그쵸.
2: 이제 10분에 15분 후에 이제 어플리케이터나 면봉으로 피지를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3: 아, 네. 사실
2: 네.
3: 이게 테스트가 중요하죠.
2: 저희는 자. 진짜로 냉정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한다는 점.
3: 일단 적셔볼게요.
2: 네.
3: 자, 이렇게 충분히. 충분히 적십니다.
2: 네.
3: 붙여볼게요.
2: 네. 오. 또 이게 코가 입체적이라 이게 네.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그쵸,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걸 테스트 해봐야 될까요? 그 과학적인
3: 그쵸.
2: 그 부분을 한번 그쵸, 제가 그쵸.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자. 안 떨어지는데? 네, 이렇게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2: 오, 안 떨어지는데?
3: 이야. 테이프야, 무슨?
2: 오. 피지를 또 이렇게 또 간편하게 없앨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고
3: 손등에 피지가 있나요? 이게 코라고 생각하세요
2: 네.
3: 크죠?
2: 많이 크네요
3: 네, 저 이제 시공 됐다? 그럼 뜹니다 떼고

0: 이걸로 부드럽게.
1: 네.
0: 슥. 슥.
1: 오.
0: 슥.
1: 오.
0: 슥.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피지가 네. 연화가 돼가지고 네, 네, 네. 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1: 네.
0: 너무 세게 하면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네.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0: 또 이게 되게 물 같잖아요.
1: 네.
0: 물 같다고 안 씻으면 안 됩니다.
1: 네.
0: 클렌징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끝나면 네. 꼭 씻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1: 아...
0: 자, 다음은 입 추천템인데요.
1: 너무 갑작스럽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0: 다음은 입 네. 추천템인데요.
1: 네.
0: 어우, 빨개졌어요. 이걸.
1: 네. 어.
0: 바로 에뛰드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입니다.
1: 와우.
0: 자, 이제 오버나이트라는 이름처럼 네. 오버나이트 잠든 사이에 입술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 이게 딱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이네요. 사실
0: 그쵸.
1: 저처럼 이렇게 섹시하고 두툼한 입술은
0: 그런 게 있었나요?
1: 이런 섹시한 입술은 사실 이제 밤새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0: 그렇죠.
1: 저처럼 약간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0: 그쵸.
1: 이렇게 또 밤에 잘 때 바르면 케어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듭니다.
0: 그렇죠.
1: 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제가 입술이 제일 먼저 터요.
0: 맞아요. 네. 그 이유가 입술에는 피지선이 없어서 수분이 빛의 속도로 증발합니다.
1: 어머.
0: 빠르죠?
1: 호우.
0: 그럼 어떻게 됩니다? 주름이 생기기 쉽죠?
1: 어우.
0: 이런 립 마스크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1: 아, 써보고 싶네.
0: 일단 굉장히 패키징은 심플합니다.
1: 네.
0: 그냥 립밤색이네요.
1: 한번 발라봅시다.
0: 네.
1: 입술 이건... 정도는 뭐.
0: 맞아요.
1: 저의 이제 섹시 두꺼운 입술에 이제
0: 발라보니까 굉장히 끄덕합니다. 진짜.
1: 그러네. 근데 꾸덕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밤새 약간 유지하는데 뭔가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0: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평소에는 이제 네. 일상생활도 꾸덕한 거 바르면 좀 불편해요. 찐덕거리고. 근데 이제 잘 때 발라놓고 이렇게 자면은 뭐 잘 때는 뭐 입을 쓸 일 없잖아요.
1: 잠꼬대 할 수도 있죠.
0: 그건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1: 알았어요.
0: 또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1: 네.
0: 이제 각질이 많으신 분들은
1: 네.
0: 이걸 발라놓고 아침에 티슈나 물티슈로 닦아도 제거가 되지만 확실하게 지우고 싶다.
1: 네.
0: 각질을 좀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치실 있잖아요.
1: 네.
0: 치실의 그 실 부분으로 이렇게 살살 문대면은 각질이 더 잘 떨어집니다.
1: 오.
0: 완전히 그 꿀팁, 고급 정보죠. 짧게 발라봤지만,
1: 네.
0: 과연 각질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네.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게 롤링 하는 거예요?
0: 부드럽게.
1: 아, 부드럽게.
0: 오. 오, 나 좀 약간 부드러졌어.
1: 내가 만져봐도 돼?
0: 아니, 왜 이유가 없나요? 리뷰 때문에?
1: 네, 리뷰
0: 알았어,
1: 때문에.
0: 알았어.
1: 리뷰 때문에. 오, 그 진짜 그러네.
0: 어, 보들보들 보송보송해졌어.
1: 오. 오.
0: 보송보송했어?
1: 네.
0: 오.
1: 오, 보송보송한데? 원래 제가 주름이 진짜 많고 되게 엄청 저도 잘 건조해지는 타입인데
0: 입술에 세로 주름이 많으면은 노화가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주 발라서 관리합시다.
1: 좋아요. 좋습니다.
0: 네. 마지막 추천템은
1: 네.
0: 다이소랑 투쿨포스쿨과 협업해서 네.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1: 오 마이 맨.
0: 근데 저희가
1: 네.
0: 정말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누드로지 컬러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품절이라 너무 인기템이라서 그런지
0: 아.
1: 품절이라서 누드 브라운밖에는 못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0: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0: 오.
1: 오.
0: 가격이
1: 네
0: 말이 안 됩니다.
1: 얼마예요?
0: 3,000원입니다.
1: 오 왜?
0: 와우. 완전 가성비. 네.
1: 아 가성비.
0: 누나도 이제
1: 네.
0: 쉽게 접근하는 거죠.
1: 오.
0: 그리고 또 이제 멀티 음영 스틱으로 은은한 또 음영을 또 그릴 수가 있대요.
1: 오, 음영?
0: 네.
1: 이제 컨설팅 할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0: 뭐요?
1: 컨투어.
0: 컨설팅이요?
1: 음영을 더 입체감을 넣어주는.
0: 그쵸.
1: 그게 또 이제 컨투어링.
0: 맞아요. 오.
1: 그거잖아요.
0: 맞아요.
1: 저 성장했어요.
0: 그러네요.
1: 네.
0: 바로 그려볼까요?
1: 네, 좋아요. 두껍네.
0: 오, 이렇게 있어요.
1: 예.
0: 네. 자.
1: 또 저예요? 오, 아 근데 진하지 않아요. 내추럴하다는 느낌이겠죠. 색감 자체가 부담스럽지 오. 않고 헤어라인이나 뭐 얼굴 윤곽이나
0: 하는데
1: 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또 이제 이거로 오버립을 한다?
1: 네.
0: 누드톤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네.
0: 안 되는 건 없습니다.
1: 네.
0: 스머징을 해야 됩니다. 스머징 비비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싹 그라데이션처럼
1: 네. 아, 그렇죠.
0: 됩니다.
1: 어, 오케이.
0: 자, 그게 중요해요. 오, 왜 그래? 아, 왜 봐봐, 자연스럽긴 해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여기다 윤곽 좀 윤곽을 그려줄게 제가 그림자를 여기랑
1: 어.
0: 이런 핏줄에 제가 얼굴에 할 순 없으니까 손에 좀 윤곽을 좀 자연스럽게 띄워주세요. 어때요? 장난 아니죠?
1: 그쵸? 근데 윤곽이 잘 드러나는 거 같아요.
0: 들어갔어? 패였어?
1: 네. 이거 보통 복근이 아무리 이뻐도 잘 안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네네.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0: 진짜요?
1: 네, 진짜로.
0: 사기 아니에요?
1: 아니, 사기, 왜 사기예요? 좀 더 드러내는 거죠. 그림자 역할을 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안 돼요.
0: 전완근! 전완근! 오, 좋아, 좋아, 좋아. 전완근 해보자. 양쪽. 딱 여기잖아.
1: 네.
2: 노출 있는 옷 입으실 때 네. 하세요? 메이크업?
1: 전혀 안 해요. 저는 그런 도움 받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연하러 올라간다. 이제 조명을 받으면은 이게 밋밋해 보여요. 그래서
0: 그렇죠. 아무래도 조명이 너무 세면
1: 네, 조명이 세면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라인을 좀 만들어줘서
0: 자, 양쪽 비교해주세요. 딱 됐다 이거야! 오! 스컬 오, 야 근데 자연스 진짜 그렇긴 하다. 야, 운동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근육을?
1: 사실 인터뷰 끝나고 이거 저희 메이크업장한테 이거 주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이거
0: 진짜로
1: 쓸 때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0: 난 아예 그 만들까 봐. 여덟 개만.
1: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눈코입 추천템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각자 원픽 저희가 그렇습니다. 항상 하던 원픽을 한번 뽑아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0: 먼저 뽑으실래요?
1: 네.
0: 네 뽑으세요.
1: 저 이거요.
0: 오.
1: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 쿨링을 맞죠, 맞죠. 조금 평소에 이거를 좀 열을 좀 뭔가 내려주는 거에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편리하기도 하고 눈 자주 붓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눈 붓기 뺄 때
0: 맞아 맞아
1: 진짜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약간 고민을 했어요.
1: 네.
0: 이거랑 제가 뽑을 제품이랑 고민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바로 이겁니다. 사실 제가 확실히 입술이 엄청 건조하다 보니까
1: 네, 네, 네.
0: 이런 거 저도 밤에 이렇게 바로 자거든요. 좀 네네네. 두꺼운 거.
1: 네네.
0: 근데 방금 발랐을 때 살짝 별로 안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1: 네.
0: 뭔가 느낌이 좋았어. 보송보송하니.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1: 이제 이 시간은 또 저희의 힐링 타임.
0: 그렇죠.
1: 이죠.
0: 그렇죠. 피팅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렛츠 고!
1: 렛츠 고!
0: 난 이 브랜드 본연의 그거를 살릴 거야. 저는 순수 예술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스티커나
1: 네.
0: 이런 거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1: 네.
0: 제 순수 미술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이게 사실 더 힘들잖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이거 완전 순수 제가 다 하는 거. 뭐 자리는 수망하지 맙시다.
1: 아 죄송해요. 아 이거 거기다가 하시는 줄 알고. 기억 안 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 붙이는 게 낫단 게.
0: 아니에요. 완전 떠올라 버렸죠? 생각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 잘 그렸다. 이제 여기다 음영 내면 컨투어링 하면 돼요, 일단.
1: 형 다 했어?
0: 다 했어.
1: 나도 거의 다 했어. 이것만 없어.
0: 너무 너 완전 초심을 잃었구나.
1: 왜?
0: 넌 뭐가 없는데?
1: 뭐가 없어. 끝. 제목은 스노우맨. 이게 태양인데 요걸 안에를 좀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Summer hates snowman. 여름은 snowman을 싫어한다. Now you can enjoy sunshine outside. 이 제품만 있다면 나가서 놀아도 된다. 그런 표현 하고 싶었고요. 또 여기에서 제가 만든 snowman입니다. 귀엽죠? 누가 봐도 딱 시원해 보이잖아. 형 너무 칙칙하다.
0: 아니야. 보지 마세요 아직. 칙칙하다. 오버 섹실리. 왜냐 입술이 이제 예뻐지면은 섹시 립이 되는 건데.
1: 네.
0: 촉촉 입술.
1: 촉촉 입술.
0: 지금 속으로 뭐 쓸말 없어가지고 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너무 길면 안 돼요 작품에.
1: 네, 짧고 굵게.
0: 짧고 굵게.
1: 네, 오늘 특별히 또 눈코입 살려주는 관리템이라 주제로 리뷰해봤는데요.
0: 네.
1: 네 관리라는 거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끝이 없어요.
1: 예.
0: 본인의 얼굴에 아쉬운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품이니 한국 방문하시면 무조건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그럼 다음 주에
0: 만나요. 안녕. 오버나이트.
1: 스노우맨.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2: 2016, an excavation site in Osongup, Cheongju, Chungcheongbuk-do province. A sword discovered in a small tomb astonished everyone.
3: 놀라움과 동시에 아 드디어 나왔구나라고 하는 고고학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짜릿함이랄까?
4: 한양 정도에서 나왔으면은 그래 뭐 나올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5: 동병철건이라는 형태는 한반도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2: At first glance, it looked like an ordinary old sword, but many secrets were hiding inside it. It's a sword with a bronze handle and an iron blade. But why was its handle made of bronze in the era when iron was already in use?
4: Steel이라는 것이 확실히 고온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철이 훨씬 더 그 중요한 광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청동이 더 비싸요. 청동이 더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금속으로 청동인 거고.
6: 칼을 차보면은요, 칼의 그 칼 자체는 칼집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손잡이 부분만 바깥에 나와요. 그러면 이 손잡이 부분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청동이 더 낫겠죠.
2: The handle was likely made of bronze to emphasize its high value. When and where was this sword made?
3: 이러한 동병철검은요, 주로 나오는 곳이 중국의 서남부 지역, 현재 운남하고 사천 일대가 되겠고요. 또 한의 부분이 이제 만주 일대인데요. 이번에 청주 오송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동병철검이 나오고
4: 중국 동북 지역에서 이 동병철검은 기원전 2세기나 기원전 1세기 그 시기에만 사용되는 거거든요. 오송에서 나온 거는 AD 2세기, 3세기

0: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200년 정도 차이 나는 거를 가지고 있는다는 게 그게 좀 되게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1: About 200 years after it was made, the sword was discovered in a tomb more than 1,000 kilometers away on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owner of the tomb someone of a high social status?
2: 웅병철검이라는 유물이 워낙에 흔히 볼 수 없는 유물이기 때문에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유물이겠지만 무덤의 형태를 보면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무덤들하고 동일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작고 또 같이 출토된 유물들도 그냥 평범한 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층이긴 하겠지만 아주 독보적인 그 위세를 보일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The size of the tomb and the other relics found in it were not particularly extraordinary. However, the sword looked notably different from the other bronze-handled iron swords from China. Its overall shape, including the handle, was similar, but the edge of its handle was cut off. What could be the reason?
3: 이 청주 우송의 검은 특별해요. 엄청나게 많이 마모가 되어 있고 이게 이 뒤에 손잡이 뒤에 끝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리들을 박아 놓는데요. 이 고리 부분이 없이 이걸 다 잘랐어요. 왜 잘랐을까요? 아마도 이 검을 하도 오랫동안 쓰니까 검을 교체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교체하고 난 다음에 끼우고 이것을 잘라버렸으니까 이걸 이 밑에 빼준 나온 그 칼을 다시 이렇게 휘어서 붙여가지고 이게 휘 흔들리지 않게 했어요.
1: What was the reason this sword was in use for so long, even to the point of damaging its valuable bronze handle?
3: 청주 오송에서 발견된 칼은 실제 무기로 사용되기보다는 좀 다른 용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는 상징성, 몇 대주 할아버지가 썼을 법한 그러한 부역칼을 쓰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이 사람이 내가 부역계통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치 집안의 갑옷처럼 가지고 썼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This sword is believed to have been used like a family heirloom, possibly to show that its owner was from Puyo. The significance of Puyo at that time was exceptional.
3: 우리가 삼국을 이야기할 때요, 신라와 가야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부여 계통이었어요. 지배 집단들이. 자, 북부여, 그래서 부여 나오죠. 부여에서 고구려 나오고요. 다시 고구려에서 백제로 나옵니다. 부여 계통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건국 신화라든지 역사 기록에 잘 남아 있어요. 자, 근데 놀라울 정도로 부여 계통의 유물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주 오성에서 부여계통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유물이 나왔으니까 놀라움과 동시에 아 드디어 나왔구나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고고학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짜릿함이랄까 이런 것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1: This bronze-handled sword still remains a mystery. Hopefully, someday it will pave the way for writing a new chapter in Baekje's history.
4: 철환이 한 300여 개가 이렇게 무더기로 모여진 채 출토가 되었습니다. 나무에 끼인 채로 출토된 상황입니다.

1915년 또 홍수 시에 이곳이 없어졌습니다. 폐허 상태로 터만 남아있던 곳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학술 발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저 지금 유물은 수건을 한 상황인데 지금 홍무포가 나무에 끼인 채로 출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진만 저희들 갖다 놓은 상황인데

금속으로 된 호는 이동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나무로 이렇게 감싸게 만들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이곳은 그 공기고로 초장이 되는 곳입니다. 이 아랫부분은 그 홍수에 의해서 이렇게 유실이 되어버리고 일부가 남아있는 이곳에서 목모포의 부재가 철제들만 이렇게 모아서 폐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창고 내부고 여기는 창고 바깥의 배수로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 바닥에서 그 총포의 탄환인 철환이 한 300여 개가 이렇게 무더기로 모여진 채 출토가 되었습니다.
1: 이게 목모포의...
0: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모포의 총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군사시설이니까는 백령의 전체 그 구조와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획득을 했고 조선 후기의 그 무기 연구와 총포류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00여 개에 가까운 곤룡 발자국이 한 장소에서 발견되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특히 용광류, 수광류, 조광류 이 세 가지 종류의 곤룡 발자국들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0: Okay, let me choose my stirrup. This way. In 2003, we have a big typhoon hit this mountain area.
1: 21년 전인 2003년도에 태풍 매미에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태풍 매미가 이 절벽 사면을 치고요. 돌들이 좀 들고 일어나면서 파헤쳐 시작이 됐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 노출이 됐습니다. 400여 개에 가까운 곤형 발자국이 한 장소에서 발견된 점이 특징적이고요. 또 좁은 공간에 굉장히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용광류, 수광류, 조광류 이 세 가지 종류의 곤형 발자국들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매우 학술적으로 중요한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사실 이러한 의문점과 질문이 이 화석산지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퇴적 환경을 분석해 보니까 당시에 이 지역은 절벽이 아니었습니다. 평지였고요. 아주 촉촉히 물기가 있는 호수 가장자리였습니다. 그 가장자리에 발자국을 남기게 됐고요. 물과 식물들을 먹기 위해서 왔던 초식공룡, 그리고 이 초식공룡을 노리고 쫓아왔던 육식공룡의 흔적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곳은 당시에 공룡들이 서식하기에는 매우 좋은 서식지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Another good picture of the trailway is like this. Here, another big meat eater, theropod, is running this way. So I'm going to show you this tree and this main. We can calculate the size of the length like this. So this is about three times bigger than manus. Footprin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y tell us about behavior and size and then characteristics of the all the group animal.
1: 웨더링.
0: Oh, weathering. Good questions. The weathering is keep going on, like typhoon and big rain. Keep deteriorating. Yes. So we cannot block the rain. But this is a natural disaster and natural phenomenon. But after this layer, we have more dinosaurs. Even below your side, we have more. So we just keep monitoring, keep watching. So what is the next step?

일반 어린이들이나 국민들이 오셔서 이런 좋은 자연유산 발자국을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 보실 때는요. 그래서 저희가 발자국의 이 표면에 훼손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약간의 색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인성이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색을 칠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관리 계획적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대구 지배층 왕 바로 아래 그 높은 계층의 문어입니다. 석회 안에 들어왔을 때 천정에 뭔가 어른거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글자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고분군은 그 구산동 유호분입니다. 구산동 고분군은 일제강점기 때 삼산리 고분군으로 지정되어서 조사가 되고 흩었던 고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급하게 조사했다라는 그 기록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었거든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피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호서 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규모를 추정해봤을 때 직경 13미터 정도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전성기의 가야 고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봉분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신라로 넘어간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는 그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정해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최고 지배층 왕 바로 아래 그 계층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호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배장묘가 하나가 조사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 이나무 토기가 세트가 같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하얀 부분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이 석회라고 합니다. 석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상당히 이제 비싼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라시대 고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규모가 큰 무덤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석회를 바르고 있습니다.

기사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전쟁 중에 무슨 조사를 했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고학 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명맥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뭐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록이 딱 나타나면서 아, 아니다. 그 당시에도 그 학자들이 여기에 내려와 있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문헌들에 대한 조사들을 해왔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되었었습니다. 더 재밌는 내용은 이제 이 날짜가 바로 서울수호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급하게 정리를 하고 나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저희가 2017년부터 발굴 조사에 들어가서 이 성벽의 흔적을 찾았고요.
1: 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메인의 기술은 혹은 주요 기술은 판축 기술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판축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물성이 다른 흙을 켜켜이 집어넣어서 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하나의 흙 덩어리를 일종의 판괴라고 하고요. 그 판괴가 모여서 거대한 토루, 그러니까 흙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루들이 모여서 풍납토성의 성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서 이 안에 판축기법뿐만 아니라 각종 토목기술이 베풀어지게 되는데요.

판축의 정연함 그리고 판축 구조물의 완벽함은 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3.8km 이상 되는 이 왕성을 아주 견고히 축성하려는 그 의지가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진구인데요. 중에 자연재방층을 파서 이 지진구를 맨압을 했습니다. 홍납토성에서 지진구는 총 3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지진구의 의미는 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축조를 할 때 전체 공사의 편안함을 바란다든지 그리고 이제 왕성의 번영을 바란다든지 하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지를 축조를 할 때 요 아래쯤,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자연재방 면에서 계속해서 의뢰의 수혈들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이 동물은 소나 말의 대형 포유류, 그리고 개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성벽을 축성하는 일이 당시에도 굉장히 쉽진 않았던 일이었을 겁니다. 안전을 바라고 그리고 원활하게 성벽이 축성이 되고 그리고 전체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일종의 행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새로운 앨범 빈자리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구원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되게 공교롭게 또 이렇게 I'm Live 촬영하는 날에 또 저의 새로운 앨범 빈자리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사실 또 또 이 3년 만이라는 게 앨범도 그렇고 이 I'm Live도 진짜 3년 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 기회에 또 새로운 노래 제 빈자리 앨범 또 라이브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타이틀곡인 아슬하게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네, 아슬하게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노래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슬하게였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제가 이번 앨범 낼 때 렘수면이라는 노래를 선공개로 냈어요. 그 렘수면을 가수 건희님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로 건희님 원하세요? 그러면 특별 게스트 건희님 모시겠습니다. 건희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건희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저희 렘수면 이렇게 첫 라이브인데 네.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0: 그러면 렘수면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재밌게 보내다 가세요.
0: 어, 오셨어요. 다시 한번 건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건희님이 진짜 제 앨범 딱 참여해 주실 때도 이렇게 흔쾌히 해주셨을 때 딱 그 음원을 이렇게 딱 받아보고 진짜 감탄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라이브도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소름 돋으면서 네 했음. 입니다. 네. 여운이, 네. 네. 뒤 관객도 봐달라고, 네. 네. 이렇게 멘트 할까요? 네. 네. 다음 노래는 이제 제 노래 중에 또 다 아시는 노래 있으시잖아요. 제 이름을 아신다면, 제 노래를 아신다면, 다음 노래, 너는 어떻게? 바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는 어떻게 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앵콜 외쳐주시면 공식적으로만 마지막 곡인데요, 슬퍼하지 마 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후렴이 되게 쉽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쉬워요. 이제는 슬퍼하지 마 baby oh oh, 이제는 슬퍼하지 마, 이런데 슬퍼하지 마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이제는 하면 슬퍼하지 마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해주세요. 그러면 저 마지막 노래 슬퍼하지 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Changsong Hi-Pek,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packing technologies. Also, we look into Worldway, which has produced functional food with the cutting-edge silk extraction skills. And we explore AM Special Vehicle, a provider of effective and safe special vehicl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Flexible wrapping paper is one of the essential items when packing different types of food, including snacks and instant noodles. It can protect the food and deliver the unique values of different brands.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Changsong Hi-Pek has suggested cutting-edge packing solutions to the market. We look into Changsong Hi-Pek, which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packaging materials. Changsong Hi-Pek is located in Daesung-gun County, Daegu. The firm has produced flexible packing materials with enhanced durability. It has thoroughly managed the production process, including printing and processing stage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lso, it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build an optimal manufacturing system.
2: Changsong Hi-Pek은 산업용 및 식품 포장용 연포장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단순히 포장재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제품의 특성과 유통 환경에 맞는 소재와 가공 방식을 연구하며 고객 맞춤형 포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1: Industrial goods should be highly resistant to external shocks and humidity. And for food products, it is important to keep the freshness. When packing confectionaries, the highly durable PET materials with sensuous designs are used. It has also developed convenient spout pouches that can endure high temperatures.
3: 최근에 K-푸드 시장이 커지면서 제품 특성에 맞는 포장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면이나 스낵류, 액상 제품 등 다양한 식품군에 맞춰 고객사와 함께 포장 형태나 소재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특성과 유통 환경까지 고려한 맞춤형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purposes of products, precise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designing, printing, and processing, are carried out. As the products have direct contact with food, the firm puts top priority on keeping the safety. When manufacturing spout pouches, the process of attaching the bottle caps has been automated. And the completion level of the finished products has increased.
4: 창성 하이팩 공장은 크게 인쇄, 라미네이팅, 가공 단계로 나뉩니다. 인쇄 공장에서는 오랜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 색상 불량 검출 시스템과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팅 공장에서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공 분야에서는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part of an effort to remove ineffective elements at the production site. By checking the production status and the conditions of facilities in real time, the firm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4: 삼성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MES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원부자재의 입출고부터 생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 라미네이팅, 가공 공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생산 현황과 설비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생산 순서를 관리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공정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1: 창성 하이팩 has made utmost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market. After carrying out the coloring process, it has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durability of the products.
3: 창성 하이팩은 특허 및 실용 실환 출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충진이 가능한 연성 용기와 같은 신규 패키징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위해 AI 기반 인쇄 물량 자동 검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한 인쇄 이상과 품질 편차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안정성과 품질 균일화를 위해 잉크 자동 점도 조절 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 Changsung Hi-Pack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in the B2B or business-to-business market based on the high product quality and advanced technologies. By implementing its own green technologies, the firm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eco-friendly products. What is more,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2: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경을 고려한 패키징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타협 없는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사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1: Changsung Hi-Pack has provided premium packaging materials by developing advanced designing, producing, and processing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ollaborated natural materials with biotechnologies to provide a healthier life. Worldway has developed naturally derived silk amino acids and produced various products with the material. Based on the advanced silk extraction skills, the company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silk amino acid products. We explore Worldway, which has delivered the original values of nature to consumers. Worldway is located in Cheonimyeon, Sejong's special self-governing city. Focusing on the scientific values of the natural silk protein, the company has developed solutions that can improve people's health. And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reliable business partner in the field of health functional food industry.
5: 저희 월웨이는 실크 아미노산, 실크 펩타이드, 실크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원료 및 식품 소재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B2B 전문 기업입니다. 월드웨이는 천연 유래 소재를 바탕으로 몸이 보다 편안하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영양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실크 단백질과 아미노산 연구를 이어오며 FDA, NDI, 할랄 인증을 확보했고 단백질 원료 최초의 면역 기능성 개별 인정을 통해 국내외에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s into developing silk amino acid materials. Different types of functional food for health, which is mainly produced with silk protein, silk Q1, is the main product. The products are made in a variety of formulations, including powder, tablets, and liquid.
5: 비단으로 알려진 천연 실크는 자연에 존재하는 식품 원재료 중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실크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효소로 소화할 수 없는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92% 이상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특허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대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system. The firm has thoroughly managed the quality during the process based on the HACCP and GMP standards. What is more, the main control unit can monitor the production status in real time, so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can be maintained.
5: 저희 제품의 핵심은 천연 실크 단백질인 누에꼬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가수분해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누에꼬치를 가수분해 공정을 통해 18종의 아미노산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해 시간과 온도, 압력을 기준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후 소비자분들이 더욱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공정을 통해 분말 형태로 가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된 원료는 인물 검출 과정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한 뒤 최종 포장되어 출고됩니다.
0: Worldway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establish a more effective manufacturing structure. It aims to build a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keep the delivery dates to satisfy the clients.
6: 당사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프로젝트는 색틱 포장 기계 전면 교체를 통한 색틱 포장 생산 능력 56% 향상, 제품 생산 능력 2배 증가, 재고 정확도가 60%에서 98%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생산 환경 전반을 정리함으로써 물류 이동 거리가 50%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부분은 사람이 움직이던 공장에서 데이터와 시스템이 움직이는 공장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로 긴급 주문 대응력과 납기 신뢰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accelerated studies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ilk protein, as well as developed functional materials. By carrying out basic studies, developing different formulations, and testing the prototypes, the firm has achieved fruitful results.
7: 월드웨이 연구의 핵심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효율 단백질 개발입니다. 실크펩타이드는 지방과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 단백질 소재로 현재 고령자 맞춤형 근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크펩타이드는 이미 면역력 증진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인 만큼 앞으로는 면역과 근력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제품 개발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운동 후 회복과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다양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0: After establishing a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actively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and sought further growth. By constantly expanding the sales network in the global field, it aims to achieve an increase in sales.
5: 앞으로 월드웨이는 커져가는 건강 트렌드에 맞춰 고령 친화 영양 솔루션, 액상 아미노산, 이너 뷰티 및 기능성 소재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월드웨이는 건강한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재와 기술을 연구하며 사람 중심의 건강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0: Worldway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by developing the original technologies for silk amino acid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to a business that can suggest solutions for healthy living.

0: A lot of cutting-edge technologies have been built to build a clean and fresh urban environment. AM Special Vehicle has mainly produced refuse collection vehicles, including garbage trucks and food waste collectors. The company has put top priority on strengthening the safety of workers in the field. Also, the firm has improved the product quality by developing its own one-stop production system. We introduce AM Special Vehicle, which has created added values for people's daily life. AM Special Vehicle is located in Kimje,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s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refuse collection vehicle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By developing more effective and reliable solutions, the firm has paved a new path for Korea's special vehicles industry.
1: AM 특장은 사람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는 환경 청소 차량 특장 전문 기업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현장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신념 아래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고의 품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장차 전문 기업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Refuse collection vehicles that can collect and transport household waste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It has also produced recycling collectors and food waste collector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urban environment. Korean-style refuse collection vehicle has focused on improving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workers in the field, and it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Korean market.
2: AM 특장 환경 청소차는 깨끗한 도시 환경과 효율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개발된 특수 목적 차량입니다. 한국형 청소차는 작업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안전 장치와 편의 장치를 갖추어 현장 작업자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샤시 트럭을 활용한 친환경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차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 제작에 앞장서며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Keeping the original strength is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refuse collection vehicles, which can be used under extreme conditions. The company has developed customized production skills that can prevent the deformation of designs and improve the load efficiency. Even after releasing the products, the firm has kept and managed the production records to enhance the quality.
3: AM 특장 특장차는 악조건 속에서 사용되는 청소차인 만큼 강한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생산 공장에서 표준화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설계부터 특장 장치 제작, 품질 검사, 최종 테스트 및 출고까지 각 핵심 공정에서 기본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임하는 것이 곧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0: A lot of manual works are required when producing special vehicles.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olution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systematic manual production stages, as well as to control the production process based on the data. Also,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decreasing the defect rate and maximizing the productivity.
3: AM 특장은 제조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NES, 즉 제조 실행 시스템을 핵심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습니다. 자재의 입고, 사용, 분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주요 핵심 부품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재 누락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80%까지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공정별 진행 상황을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생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차량 입출구와 품질 관리 역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납기 일정을 100%까지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0: AM Special Vehicle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on the product quality to cope with the future trends in the special vehicles market. It has strived hard to develop eco-friendly energy vehicles as well as an intelligent safety control system.
2: AM 특장은 미래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과 양산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2018년부터 친환경 트럭 기반 청소차 개발에 착수하여 국내 유일의 수소연료 전지 트럭 기반 청소차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심화되는 인력 부족 문제와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만으로 수거 작업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1인 수거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 개발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Korea's special vehicles market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organizations. Aside from Southeast Asia, it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1: AM 특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부문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0: AM Special Vehicle has galvanized effort to build a better urban environment.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호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인사드리죠.
1: 네.
0: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리노프입니다.
1: 네, 와이어시고요.
0: 이션입니다.
1: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진짜 야. 미세먼지도 보통이고.
0: 감독님.
1: 네.
0: 세모 달라진 거 없나요?
2: 잘 모르겠는데.
0: 아?
1: 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아니, 솔직히.
0: 티날 텐데.
1: 이게 잘 보일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희 뭐 턱이 칼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막 누가 봐도 베일 것 같다. 막 이거 피나가지고 막. 한번 턱 만졌는데 여기서 피나고 후루룩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나요?
2: 감독님 진짜 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1: 근데 왜 션이 형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0: 저희가
1: 저도 있잖아요. 예.
0: 네.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1: 아 그쵸 맞죠.
0: 근데 네.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1: 네.
0: 지금 또 이제 눈, 코, 입이
1: 네.
0: 굉장히 또 지금 살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메이크업 쌤한테 물어봤더니
1: 네.
0: 눈, 코, 입 네. 분위기만 살아도
1: 네.
0: 이제 얼굴 분위기가 굉장히 삽니다.
1: 아, 어떻게 살아요?
0: 이제
1: 네.
0: 눈은
1: 네.
0: 분위기 있고
1: 네.
0: 코는
1: 네.
0: 입체감 있고
1: 네.
0: 입술은 생기감 있게
1: 네.
0: 살릴 수 있어요.
1: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국 하는 것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0: 해야죠.
1: 네. 저 래퍼인데.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0: 페이스!
1: 나만의
0: 관리!
1: 나만의 관리템!
0: 네, 좋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오늘 또 나만의 이제 눈, 코, 입 이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0: 괜찮아요. 네, 잘했어요.
1: 네,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 이게 제 주 목적입니다.
0: 이 눈, 코, 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찾으러 인터뷰를 해보러 가볼까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하러 가보시죠.
0: Let's go!
1: Let's go! 광화문 또 이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 많이 나오긴 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인터뷰하기에는 또 쉬울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학생들도 많아요.
1: 그러니까요. 오늘 소풍 왔나 봐요.
0: 맞아요. 아, 이맘때쯤 우리도 현장학습 오고 그랬는데.
2: 그쵸.
1: 아, 옛날 생각납니다.
0: 네, 옛날 생각나요. 몇 년 전이죠?
1: 20년 전?
0: 와우.
1: 근데 또 이제 네. KBT를 통해서 네. 저희가 지금 교복을 입어도 네. 그렇게 이제 이질감이 없습니다.
0: 맞아요. 저희 KBT 이게 좀.
1: 저만요.
0: 어? 그러면 안 되는데.
1: 어, 저걸. 어? 딱 관리하시는 분이시네.
0: 어?
1: 또 러닝 하시는 분들이 또 관리를 잘한단 말이야. 한번 물어보실까요?
0: 좋아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3: 네네.
1: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또 러닝맨.
0: 평소에 관리를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3: 어, 관리는 네 하긴 합니다.
0: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1: 맞아요.
0: 아, 혹시 따로 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3: 아, 저 지금 대학교 학생입니다.
0: 오, 학생이에요?
1: 유니버시티.
0: 혹시 자기만의 이제 눈, 코, 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3: 코랑 눈?
0: 코랑 눈?
3: 네, 코랑 눈이 좀 이뻐야지 좀 사람이 좀 잘생겨 보이고.
0: 아, 잘생겨 보이고 약간 좀 남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3: 네네.
0: 아, 그럼 남을 볼 때도 약간 눈, 코를 좀 주로 보시는 편이에요?
3: 네, 그런 것 같아요.
0: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3: 제가 매일 운동을 해서 얼굴에 피지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피지를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오, 많이 쓰고
1: 관리남 역시
0: 네, 예요.
3: 또 코에 아무래도 피지가 많이 쌓이다
1: 그쵸.
3: 보니까 네. 코는 또 따로 일소 제품인데 네. 거의 거 코팩을 사용하고 합니다.
0: 와.
1: 근데 사실 코팩이 네.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괜찮나요?
3: 뭐 자극이 다른 덜하다. 제품들도 써봤는데 아무래도 속에 자극이 좀 많이 덜해가지고
0: 덜하다.
1: 코팩은 이렇게 뛰잖아요.
3: 네.
1: 그러면 약간 좀 자극이 되는데.
3: 아, 근데 이 제품은 뛰는 게 아니고.
1: 뛰는 게 아니에요?
3: 네, 이제 그냥 액체를 섬에 묻혀서 올려놓고 이제 닦는 느낌이어가지고.
0: 오.
3: 자극이 좀 많이 덜한 거.
1: 아, 그러겠다.
0: 덜하고 편리하네.
3: 네, 맞아요.
0: 그렇죠. 네. 오, 녹이면서 쓰는 거.
1: 했을 때 많이 뽑혔어요?
3: 네.
1: 몇 개 뽑혔어요?
3: 와, 손가락 좀 빌려주세요.
0: 오, 손가락.
3: 아,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0: 아, 많으신 정도로. 아,
1: 몇 리터 녹였어요?
3: 한 3리터?
1: 감사합니다.
0: 다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0: 좋네.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러면 러닝을 이제 마저 뛰시는 건가요?
3: 네, 집까지 뛰어가려고.
0: 와,
1: 몇 뛰세요?
3: 저 430.
1: 이야,
0: 430.
1: 고수입니다. 430. 1km에 4분 30초.
0: 와우.
1: 선수입니다, 선수. 지금 눈, 코, 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네.
1: 다리가 중요하지, 이분한테. 조심하세요.
0: 조심하세요. 가세요.
1: 러닝맨.
0: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터뷰가 너무나도 좋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드네.
1: 안녕하세요.
4: 나
0: 인터뷰가 아니라
4: 뭐 그런 건 줄 알아요.
1: 저 사람들이 저 도를 아십니까 줄 아시는데요?
4: 네.
1: 저분이다. 저분 된다. 느낌 왔다. 저분 돼요. 저분 무조건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나오시면 연프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하트 시그널. 솔로지옥!
0: 나는 솔로까지.
5: 나는 솔로는
1: 그거는.
0: 아, 그건 아니고요.

0: 안 되겠다, 이거 써야 되겠다. 자, 내가 글씨체 좋으니까 내가 쓸게.
1: 프리허그 마냥 프리 인터뷰 이렇게 적어. 네. 그러면 코카클 수도 있다고 프리라고 써있으니.
0: 시간 있으신 분들 인터뷰 제발 부탁드릴게요. 형 종이 하나 들어. 내가 하나 찢어줄게. 형은 한국어, 난 영어.
1: 프리 인터뷰 그냥 인터뷰 하실 분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0: 보셨어? 누구야?
1: 오셨어, 지금 됐어. 40% 넘어왔어. 가자.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싸병.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굴 관리 좀 열심히 하시는 편이신가요? 두 분 다 너무 이쁘신데.
2: 요즘은 잘 못하고 있어요. 애 키우나? 애 키우세요.
0: 오! 결혼하셨어요? 네, 네, 애까지? 네. 오, 너 몰랐어. 오, 너무 관리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2: 아, 감사합니다.
0: 혹시 어느, 그러니까 눈꼬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을 때 맞아요. 눈꼬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1: 사실 오늘 주제가 눈꼬입이거든요.
0: 네, 네 맞아요.
3: 근데 옛날에는 조금 눈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좀 지날수록 입술?
0: 입술?
3: 네.
0: 입술?
1: 입술을 왜 보시죠? 아, 야, 인터뷰를
0: 왜요? 이유가 많겠죠?
1: 그쵸, 그쵸,
0: 그 이유는 잘... 네,
3: 성인이니까. 다 해도 입술을 안 하면...
1: 생기가 없어 보니까.
3: 네.
0: 아, 생기가 없어 보니까.
3: 네. 나이가 들수록. 아, 네.
0: 그쵸, 그럴 수 있죠.
3: 느낌이 아,
0: 코! 코! 네. 코! 코가 좀 높아야 되나요? 아니면 좀...
4: 아, 왜냐면 옆모습을 봤을 때 코가 높으면 약간 선이 있으면 아. 예뻐가지고 오.
0: 제 코는 어떤가요?
4: 선 있으시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코도 쉐딩이 될 수 있고, 입술도 립밤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뭔가 이렇게 관리할 만한 그 관리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3: 아, 밤에 자기 전에.
1: 요. 혹시 어떤 제품 쓰세요?
3: 에뛰드 제품.
1: 에뛰드?
3: 네. 네, 립 마스크? 그거를 이제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날. 네. 닦아내면 좀 각질 제거가.
0: 오! 아까 전에 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네. 코 관리하시는데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아, 저희 원래는 옛날에는 그 피지 이거 떼는 거 있잖아요.
0: 네.
4: 네, 콧팩 같은 거 많이 쓰다가.
1: 안 쓰세요, 지금은?
4: 지금은 안 써요.
0: 아, 지금은 안 쓰죠.
4: 쓰고 나니까 뭔가.
1: 자극이 되죠.
4: 네, 그런 거 같아가지고.
1: 아니 뭐 아, 쉐딩 네. 같은 거 그래서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코어의 쉐딩 뭐 이런 거?
3: 저는 합니다.
0: 어? 어떤 거?
3: 다이소 제품 중에 되게 만능 제품이 있는데 눈에도 바를 수 있고 입, 립, 오버립도 좀 되고 코 쉐딩도 역할을 좀 다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1: 짐작이 가지 않지만 눈, 코, 입을 다 할 수 있는 제품 올인원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3: 로지 뭐 이런 색상인데 쉐딩도 되고 이렇게 눈 밑에 바르면은
1: 아, 자연스럽게 좀
3: 네, 음영도 약간 그걸로 요즘 그냥 눈 간편하게 나갈 때 눈, 코, 입 좀 다 해.
1: 지금 하신 거예요?
3: 네.
1: 오!
3: 밥 먹고 와서 좀 지워져요. 네.
1: 어쩐지 음영이 사시더라.
0: 와우.
1: 고생하십니다.
0: 조심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저희 온앤오프입니다. 온앤오프에 저희. 네. 그리고

0: 예. 아.
1: 저, 여기가 인터뷰하기 터가 좋네.
2: 스케치북 효과 아니에요?
0: 스콜! 컴온!
2: 혼자 쉬는 거 아니야?
0: 어디야? 오, 나이스. 어? 어디 갔었어? 이걸로 가야 돼요. 호소를 해야 됩니다.
3: 와. 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아니요, 어, 편하게 그냥.
0: 편하게 앉으세요.
4: 안녕하세요. 타올로 나들이온 이연이 엄마입니다. 와,
1: 와. 아, 그럼 그 가족들하고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4: 네,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애들이랑 해서 같이 왔어요.
1: 네. 어, 지금 결혼하셨긴 했지만 혹시 이성을 바라볼 때 눈코입 중에서 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4: 저 아무래도 눈?
1: 눈? 어, 네, 눈 네, 네. 왜요?
4: 말할 때 눈을 보고. 아. 오. 눈빛이 뭐 좀 깊거나 뭔가 좀 초롱초롱하거나 그러면 더 빨려드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1: 아, 지금의 남편을 그렇게 이제 만나뵙게
4: 되네. 그랬을 거예요.
1: 아, 오, 눈을 바로 서로 지지 말. 아, 오, 눈을 바로 서로 지지 말 알아보고 그렇죠.
4: 네.
1: 아, 그러면 저희가 코 입은 다 해가지고 눈만 하면 되고 이제.
0: 솔직하시네요.
1: 예, 저희 솔직하니까.
4: 성형이요?
0: 아, 성형 아니야. 아, 성형 아니야.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0: K 뷰티 팀이어서 혹시 네. 눈에 관련된 뷰티 특별한 관리법 있으신가?
4: 특별한 관리법은 집에 있는 그 롤러 같은 걸로 오.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좀 주변을 좀 이렇게
0: 붓기.
4: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계속 마사지 해주면 좀 붓기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좀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1: 오, 그러신 것 같아요.
4: 지금
1: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4: 네네.
0: 또 인터뷰 또 응해주셔서 네, 좋은 정보 해주셔서
4: 네, 아닙니다.
0: 너무,
4: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행복한 하루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와, 오늘
1: 네 인터뷰가 쉽지 않았어요.
0: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 예, 네.
0: 해냈습니다.
1: 해냈죠. 저희가 누굽니까? 오늘의 주제 눈코입으로 어떻게든 성공을 시켰습니다.
0: 아,
1: 그래도 이제 제품들을 많이 또 이제 소개를 받아서
0: 그쵸, 그쵸. 이제 직접 써보고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1: 예.
0: 자, 그러면
1: 예.
0: 이 기세를 몰아서 리뷰까지 예. Let's go.
1: Let's go. 네, 오늘 경복궁에서 또 나의 눈코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또 추천받았는데요. 예, 그중에서 궁금한 제품을 저희가 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먼저 눈 적극성을 보여주신 이연 어머니께서 눈붓기를 네. 빼기 위해서 롤러를 쓴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1: 네.
0: 바로 이 제품입니다.
1: 이거 생긴 게
0: 어, 잠깐! 아, 잠깐!
1: 눈사람 같아.
0: 이 제품은
1: 네.
0: 더마킨 스노우맨 오, 맞네!
1: 맞네! 스노우맨 맞네!
0: 읽은 거 아니야?
1: 아니에요.
0: 더마킨 스노우맨 쿨러입니다.
1: 오 마이 갓!
0: 이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1: 사실 본 적은 없어요.
0: 저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냉동실에 넣어서 눈 모양으로 된 거 그 겔 같은 거는 봤는데 이런 것도 처음입니다.
1: 아, 원래 근데 보통 눈 붓기 빼는 거는 숟가락으로 하면 되잖아요. 쇠 숟가락?
0: 숟가락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 같아요.
1: 그쵸.
0: 네, 또 이 제품은 네. 시원한 쿨링감을 전해주는 쿨링 스틱인데요.
1: 네.
0: 냉미가 들어있는 알루미늄 판이 피부를 네. 시원하게 달래주고
1: 네.
0: 붓기를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1: 완화! 와, 이게 얼굴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바디에도 쓰기 괜찮다고 하던데?
0: 그렇죠.
1: 또 운동만 하는 사람으로서 네.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0: 리뷰가 5가 다예요?
1: 이게
0: 저기는 너 성장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는데?
1: 아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이걸 발랐을 때 부드러우면서 뭔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편리하게 집에서 그냥 TV 볼 때나 이럴 때 좀 팔에다가 열이 좀 많다 싶으면 여기다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0: 네. 근데 사실 네. 이거를 또 아무것도 없이 바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마스크팩 같은 거 하잖아요.
1: 네, 네.
0: 하면서 이걸로 문질문질해지면 에센스가 더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1: 와우, 언블리버블. 근데 이게 사실 운동하고 나면 열이 올라오면 열 어느 정도 낮춰줘야 돼요. 근육이 안 다치려면.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탐납니다, 일단은.
0: 예.
1: 네,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는데요.
0: 네네.
1: 해야 되겠죠?
0: 당연하죠.
1: 네. 다음 코 와. 제품인데요. 네, 다들 블랙헤드 고민해보셨죠?
0: 그쵸.
1: 이게 일소 슈퍼 멜팅 세범 소프트너입니다.
0: 와. 와. 코에 네. 붙여서 뽑는 코팩이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1: 갔어요.
0: 이제는 녹이는 코팩이 대세인데요.
1: 네.
0: 코는 물론 이마,
1: 네.
0: 턱, 남존 등 네. 피지 분량이 많은 부위에 피지와 네.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피지 클리너 제품입니다.
1: 아, 근데 솔직히 블랙헤드 손으로 쥐어짜면 나오잖아요.
0: 그쵸.
1: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 많이 했을 거예요.
0: 근데 뜯고 짜면 모공이 커집니다.
1: 오.
0: 굉장히 커져요. 이제는 불리세요. 일단은 네. 본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1: 네.
0: 일단 적신 다음에
1: 아.
0: 이걸 이제 코에 붙이는 거죠.
1: 네.
0: 확실히 오. 큽니다.
1: 우와.
0: 원래 화장솜이
1: 네.
0: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1: 아,
0: 그럼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막 붙여야 돼요.
1: 네.
0: 이거는 확실하게 딱 코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사이즈.
1: 커버를 할 수 있는.
0: 네, 이마.
1: 이마.
0: 여기 턱.
1: 턱.
0: 여기 또 나비존.
1: 네.
0: 여기 또 이제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절개선이 있죠.
1: 아, 네네네.
0: 어떤 굴곡에도 이제 쫙 붙합니다.
1: 아, 딱 이렇게 네. 각에 따라서 네. 딱 잘 붙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모공을 열어준 후 화장솜이 충분히 적셔서
0: 그렇죠.
1: 이제 10분에 15분 후에 이제 어플리케이터나 면봉으로 피지를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0: 아, 네. 사실
1: 네.
0: 이게 테스트가 중요하죠.
1: 저희는 자. 진짜로 냉정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한다는 점.
0: 일단 적셔볼게요.
1: 네.
0: 자, 이렇게 충분히. 충분히 적십니다.
1: 네.
0: 붙여볼게요.
1: 네. 오. 또 이게 코가 입체적이라 이게 네.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그쵸,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걸 테스트해봐야 될까요? 그 과학적인
0: 그쵸.
1: 그 부분을 한번 그쵸, 제가 그쵸.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반대로 이렇게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1: 오, 안 떨어지는데?
0: 이야. 테이프야 무슨?
1: 오. 피지를 또 이렇게 또 간편하게 없앨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고.
0: 손등에 피지가 있나요? 이게 코라 생각하세요.
1: 네.
0: 크죠?
1: 많이 이제, 크네요.
0: 네, 이제 시공 됐다? 그럼 뗍니다. 떼고 그냥 이걸로 부드럽게.
1: 네.
0: 슥, 슥,
1: 오,
0: 슥,
1: 오,
0: 슥 이렇게 하면은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0: 또 이게 되게 물 같잖아요.
1: 네.
0: 물 같다고 안 씻으면 안 됩니다.
1: 네.
0: 클렌징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끝나면 네. 꼭 씻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1: 아...
0: 자, 다음은 입 추천템인데요.
1: 너무 갑작스럽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0: 다음은 입
1: 네.
0: 추천템인데요.
1: 네.
0: 어우, 빨개졌어요.
1: 네.
0: 어. 바로 에뛰드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입니다.
1: 와우.
0: 자, 이제 오버나이트라는 이름처럼
1: 네.
0: 오버나이트 잠든 사이에 입술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 이게 딱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이네요. 사실
0: 그쵸.
1: 저처럼 이렇게 섹시하고 두툼한 입술은
0: 그런 게 있었나요?
1: 이런 섹시한 입술은 사실 이제 밤새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0: 그렇죠.
1: 저처럼 약간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0: 그쵸.
1: 이렇게 또 밤에 잘 때 바르면 케어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듭니다.
0: 그렇죠.
1: 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제가 입술이 제일 먼저 터요.
0: 맞아요.
1: 네.
0: 그 이유가 입술에는 피지선이 없어서 수분이 빛의 속도로 증발합니다.
1: 어머.
0: 빠르죠?
1: 호우.
0: 그럼 어떻게 됩니다? 주름이 생기기 쉽죠?
1: 어우.
0: 이런 립 마스크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1: 아, 써보고 싶네.
0: 일단 굉장히 패키징은 심플합니다.
1: 네.
0: 그냥 립밤색이네요.
1: 한번 발라봅시다.
0: 네.
1: 입술 이건... 정도는 뭐.
0: 맞아요.
1: 저의 이제 섹시 두꺼운 입술에 이제
0: 발라오니까 굉장히 끄덕합니다. 진짜.
1: 그러네. 근데 꾸덕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밤새 약간 유지하는데 뭔가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0: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평소에는 이제 네. 일상생활 때 꾸덕한 거 바르면 좀 불편해요. 찐덕거리고. 근데 이제 잘 때 발라놓고 이렇게 자면은 뭐 잘 때는 뭐 입을 쓸 일 없잖아요.
1: 잠꼬대 할 수도 있죠.
0: 그건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1: 알았어요.
0: 또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1: 네.
0: 이제 각질이 많으신 분들은
1: 네.
0: 이걸 발라놓고 아침에 티슈나 물티슈로 닦아도 제거가 되지만 확실하게 지우고 싶다.
1: 네.
0: 각질을 좀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치실 있잖아요.
1: 네.
0: 치실의 그 실 부분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문대면은 각질이 더 잘 떨어집니다.
1: 오.
0: 완전 이거 꿀팁, 고급 정보죠. 짧게 발라봤지만
1: 네.
0: 과연 각질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네.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게 롤링을 하는 거예요?
0: 부드럽게.
1: 아, 부드럽게. 오.
0: 오, 그냥 좀 약간 부드러워졌어.
1: 내가 만져봐도 돼?
0: 아니, 왜 이유가
1: 없는 거야? 저는...
0: 리뷰 때문에?
1: 네, 리뷰
0: 알았어,
1: 때문에.
0: 알았어.
1: 리뷰 때문에. 오, 진짜 그러네.
0: 보들보들 보송보송해졌어.
1: 오. 오.
0: 보송보송했어?
1: 네.
0: 오.
1: 오, 보송보송한데? 원래 제가 주름이 진짜 많고 되게 엄청 저도 잘 건조해지는 타입인데
0: 입술에

0: 회로주름이 많으면 노화가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주자주 발라서 관리합시다.
1: 좋아요. 좋습니다.
0: 네. 마지막 추천템은 네. 다이소랑 투쿨포스쿨과 협업해서 네.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1: 오 마이 맨.
0: 근데 저희가 네. 정말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누드로지 컬러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품절이라 너무 인기템이라서 그런지 아. 품절이라서 누드 브라운밖에는 먹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0: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오.
0: 가격이
1: 네
0: 말이 안 됩니다.
1: 얼마예요?
0: 3,000원입니다.
1: 오 왜?
0: 와우. 완전 가성비. 네.
1: 아 가성비.
0: 눈에도 이제 네. 쉽게 접근하는 거죠.
1: 오.
0: 그리고 또 이제 멀티 음영 스틱으로 은은한 또 음영을 또 그릴 수가 있대요.
1: 오 음영. 네. 이제 컨설팅 할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0: 뭐요?
1: 컨트롤.
0: 컨설팅이요?
1: 음영을 더 입체감을 넣어주는.
0: 그렇죠.
1: 그게 또 이제 컨투어링.
0: 맞아요. 오.
1: 그거잖아요.
0: 맞아요.
1: 저 성장했어요.
0: 그러네요.
1: 네.
0: 바로 그려볼까요?
1: 네 좋아요. 두껍네.
0: 오 이렇게 있어요.
1: 예.
0: 네. 자.
1: 또 저예요? 오, 아 근데 진하지 않아요. 내추럴하다는 느낌이겠죠. 색감 자체가 부담스럽지 오. 않고 헤어라인이나 뭐 얼굴 윤곽이나
0: 하는데
1: 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또 이제 이거로 오버립을 한다?
1: 예.
0: 누드톤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예.
0: 안 되는 건 없습니다.
1: 네.
0: 스머징을 해야 됩니다. 스머징 부비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싹 예.
1: 아,
0: 그라데이션처럼 싹 됩니다.
1: 어, 오케이.
0: 자, 그게 중요해요. 오, 왜 그래? 아, 왜 봐봐, 자연스럽긴 해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여기다 윤곽 좀 윤곽을 그려줄게 제가 그림자를 여기랑
1: 어.
0: 이런 핏줄에 제가 얼굴에 할 수는 없으니까 손에 좀 윤곽을 좀 자연스럽게 비워주세요. 그렇죠, 장난 아니죠.
1: 그렇죠. 어, 근데 윤곽이 잘 드러나는 거 같아요.
0: 여기 뭐 들어갔어, 패였어.
1: 네. 이게 보통 복근이 아무리 이뻐도 잘 안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0: 네네.
1: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0: 진짜요?
1: 네, 진짜.
0: 사기 아니에요?
1: 아, 사기 왜 사기예요? 좀 더 드러내는 아~ 거죠. 그림자 역할을 해주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안 돼요.
0: 전완근. 전완근. 오, 좋아, 좋아, 좋아. 전완근 해보자. 양쪽 딱 여기잖아.
1: 네.
2: 노출 있는 입으실 때 네. 하세요, 메이크업?
1: 전혀 안 해요. 저는 그런 도움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연하러 올라간다. 이제 조명을 받으면은 이게 밋밋해 보여요. 그래서
0: 그렇죠. 아무래도 조명이 너무 세면
1: 네, 조명이 세면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라인을 좀 만들어줘서
0: 자, 양쪽 비교해주세요. 딱 됐다 이거야! 오! 스컬 오, 야 근데 자연스 진짜 그러긴 하다. 야, 운동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근육을?
1: 사실 인터뷰 끝나고 이거 저희 메이크업생한테 이거 주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이거
0: 아, 진짜로
1: 쓸 데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0: 난 아예 그 만들까 봐. 여덟 개만.
1: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눈코입 추천템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각자 원픽 저희가 항상 하던 원픽을 한번 뽑아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0: 먼저 뽑으실래요?
1: 네.
0: 네, 뽑으세요.
1: 저 이거요.
0: 오.
1: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서
0: 아,
1: 그 쿨링을 맞죠, 조금 맞죠. 평소에 이거를 좀 열을 좀 뭔가 내려주는 거에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편리하기도 하고 눈 자주 붓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눈 붓기 뺄 때
0: 맞아 맞아
1: 진짜 좋을 것 같아요.
0: 딱. 저도 약간 고민을 했어요.
1: 네.
0: 이거랑 제가 뽑을 제품이랑 고민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바로 이겁니다. 사실 제가 확실히 입술이 엄청 건조하다 보니까
1: 네, 네, 네.
0: 이런 거 저도 밤에 이렇게 바로 자거든요. 좀
1: 네네.
0: 두꺼운 거.
1: 네.
0: 근데 방금 발랐을 때 살짝 별로 안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1: 네.
0: 좀 뭔가 느낌이 좋았어. 보송보송하니.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1: 이제 이 시간은 또 저희의 힐링 타임.
0: 그렇죠.
1: 이죠.
0: 그렇죠. 이 팁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렛츠 고!
1: 렛츠 고!
0: 난 이 브랜드 본연의 그거를 살릴 거야. 저는 순수 예술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스티커나
1: 네.
0: 이런 거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1: 네.
0: 제 순수의 미술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이게 사실 더 힘들잖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이거 완전 순수 제가 다 하는 거. 뭐 자리는 소방하지 맙시다.
1: 아 죄송해요. 아니 그 거기다가 하시는 줄 알고. 기억 안 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 붙이는 아니요, 게 낫단 게.
0: 아니에요. 완전 떠올라 버렸죠? 생각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 잘 그렸다. 이제 여기다 음영 넣으면 컨투어링 하면 돼요, 일단.
1: 형 다 했어?
0: 다 했어.
1: 나도 거의 다 했어. 이것만 끝.
0: 너무 너 완전 초심을 잃었구나.
1: 왜?
0: 넌 뭐가 없는데?
1: 뭐가 없어. 끝. 제목은 스노우맨. 이게 태양인데 이걸 안에를 좀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Summer hates snowman. 여름은 스노우맨을 싫어한다. Now you can enjoy sunshine outside. 이 제품만 있다면 나가서 놀아도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또 여기에서 제가 만든 스노우맨입니다. 귀엽죠? 누가 봐도 딱 시원해 보이잖아. 형 너무 칙칙하다.
0: 아니야. 보지 마세요 아직. 어. 칙칙하다. 오버 섹시립. 왜냐 입술이 이제 예뻐지면은 섹시립이 되는 건데. 네. 촉촉 입술.
1: 촉촉 입술.
0: 지금 속으로 뭐 쓸말 없어가지고 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너무 길면 안 돼요 작품에.
1: 네, 짧고 굵게.
0: 짧고 굵게.
1: 네, 오늘 특별히 또 눈꽃이 살려주는 관리템이라 주제로 리뷰해봤는데요.
0: 네.
1: 네, 관리라는 거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끝이 없어요.
1: 예.
0: 본인의 얼굴에 아쉬운 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품이니 한국 방문하시면 무조건 제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그럼 다음 주에
0: 만나요. 안녕. 오버나이트
1: 스노우맨.

씨로 싹을 틔어서 떡잎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큰 다음에 방아다리 나오기 직전에 갖다가 심는 건데 저희들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4월 15일 날 심었어요. 방아다리는 처음에 고추가 이렇게 올라오면 방아다리 이렇게 두 개의 방아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요. 나면은 여기에 맨 먼저 꽃이 피어서 여기에 고추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아다리 날때 여기까지 이제

0: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때 고추는 다 방아다리 고추는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아다리 고추는 이렇게 못생겼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길쭉길쭉 잘 생기는 거예요. 애고추는 이제 이게 얘가 다 늙었을 때 위에 작은 고추 해가지고 그거는 볶아 먹기도 하지만 가을에 고추는 고추 부각 같은 거 만들어서 또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어요. 밀가루에 묻혀서.
1: 옛날부터 데려오던 그 고추지 만두를 하려고 해요. 고추를 이용한 이 충청도 그 토속 음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지 만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추가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으로 해서 먹으려고 하는 염장법을 갖다 사용을 해서 고추지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금물을 부실 때는 이 물을 한번 끓여서 소금물을 끓여서 완전히 식히고 식힌 다음에 버주시는 거예요. 얘가 떠오르니까 떠오르지 못하게 이제 누름을 하는데 지금은 현대는 이 비닐봉지가 너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름을 돌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위생팩에다가 물을 담아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올려놔주면 얘가 골고루 눌러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했는데 요즘 현대에는 기구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 페트병을 이용한 그 고추 절임하는 방법이 너무 요즘 유용해요.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고추를 누름통에 넣듯이 가득 넣고 소금물을 똑같이 부어서 뚜껑을 덮어서 그냥 실온에 놔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 방법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첫째는 제일 메인으로 고추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겨울에 김장 해놨던 그 김치. 김치가 들어가고 비지가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파마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고추가 많이 먹으면 속이 약간 쓰린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기름을 듬뿍 넣으셔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귀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두부를 만들고 나면 비지를 다 어떻게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만들고 난 그 비지 부산물을 만두에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비지를 사용하는 집은 잘 못 봤고요. 저도 지금은 두부를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돼지고기를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나 집안에 큰일 있을 때는 동네에서 돼지를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을 넣었던 것을 이제 지금 현 시대에는 이제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들게 된 거죠. 밀가루를 넣을 때 소금물을 풀어서 간을 해주고 밀가루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참기름을 약간 넣고 반죽을 하고 있어요. 불에다 밀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는 물에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이 소금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이렇게 소금물을 부은 다음에 여기에 참기름을 이제 고추를 곱게 다져서 넣는다고 해요. 요즘 말로 다져서 넣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추를 진 이겨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씨까지 다 넣는 거예요.

만두는 반달처럼 접어서 동그랗게 피를 만든 다음에 속을 넣으면 반 접으면 반달처럼 되겠죠? 반달처럼 되면 그 주변에 이제 반달처럼 된 것을 이상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접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기 양쪽 귀를 맨 나중에 접었을 거예요. 왜냐면 만두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함이에요. 만두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쪘을 때 만두가 터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 양쪽 귀를 맨 나중에 닫아요. 물이 팔팔 끓어서 김이 한빡 올랐을 때 그때 요 만두를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이 끓기 전에 올려놓으면 만두 피가 밀가루잖아요. 밀가루가 이 안에서 미지근한 데서부터 이게 김이 올라오니까 밀가루가 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양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끓었을 때 그때 올리는 게 만두 모양도 지키면서 맛도 보장이 되는 거죠. 이 뚜껑을 덮을 때 그냥 이렇게 덮으면 여기 수증기가 서려져서 만두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면 보자기로 이렇게 싸겠습니다.

센불로 끝까지 20분 동안 쪄주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고 여기에 찬물을 살짝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으면 이 반죽이 딱 응축되면서 쫀득한 맛, 그리고 꺼내기도 쉽고 일거양득을 얻는 거죠. 저는 들기름이라고 생각해요. 들기름을 넣으면서 이 재료도 자기만의 색깔은 다 내지 않지만 들기름과 이 짓고추가 그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만두하고 다른 것이 짓고추와 들기름.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동치미와 이 만두를 같이 먹으면 한끼 식사도 되지만 간식으로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만두를 만들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 음식을 제가 다못 받은 게 지금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음식을 할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만두를 빚을 때마다 친정 엄마 얘기를 하죠. 이게 음식이라기보다는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 더 만들어 먹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음식이 약이다. 이 얘기를 듣고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거기서 키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병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저도 이게 음식이 정말 상당히 중요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음식에 정말 깊이 이제 빠지게 됐죠. 그렇게 빠지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음식이 맛있다가 아니라 정말 본연의 재료 맛을 어느 것이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저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 충북이 고추 주산지예요. 그러면서 이 고추가 아마 식탁에 고추가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소금에 염장을 한 것을 고추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장에도 담그죠. 또이 소금에 삭힌 고추를 된장 속에도 넣었어요. 동치미 담을 때그 고추지가 꼭 들어가죠. 지 담은 것을 건져서 잘라서 양념해서 무쳐서도 밥상에 올리거든요. 농한기가 되면 을의 어머니가 그 고추 삭혀놓은 게 노랗게 익을 때쯤 되면 만두를 해주셨어요. 만두를 해주시고 또 명절 때는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해서 이웃하고 나눔도 하고 또 오는 동기간들하고도 나눔하고 고추지 만두를 했을 때 고추 항아리가 쑥 내려가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고추지 누가 포간 것처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자주 만들어서 먹는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만두 만드는 날은 이제 동생들이 다 모이지요. 고추를 다지면, 언니 이거 고추지 만두 할 거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추지 만두의 그 맛은 정말 우리 토속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 끝내 남아서 정말 후대에도, 옛날 선조들이 이런 음식을 해 먹었구나 하고 본인들도 해 먹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0: 새맹이는 주로 우리나라 담수의 하천이나 호수입니다. 과거에는 논에도 새우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수확하다가도 새우를 잡아서 밥으로 해먹고 이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비료도 많이 쓰고 살충제도 쓰고 이러면서 농두렁에 있는 새우들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논두렁에서 잡는 새우라고 해서 뭐 두렁새우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새맹이 자체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주로 살고 있는 것이 좀 수풀이 우거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우가 하는 역할이 생태계의 분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서 있는 썩은 식물이라든지 썩은 유기물, 사체 같은 거를 다 먹어서 분해하게 되고요. 미세 조류라든지 수초, 이런 이두 가지 식물 계열의 생물을 밸런스를 맞춰줘서 수생태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서곤충이나 뭐 새, 많은 뭐 물고기, 이런 많은 포식자의 아주 좋은 먹이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여기는 새벽이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지역마다 틀리더라고. 새우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 민물새우에 옛날에는 많이 났어요. 예, 대칭댐에도 나오고, 저수지 같은 데서 나왔었어. 근데 요즘은 사람들 그런 걸안 잡아먹대. 그때는 뭐도 나가서 놀이삼아 나가갖고 잡아오고 끓이달라고 그랬었더만 요새는 그런 사람들 없더라고. 나뭇가지를 이어갖고, 당근하면 딸려온다더라고. 그리고 통발에다가 뭐 된장 좀 넣어갖고 그러면 또 끌려오고 그런다더라고. 흔할 때 지금은 오염이 돼갖고 별로 이렇게 흔하지 않아지. 경남 함안. 함안에서 와요. 우체국 택배로 오면 살아있어요. 싹 씻어갖고 이제 내가 썰맞이 딱딱 냉동을 해야지 금방 죽어 이거. 성질이 급해서. 소굴에다가 달아야 돼. 이렇게 조리를 갖고 딱 건지지. 그래도 깨끗해야 뭐. 해가 안 나오니까.

무를 일단 난 삐지잖아, 옛날 식으로, 옛날 엄마 식. 그러면 왜 찌개 맛있잖아. 깍두기 며칠 썰면 맛이 없어, 무가. 다시마 넣고, 무 넣고, 파야, 파 넣고. 그렇게 파 끓이면 자 불을 많이 줄이놓지요. 소금이 제일 깔끔하야. 물 붓고, 물부터 끓이면서 무 넣고, 파 넣고, 자이 야채를 넣고, 이것부터 좀 물렁하게 끓여야지. 익게. 그 다음 새우 넣고, 수제비 떠 넣고, 수제비 몇개 들어가야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잖아. 야채 넣고, 맨 마지막에 많이 올라가지. 마늘하고 익어놓고. 끓여갖고, 그냥 은근히 졸여가면서 먹어야 맛있지. 예, 같아. 가을에는. 그걸 깻잎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또, 뭐야, 쑥갓. 쑥갓 쌀때 쑥갓 쓰고, 그때 볕에 봐서 대체를 하는 거지. 무조건 꼭 그거 열어라 하는 게 규정이 없잖아요. 시원하게 맛있더라고. 깔끔해, 시원해, 국물이. 시원하더라고.

이러면 얄팍해서 또 빨리 간도 되고 이게 더 맛있어. 떠먹기가 더 맛있더라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전부 다 삐지니까 엄마 하던 식으로 보고 배우고 하는 거지 뭐.

너무 수제 말리면 또 뻑뻑해서 국물이 안 깔끔해요. 적당히 해야지. 이제. 예, 줄여야지. 수제 익으면 돼. 무가 좀더 익으면 더 맛있지. 아니, 덜 익었으니까.

경남, 창녕남지. 신랑은 지네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현장에 있어갖고 잠깐 왔다 가자 했는데 못 가고 그냥 머물게 됐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했는데 그냥 주위에서 그냥 이거 하자. 옆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내 친구 비슷하게 하자. 할지도 모르는데 저것들 좀 도와주고 이래갖고 그냥 먹고 살라고 한 거지 뭐. 48년 됐네. 나는 쓰여갖고. 처음 먹어봤어. 있는데 그거는 국물에 짜장짜장하게 물을 많이 넣고 물을 빨갛게 물컹물컹하게 해서 물렁하게 짜장짜장하게 해서 먹었어요. 일찍이라 안 먹어봤어요. 시골 사람들이 뭘 잡아오잖아. 뭐 또랑에서 잡아와서 해줘라. 미꾸라지에 와서 해달라. 뭐 그러면 그냥 솜씨는 없어. 제가 해달라는 데를 다 해줘봤지 뭐. 놀러 갔다 오다가 또랑이 잡아오면 이것저것 다 해달라 그래. 해달라는 대로 그냥 끓여주다 보니까 걸러서 걸러서 이제 요거 뭐 걸러진 거지. 손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 시킨 대로 해서 내가 육거리장이죠. 처음 그 거래 했어요. 했는데 우연찮게 가다가 그 사람이 이어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같은 고향이니까 직거래를 하게 된 거지. 충청도 사람들은 생선이 바다가 없으니까 이걸 찌개라고 생각하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고기라고. 외지요. 동네 사람보다. 신탄, 청주 다 이런 손님이에요. 옛날 사람들 많이 먹지. 옛날에 무봤던 사람들 많이 먹지. 젊은이들도 안 무봤던 사람 찾고 볼린다 칼국수 수제비를 많이 먹지. 자기 입에 맞으니까 먹는 거지. 맛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돼지 육식보다도 이걸 좋아하니까 먹는 게 집집마다 다 있지. 나두 발로 걸어다니면 할게요. 내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할게요. 일은 하고 싶어요. 일은 모르면 모른 대로 살아. 알면 내가 힘들어. 무조건 일은 배우지 말아야 돼.

0: 하지만 서로 이제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뭐 힘든 점을 격려하기도 하고 보충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약간 가족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1: 선진 셰프님,
2: 네.
1: 오늘 니가 막아놔야 한다며?
2: 네, 저 오랜만에 네.
1: 그래?
2: 네.
1: 그래서
2: 소갈비찜 하려고.
1: 소갈비찜. 왜?
2: 그 사연이 있긴 해요, 조금.
1: 어. 네.

안녕하세요. 네, 퓨시코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주에서 태어나서 이제 20살 때 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다 배우거든요. 한식부터 양식, 일식, 중식, 뭐 세 가지 빵을 배우는데 이제 일식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교수님이 애들 고기 한 마리씩 잡아보라고 노량진에서 진짜 40마리씩 사오셔서 진짜 한 마리씩 잡았어요. 그런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0: 스시코지의나카무라코지셰프라고합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한국에오게된계기는제가사실은2008년도부터호주에나갔었어요시드니에호주에나갔었던이유도저는외국에서제가게를하고싶다가사실은제가그때당시에이제목표였어요그렇기때문에한국인와이프만나게돼서와이프나라인이제한국에가보고스시를좀해볼까라는생각을해서한국에들어오게됐습니다평소보다화장좀진한것같은데
1: 안했습니다입만
2: 확실해
1: 코셰프님은진짜되게부지런하신것같아요이제본인가게를이렇게내시고되게많은지점들이있는데진짜하나하나다관리를하시니까그것도대단하신데이제저희셰프님이유튜브도하시거든요또이제쉬는날마다항상촬영을하시고뭐항상미팅이있으시고제가봤을때는쉬는시간이없으신것같아요그리고따님이계신데따님얘기하실때되게행복해보시거든요그되게아집에서도되게잘하시는구나아니일을이렇게하시는데어떻게따님이랑같이노시고사이도되게좋으시고하지진짜정성을다하고계시구나일이나가정이나어느하나소홀하지않고되게멋있는것같아요

0: 내가 이제 스시 코지 오라고 해서 왔지만 네. 이제 여기 스시 코지 오니까 좀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마음가짐이라든지?
1: 처음에 오라고 하셨을 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0: 그렇지.
1: 나 여기가 이제 셰프님이 운영하는 본점이다 보니까 뭔가 해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그리고 제가 아직 모자란데 여기 올라왔다는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0: 그래요?
1: 처음에 좀 많이 갈팡질팡했어요, 솔직히.
0: 아, 그랬어?
1: 내가 가도 되나? 배울 게 많잖아요, 솔직히.
0: 그렇지?
1: 여기 같은, 그렇지? 엄청 많으니까 그냥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마음먹고 왔던 것 같아요. 스시를 처음 잡게 된 기간이 이제 뒷주방일을 1년 2개월 정도 하고 이제 셰프님이 갑자기 스시 지어볼래? 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지 모르겠지만 네! 했어요. 그게 또 제 인생을 좌우되는 그런 말이었죠. 네! 하고 그때 이후로 계속 스시 연습을 하고.
0: 선진 셰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하고 나이가 2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처음에는 딸 같은 후배였는데 요리도 아예 애초부터 시켰을 때부터 제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바로바로 피드백이 잘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위험하겠다, 제 자리를 빼서 먹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더 좀 종종 들더라고요.
1: 그 샤리가 남아요, 항상. 남으면은 쉬는 시간에 계속 쥐어봐요. 이게 또 쥐는 게 힘들어요. 물이 없으면은 손에 묻고 너무 많으면은 밥이 부서지고. 그래서 막 쥐어보다 안 되니까 이제 선배님들한테 제 샤리 좀 쥐어주세요 하고 그 모양 그대로 랩을 싸요. 싸서 이제 집 갈 때 이 동작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샤리가 있는 그 모양 그대로.

0: 하려고요.
1: 뭐 할 수 있어?
0: 해야죠.
1: 어, 뭐 그때는 평소에 안 하잖아. 왜 오늘 갑자기?
0: 아, 평소에 집에서 해요. 조금씩.
1: 집에서 하는 척게 하네.
0: 스탠미를 요즘 잘 안 만들어요.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코오직에 다시 오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모든 게 셰프님들이 잘해주셨어요. 되게 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감사해서 이제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1: 그래요? 네,
0: 여기 온 김에 그래도 이렇게 다들 고생하시는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좀 샀는데.
1: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뭐예요?
0: 오늘 소갈비찜 하려고.
1: 소갈비찜. 네. 왜?
0: 그 사연이 있긴 해요, 조금. 이제 이 음식은 저에게 되게 추억이 있는 음식이에요.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가끔 이렇게 진주에 내려가거든요.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갈비찜 먹고 싶어. 그래서 항상 내려갈 때마다 갈비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비찜을 해보면 어떨까? 자, 이게 핏물을 빼놨어요, 2시간 동안.
1: 오, 2시간 동안?
0: 네, 빼놨어요. 빼놔서 얘를 이제 살짝 데쳐야 돼요.
1: 네.
0: 피 때문에, 피랑 이 그 뼈에 나오는 가루 때문에 살짝 데쳐야 돼가지고 뒤로 한번.
1: 알겠습니다. 데쳐주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아이.

0: 마카나이인데 오늘 집밥처럼 해주겠다.
1: 그렇죠.
2: 아, 좋네요.
0: 근데 보니까 저 약간 토롱 성분이 이제 나오네요.
1: 네, 이제 슬슬 나와요. 안에. 네.
0: 보통 갈비찜은 언제 먹어요?
1: 갈비찜 저는 일단 생일 때.
0: 생일 때. 너 어제 생일이었잖아.
1: 엊그제 생일이었어.
0: 4월 7일 생일이잖아.
1: 네, 네 맞습니다. 어. 이제 끄고 빼겠습니다.
0: 오케이. 그냥 한번 볼게요. 조심해. 조심해.
1: 아, 저 힘 셉니다.
0: 힘 문제 말고.
1: 야채.
0: 야채 성질.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도 좀 많이 요리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거.
1: 오, 옆에서? 옛날에는 많이 했었어요.
0: 그래요?
1: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아버지 생신상을 제가 다 차렸어요.
0: 그래요? 다?
1: 네. 미역국에다가 잡채에다가 그 조기라고 생선 네, 생선 굽고 이제 제가 요리를 본격적으로 뭐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가족들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옆에서 뭐 칭찬하면은 다들 좋잖아요. 네. 그 어린 나이에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딱 가족들.
0: 오케이. 양파로 소스를 만든다.
1: 네, 양파랑 배.
0: 내가 그거 하고 있는 동안 이거 껍데기를 빼고 있을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지? 네. 이런 거 하나라도 해놓으면.
1: 역시 셰프님.
0: 아닙니다.
1: 시간을 되게 잘 쓰시네요.
0: 그럼요. 근데 언니가 있었지?
1: 언니가
0: 있어요. 세 자매지?
1: 맞아요.
0: 그지? 그치? 지금 막내 딸이 아니었어?
1: 막내입니다, 저 셋째 딸.
0: 그죠? 네. 그래도 하여튼 언니가 두 명 있고.
1: 네, 언니 두 명.
0: 누가 제일 예뻐요?
1: 언니들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이쁘다고 할게요, 그냥. 욕 먹더라도.
0: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양파 커크는데 괜찮아요?
1: 죄송해요, 말하느라고 까먹었어요.
0: 사실은 사과도 지금 맨 처음에 들어갔던 거 좀 컸어.
1: 그래요? 근데
0: 괜찮습니다.
1: 얘가 좋아서.
0: 오케이.
1: 여기 살짝 물을 조금 넣을 거예요.
0: 물.
1: 정수.
0: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하이. 잠깐만. 하이 셰프님, 물 왔습니다. 하이. 정수기 물.
1: 감사합니다.
0: 서울 자연수.

0: 거봐 내가 말했잖아 아까 맨 처음에 크네요. 들어갔던 폐가 크다고 안 거리잖아
1: 갈비찜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당탕탕 했잖아요 뭐 믹서기도 안 되고 뭐 셰프님 옆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긴장됐어요
2: 역시 최고 최고
0: 선진아, 네. 내가 너 만나고 나서 지나면 몇 년 됐어?
2: 5년 됐어.
0: 내가 지금 일을 늘어줬잖아. 네. 내가 너한테 해줬던 일 중에 지금 제일 잘했지.
2: 아니에요.
0: 선진 셰프가 요리 잘하지만, 근데 네. 또 어머님 해주시는 요리 먹고 싶을 때는 어떨 때예요?
2: 항상 먹고 싶긴 하죠.
0: 항상.
2: 네, 왜냐면 제가 이제 20년을 엄마 음식만 먹었는데. 이제 올라와서 맨날 배달 음식만 먹다 보니까 항상 뭐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나긴 하죠.
0: 그렇긴 하죠.
2: 그렇죠.
0: 요리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알잖아. 남의 해주는 밥.
2: 밥 제일 맛있어.
0: 자기가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많이 하죠.
2: 그렇죠. 아. 셰프님도 일본에서 이제 한국이랑 호주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국 오셔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0: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올 때는 이미 와이프랑 결혼해서 들어왔으니까 외롭다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이제 한국어 더 빨리 배워야 되겠다 이거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때부터 진짜 거의 1년 동안은 매일매일 단어 공부 계속 일 끝나잖아 끝나면 뭐 10시, 10시 반이잖아 그때부터 1시간 반 그냥 커피숍에서 단어 계속 단어 10개씩 한국어 단어 조금 배웠더니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읽을 수는 있잖아 한국어 그래서 점점 뭐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 것 같게 금방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은 집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괜찮아요?
2: 양념?
0: 이거 완전 준비가 안 돼 있네. 필요한 거 딱 가져와. 한 번에.

0: 나중에 되면 이게 슈슈슈슈슈슈 될 거잖아. 네. 그때부터 몇 분 정도?
1: 그때부터 한 20분 정도.
0: 그때부터 20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거 가르비찜. 네. 준비했으니까 저는 이제 맛있 거 크물. 예, 네, 장극 같은 거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다에서 제가 바로 준비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오늘 장극은 제로들은 이제 연어의 머리나 뼈 그리고 꽃게를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사이즈별로 이제 잘라주시고요.
1: 제 스시집에서 처음 아르바이트했을 때 어떠셨어요?
0: 너무 재밌었어요.
1: 재밌었어요?
0: 그러니까 뭐가 재미있었냐면 막 그때는 이제 알바라서 약간 재미있는 부분만 약간 조금씩 조금씩 맛보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 디깅도 해봤고 이제 노미 같은 것도 오롯이도 해봤고 하는데 그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랑 좀 잘 맞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 길로 쭉 오신 거예요?
0: 그 길로 쭉 온 거예요. 와봤더니 한국까지 와버렸어. 네. 손진 셰프는 네. 스시 하는 게 재밌으세요?
1: 스시 하는 거 재밌죠.
0: 왜 재밌죠?
1: 이게 아무리 해봤자 계속 배울 게 생기더라고요. 앞에 준비하는 과정이 엄청 복잡하고 다양하고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배우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 이거 아세요? 처음에 만날 때랑 네. 3년째랑 5년째랑 10년째랑 보이는 포인트가 달라. 이제 근데 홀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왜 사장님 홀을 네. 시키지? 나는 열이 별로 왔는데. 근데 지금 그죠. 와면 홀에서 일하는 중요성이 이제 이해가죠? 그게 안 하면 사실 거기까지도 못 오지 않겠어요?
2: 홀 업무라는 게 이제 손님분들에 대한 서비스? 뭐 음식 서빙하고 뭐 치워드리고 뭐 원하는 거 이렇게 가져다 드리고 눈치껏 뭐 휴지나 뭐 원하는 거 옷이나 이런 것도 다 받아주고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셰프님이 그런 걸 다 보세요.
0: 눈치가 빠른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서운 선배님한테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편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일을 배우기에는 좋은 환경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조금 뭐랄까요 긴장감 주려고 그런 교육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방 쪽에 들어와 주십시오.

0: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이제 언니랑 같이 살긴 하지만 언니 보는 시간보다 이게 셰프님들 보는 시간이 많아요. 가족이나 뭐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셰프님도 살짝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뭐
1: 가족 같지는 하죠. 아, 근데 네. 또 저는 사실은 사장이잖아요. 가족 같은 것 같기도 하지만 가족만큼 어떻게든 가족 이상에 사실은 후배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공하냐까지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그 평소에 잘하고 있다 뭐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뭐 누구보다 한 명 한 명을 잘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과연 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멤버들도 과연 10년 후도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을까? 만에 하나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친구한테는 그것은 큰 성공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 밑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뭐 본인이 가게를 하든 실장을 하든 앞다에 나아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저는 누구보다 더 보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0: 제가 이제 갈비찜을 만들면서 자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마음으로 일단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정성이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 자, 오늘은 손지 셰프가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가르비찜 맛있게 드십시오. 아이, 잘 먹겠습니다. 이 양념 맛이 괜찮네.
1: 양념
0: 안 달아서.
1: 감사합니다. 고기가
0: 부장님 어떠십니까? 가르비찜.
2: 엄마가 생각납니다. 에?
3: 그 이제 선진 셰프도 진주 사람이거든요. 경남 진주 사람인데 저는 부산 사람이고 부모님이 그 함양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맛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딱 먹었을 때 아 어릴 때 먹는 맛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잘 먹었습니다.
1: 선진 셰프님 어머니는 요리 정말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4: 사실 갈비찜이 한국에서 다른 일반인들도 잘 못 먹는 음식이니까 명절 때 먹었던 맛이 나서 되게 좋았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난 것 같습니다.
5: 같이 식사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사실 요즘 직원식을 제가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먹은 밥처럼 맛있게 해야겠다라고 자극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오늘 식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0: 근데 오늘은 선진 셰프가 저희에게 해주셨던 가르비찜은 진짜 집밥 같은 느낌이 났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인 엄마, 어머님은 저한테는 안 계시지만 일본인 어머님이시지만 진짜 한국에서 먹을 수 있었던 어머님의 손맛을 좀 느낄 수 있었던 나에게도 집밥 같았던 가르비찜. 자, 선진 셰프님 평소에 너무 고생해서 얼마 전에 생일이기도 하고 케이크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오늘의 스탠밀은 약간 직원 식사라기보다 패밀리 밀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일단 함께 일하는 셰프님들이 이제 하루에 저희가 12시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하루 종일 보잖아요? 진짜 오래 보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진짜 가족 같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의지되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랑 먹는 것처럼 명절 때 막 왁자지껄하는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이제 힘든 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저는 좋았어요. 좋아요. 화목한 것 같고 되게 분위기가 좋으면 또 오래 가잖아요. 진짜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오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